으로 인류를 구원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한 것이 구약입니다. 우리가 우리 성경을 두 권으로 나눕니다. 통째로 보면 한 권인데 그 안에 두 권이 나누어집니다. 신약과 구약. 그래서 구약을 오래된 약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에요. 그 구약의 오래된 약속의 가장 중심이 뭡니까? 인류를 죄 가운데서 아담 이후로 범죄한 인류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이고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죄값을 치루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는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예언한 책이 구약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새로운 약속은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을 영원한 천국에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게 되리라는 새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 신약과 구약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내용 전체를 구약이 예언하고 신약이 성취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오늘 구약의 한 사건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은 모세의 구리뱀 사건으로 십자가의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친히 출애굽 시절에 있었던 모세의 구리뱀 사건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오버랩을 시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뱀에 물렸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뱀 하나를 만들어서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장대에 달아라. 그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 근거하고 있는데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여정은 한마디로 고난의 여정이었고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길을 가로막고 있는 부족들과 전쟁을 걸어오는 부족들 그리고 더위와 추위와 배고픔과 목마름과 독충들의 위험 속에 그들은 40년을 길도 없는 광야를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물이 없는 광야를 하나님께서 반석을 쪄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먹을 것이 없는 광야를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먹이심을 통해서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낡아지지 아니하는 그 여정을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길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고생의 길, 험한 길을 여정을 걸어가다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망각하였고 그들은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은혜들을 다 망각한 채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원망을 그냥 듣고 그냥 아이고 저들이 힘드니까 저러는 갑다 이렇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반응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죄를 원망의 죄를 벌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원망을 무지무지하게 싫어하십니다.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원망을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빨리 망하려면은 눈 뜨자마자 잠잘 때까지 원망하면 빨리 망합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복받고 살려면은 아침에 눈 뜨면서 밤에 잘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주석학자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망하는 것을 악한 건망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은혜는 다 망각하고 나쁜 것만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좋은 것만 기억하고 나쁜 건 빨리 잊어버리기를 축원합니다. 아이들 키우면서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아이들 키우면서 칭찬할 때도 있고 야단칠 때도 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커서 부모가 되어주고 가끔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제게 와서
아빠 엄마는 오래 어릴 적에

예, 맨날 야단 치고, 아니, 어떻게 맨날 360을 야단만 쳤겠냐고.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야단 칠 일이 물론 있었겠지요. 근데 왜 그것만 기억하냐고. 어버 키우고, 안아 키우고, 병들 때잠못 자고, 그렇게 키웠던 건 하나도 기억 안 하고, 맨날 야단 맞은 것만 기억하고 있대.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야단만 쳤던가? 분명히 좋은 일도 있었고, 칭찬하는 일도 있었고, 격려도 보냈을 터인데, 왜 그걸 기억하지 않을까? 애가 은근히 그런 소리 들으면 뭐가 상해? 자식 안 키워본 부모처럼 지침 있다고 앉았지 말고, 다 마찬가지예요. 잘 키운다고 잘 키운데 돌아온 건 부모에게 돌아온 거 원망뿐인 게이 경우들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잘한다고 한 일들이.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벌만 줬겠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걸 많이 줬어요. 애굽에 10가지 재앙 내릴 때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고센 땅은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재앙에서 피하게 만드시고 얼마나 그들이 구해달라고 요청해서 하나님이 구해줬는데 광야에 나오니까 그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원망의 메뉴가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출애굽기 14장 1절에 보면은 모세를 향하여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 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려느냐. 죽음의 메뉴를 들고 나옵니다. 애굽의 그 좋은 땅에서 이 광야로 메마른 땅에 내려와서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광야로 끌고 왔느냐. 죽음이라는 메뉴, 원망의 메뉴를 하나 들고 나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에 3절을 보면은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굶주려 죽게 하느냐. 배고픔의 원망거리를 하나 들고 나옵니다. 배고픔. 출애굽기 17장 3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목말라 죽게 하느냐. 죽음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 이제는 목마름의 문제. 민수기 11장 5절 6절에 보면은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거늘 이제는 그걸 먹지 못함으로 우리 정력이 쇠하여도다. 이제는 하다가 생선, 외, 수박, 부추, 마늘. 여러분, 애굽 땅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식생의 과거에 비슷했습니다. 그들은요, 마늘과 양파, 부추 이런 걸 굉장히 잘 먹었습니다. 심지어 피라밋을 건축할 때에 노동자들에게 매일 제공하는 것이 마늘과 양파예요. 만약에 그날의 부식에 마늘과 양파가 빠지면은 노동자들이 일을 중단하고 데모를 한다 그래요, 그 시대에. 왜 우리에게 양파를 안 주냐고? 왜 우리에게 마늘을 안 주냐고? 우리가 양파를 못 먹고 마늘을 못 먹으니까 우리가 힘을 못 쓰겠다고 그렇게 할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와서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부식거리가 빈약하다고. 그러니 그들이 하는 얘기가 애굽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다고 원망합니다. 광야 생활의 힘듦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원망의 메뉴도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요. 살면서 여러분의 기억 속에 악한 것을 오래 기억하는 것 말고 여러분 살면서 좋은 것만 기억하고 악한 것은 되도록 빨리 잊어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오래 살아요. 그래야 내가 속이 안 상해요. 그래야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모두가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살면서 맨날 좋을 수는 없어요. 맨날 좋을 수는 없지만은 그 좋은 날을 기억하며 나쁜 날을 이겨내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장마철에 오면은 눅눅하고 습기가 높고 불쾌지수가 높고, 근데 그 장마가 1년 360일 장마입니까? 아니에요. 한달 정도 그냥 장마 지나다가 끝납니다. 근데 맨날 습한 기운만 가지고, 맨날 답답한 기운만 가지고, 맨날 그냥 젖은 기운만 가지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밝고 좋은 날이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지 그걸 기억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원망의 죄를 짓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원망의 죄를 짓지 않으려면 내 인생에 햇빛이 쨍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날들을 기억하며 그것을

감사하며 사는 것이 내 인생의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망을 듣고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원망을 듣고 하나님은 계수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요, 그리고 출애굽 역사 속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한 것이 몇 번이냐, 10번을 원망합니다. 그 원망하는 가운데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느냐 하고 이곳에서 식물도 물도 없도다 하고 원망하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린 심판이 불뱀 심판이에요. 광야에 있는 불뱀들을 다 동원해서 백성들을 닥치는데 다 물어버리는 거예요. 원망하는 백성들을. 따라합시다. 원망하면 불뱀이 옵니다. 원망하면 불뱀이 와요. 원망하는 사람에게 불뱀이 와서 내 영혼에 불뱀이 와서 내 심령을 탁고 물어버리니까 그 독에 내가 죽게 되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급히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 원래 이런 백성 아닙니까? 목이 고든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저 보시라도록 하나님 한 분만 용서해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여기 광야로 끌고 나와서 다 죽이시렵니까? 그때 하나님이 또 모세 기도는 즉시 듣고 불뱀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처방을 내립니다. 모세야, 이미 뱀에 물린 사람들을 살릴 방법을 내가 주노라.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아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해라. 저 구리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여러분, 구리뱀은, 모세가 만든 구리뱀은 뱀의 조형물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뱀의 조형물을 하나 달았습니다. 저걸 보면 산다. 여러분, 그 구리뱀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물지도 못합니다. 그 뱀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냥 조형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약속이 뭡니까? 저 구리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장막 안에 몸이 퉁퉁 부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모세는 말합니다. 그 안에 있지 말고 빨리 나와서 이 뱀을 쳐다보십시오. 누구든지 쳐다보는 자는 삽니다. 라고 할 때에 두 그룹이 딱 나누어집니다. 뱀에 물려 아파 죽겠는데 뭘 나와서 저 배, 저 떠이 뱀을 쳐다보라고, 구리 뱀을 쳐다보라고 얘기하느냐. 저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얘기를 지도자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장막 안에서 끙끙 앓으면서 몸이 퉁퉁 부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지도자가 말씀하시니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저 뱀을 쳐다보자. 돈, 뱀 쳐다보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의료보험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저 뱀 쳐다보는데 뭐가 달라질 것도 없으니까 쳐다보자. 그리고 믿고 쳐다봤더니 그 쳐다본 사람은 다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뱀이 무슨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쳐다보는 자는 사는 능력이 그 속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역사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죽으라고 안 보는 사람은 죽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따집니다. 저 뱀이 우리에게 뭔 능력을 행해?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따집니다. 믿음은 따져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믿음은 믿고 고백할 때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 노뱀을 바라보아야 구원을 받고 그 뱀의 독이 사라지고 살게 되는 것처럼 비록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상황이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확신할 때 그 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2000년 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33년 짧은 생애를 사시다가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건을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면은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영생 얻는 비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 가운데 두 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이 약속대로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약속을 불신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믿지 않는 자는 그걸 뭘 믿느냐라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기독교가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나오는 궁극적인 목적,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날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믿고 고백함으로 구원 얻는 능력을 얻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로 지혜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에 그 능력이 내게 나타나고 내 영혼이 살고 육신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멸망받는 사람들에게는 유치하고 어리석고 흐무맹랑하고 희약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 얻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전파되어지는 나라, 받아들이는 나라는 다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복을 받고 잘 살게 되어졌습니다만은 이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나라들은 영원한 멸망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어리석은 신앙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신약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통하여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바라봄의 법칙이 있듯이 또한 우리에게 그 바라보고 믿어야 살게 되어집니다. 믿어야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15절에 보면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6절에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18절에도 보면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 구원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에서 주목할 것은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표현과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이두 가지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 키워드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심판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러 오신 분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오셨고, 그리고 누구든지 믿어야만이 살 수가 있게 되어지고, 믿어야만이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사랑하셔서 오셨다는 그 사실을, 그리고 십자가 달리신 것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죄악 가운데 끊지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리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믿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예외가 없이 뜨거운 지옥불에 던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믿음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이 열거가 되어 있는데 왜 구원받지 못합니까? 첫 번째는 예수를 믿지 않고 부인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내가 얼마나 의롭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면은 아, 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리고 어떻게 천국 갈 수가 있고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조지아에 가면은 몽골이

그 나라 가면은 우리나라처럼 한가운데 도시 한가운데 수도 한가운데 강이 흐르고 있고 그 강에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에 얽힌 여러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가 몽골이 쳐들어와서 몽골이 그 땅을 다 지배했었습니다. 몽골이 쳐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을 골라내서 죽일 때에 그 다리 위에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화들, 예수님의 사진, 십자가의 사진, 뭐 이런 성화들을 다리 위에 다 깔아놓고, 그리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다리 위로 그 성화를 밟고 침을 뱉고 지나가면은 살려주고, 그 성화를 밟지 않고 지나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 생각되어서 그 다리에서 산채로 떨어져 죽입니다. 수많은 조지아의 사람들이, 신앙의 사람들이 앞에서 침을 뱉고 밟고 지나간 그 자리를 믿음의 성도들은 다 자기 옷으로 닦고 그 성화에 입을 맞추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그 다리 위에서 떨어져 순교의 제물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강이 지금 유유히 흐르고 역사를 삼키고 있지만은 그 강에는 수많은 순교자의 피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인 거지요. 지금도 조지아는 정교회 쪽이지만은 그 신앙을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을. 그러니 주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요. 둘째는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면서도 죄 짓고 타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옛날 삶의 방식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보면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랬어요. 내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받고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죄 지으면은 그 죄를 속할 제사가 없다 그랬어요. 그 죄값을 받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 보면은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아예 애시당초 예수를 안 믿고 죽는 사람들도 이 지옥 형벌에 떨어져 그 형벌을 면할 길이 없지만은 그 형벌도 무섭고 무거운데 예수를 믿다가 예수님을 부정하고 십자가를 부정하고 언약의 피를 부정하고 사는 사람들이 받는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배교하는 자들, 히브리서가 기록되어 있는 이 당시에는 배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워낙 핍박이 세니까. 그런 자들에 대해서 배교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6장 4절의 숙제를 보면은 예수를 믿고 은사를 받고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버림받는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은 세상 죄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경주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못된 짓만 골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보면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아 할 정도로. 가령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근데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반한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제사장과 결탁해서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고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을 잡을 때 앞장서서 예수님 앞에 배신의 키스를 하고 입맞춤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철저하게 배신합니다.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제자마저? 예수를 따르고 믿는 사람마저? 여러분 오늘 현실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못된 짓만 골라가면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심판이 없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돌이켜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사도 바울 당시에도 후메네오와 알렉산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은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드를 조심해라 그럽니다. 바울이 전도를 받고 교회 섬기는 직분까지 받았던 이 사람들 있지만은 교회 안에서 못된 짓만 골라 하니까 젊은 목회자 디모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믿음에 파선했고 사탄에게 빠진 자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파선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종노릇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야 됩니다. 빌립보 2장 12절을 보면은 바울은 두렵고

0: 흘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이미 받은 구원을 저버리거나 사탄에게 내어주지 말고 견고하게 붙잡고 믿음을 끝까지 견지하고 지키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내가 잃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이 십자가의 도의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월이 지나면요, 젊은 시절에 배웠던 학문도 다 소용없어집니다. 그렇게 알뜰살뜰 모았던 경제도 돈도 물질도요, 벌써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요 다 소용없어집니다. 내가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쓸 수 있는 게. 건강도 어느 때가 되면은 나이가 되면은요 저절로 저절로 사가지고 낡아지고 후폐해지고 점점 더 쇠약해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부르심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세상에 귀중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판단력이 점점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에 뭘 그렇게 소중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잊어버려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저나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이 먹고 나이 먹더라도 기억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경남 광림교회 속한 믿음의 권속들은 세월이 지나도 내 머리에 지우개가 작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눈 떴는데 함께 마주 보는 낯선 부인이 앉아있거든. 아이고 다 됐구나 싶으면 됩니다. 어느 날 눈을 떴는데 같은 안방에 낯선 남자가 들어와 있거든. 이게 뭔 일인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주님 부르실 때까지 찬송 기억나고 말씀이 기억나고 남편이 기억나고 아내가 기억나고 자식이 기억나고 교회가 기억나고 아멘 하시는 분들은 백수까지 치매가 없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십자가의 도. 우리 모두는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을 예수님은 신약시대의 십자가에 들려진 것처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처럼 이 구원의 도를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고 구원받은 자다운 믿음의 길을 경주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라디오 강단 지금까지 경남 광염교회 전광선 목사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314-8291번 경남 광염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주요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정말 많이 더워졌지요. 지금은 6월인데 7월, 8월처럼 날씨가 무척 더워요. 본격적으로 여름 무더위가 시작하면 우리 친구들은 이 더위를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여러분만의 특별한 여름 나는 방법이 있나요? 전도사님께 알려주세요. 또 우리는 주의 어린이 방송을 듣는 친구들에게도 소개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세요. 추운 겨울에도 더운 여름에도 말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더위를 잘 이겨낼 지혜와 건강을 분명 주실 거예요. 더위를 이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며 여름 무더위를 우리 이겨내봐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하나님께 구해요 찬양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는 지혜

오늘 첫 곡으로 하나님께 구해요 찬양을 듣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쥐어린이 방송으로 2학년 친구의 사연이 도착했는데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전도사님이 가져왔어요. 2545번님의 사연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저는 홍천에 사는 2학년 전교생이 7명인 초등학교에 다니는 연서호입니다. 지금 할아버지의 전화기에서 들려오는 방송을 듣고 사연을 보냅니다. 할아버지는 늘 예수님 잘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라 말씀하시죠. 저도 그래서 등교할 때나 하교할 때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어요. 와, 여러분, 정말 멋진 사연이지요. 초등학교 2학년인 연서호 학생이 다니는 학교에는 전교생이 7명뿐이래요. 학생 수가 많지 않아서 서로를 더 잘 알고 서로를 위해 더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연서호 어린이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한다니 정말 멋진 어린이이지요. 연서호 어린이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오늘 첫 곡으로 들었던 하나님께 구해요 찬양에는 이런 가사가 나와요. 하나님께 구해요, 하나님 기뻐 받으세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연서호 어린이의 기도도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의 모든 기도도 모두 다 기쁘게 받으세요. 또 찬양에서는 어디든지 괜찮아요, 언제든지 괜찮아요, 하나님은 너와 나의 얘길 기뻐하세요 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그래요, 등교길, 하교길, 집에서, 학교에서, 어디든 언제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들으신답니다. 연서호 어린이, 지금처럼 계속해서 기도하며 믿음을 지키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전도사님도 함께 기도할게요. 사연을 보내줘서 정말 고마워요. 우리는 지어린이 친구들,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언제 어디서든 항상 기도하기로 다짐하며 하나님께 구해요 찬양을 함께 불러볼까요? 이 시간 함께하는 찬양의 악보를 받고 싶은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문자를 보낸 친구들에게 찬양 악보를 보내줄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는 쥐어린이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친구들, 오늘 배운 하나님께 구해요 찬양을 부르며 여러분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켄 프레이즈의 기도, 파이디온 선교회의 기도는 입니다.

0: 사랑의 사람을 만나요.
1: 여러분은 큰 지진이 나면 어떻게 하겠나요? 나는 지진이 난 그날을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죄를 지어 감옥에 갇힌 대부분의 죄수들은 불평하고 화를 내는데, 그날은 심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이상한 죄수들이 불평하는 대신에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들이 노래를 부를 때 나는 졸고 있었는데, 땅이 흔들리며 여기저기서 무거운 쇠문들이 열리는 소리와 죄수들을 묶었던 착고가 풀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깨었어요. 나는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내가 지켜야 했던 죄수들이 분명 도망을 쳤을 것으로 생각했거든요. 만약 죄수가 도망쳤다면 나는 그것에 대해 책임져야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어요. 그러나 그날은 나의 삶에서 가장 기쁜 날이 되었어요. 우리는 주여린이 친구들에게 가장 기쁜 날이 된 그날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2: 이제 다 망했어.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거야. 이제 난 그 책임을 지고 죽어야 해.
0: 이렇게 스스로 책임을 지고 죽으려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빌립보 감옥의 간수예요. 감옥에 갇힌 죄인을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지요. 죄를 짓고 감옥에 갇힌 거친 사람들을 다스리고 지켜야 하는 일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거친 죄인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더 거칠게 죄인들을 다뤘을 거고, 친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사람이었을지도 몰라요. 죄인들을 향해 너인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 나에게서 친절함은 기대하지도 마,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간수가 감옥에 갇히진 않았지만 그도 역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나쁜 어린이, 거친 어린이, 말썽꾸러기 어린이라고 불리는 친구들에 대해 똑같이 거칠게 대하고 불친절하게 대하며 친구로 사귀려 하지 않고 미워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러나 그렇게 대하는 여러분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 함께 예수님께 배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말씀이에요. 나쁘다는 말을 듣는 어린이, 거칠고 불친절한 아이뿐만 아니라 착해 보이고 친절한 어린이도 죄인이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저 아이는 나쁜 아이야, 거친 아이야, 결코 친구로 사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어린이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을 위해서 말이지요. 나쁜 어린이, 거친 어린이, 말썽꾸러기 어린이를 위해서 말이에요. 예수님에게는 어느 누구도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너도 나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린이로 자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어요.

0: 심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죄수들이 찬양할 때 땅이 흔들렸고 감옥의 문이 열리고 죄수를 묶었던 착고가 풀리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죄수들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히게 된 바울과 실라였어요.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심한 매질로 온몸이 아팠을 테고 심한 고통이 있었을 텐데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그들을 묶었던 사슬과 착고가 풀어졌고 옥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때 그들을 지키던 간수가 스스로 죽으려 할 때 그의 생명을 구했어요. 선함도 자비도 없었을 간수에게 친절함으로 대하며 그의 귀한 생명을 보존하게 했어요. 간수는 그의 굳고 거친 마음이 부드러워졌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바울과 신라가 믿는 예수님을 믿기를 원했어요. 그 결과 그와 그의 가족은 바울과 신라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 이후 간수의 삶은 어땠을까요?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1: 나도 변화될 수 있어!
0: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을 살고 있나요? 나쁜 어린이, 거친 어린이, 말썽꾸러기 어린이라고 불리는 친구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친절과 온유함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있나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복음을 듣고 모든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어 그와 그의 가족의 삶이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도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해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시작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어린이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주의 어린이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친절하게 대하며 복음을 전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게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저는 거칠고 말썽꾸러기인 친구들을 사랑하고 그 친구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어려웠어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으로

예배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바울과 실라처럼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더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다음 주엔 어떤 성경의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다음 주를 기대해주세요.

한국어린이전도 옆에 죽게 오면 찬양을 듣고 왔어요. 오늘은 바울과 실라를 만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온 가족이 구원받은 간수의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예수님이 필요한 친구가 누구인지 살펴보고 주님이 주신 담대함과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주의 어린이들이 되길 바래요. 오늘 방송을 통해 느낀 점,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친구들이 있나요? 그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적어 보내주세요. 문자를 보낸 친구 중 몇 명에게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줄게요. 오늘 마지막 찬양, 키즈벤처의 기적 속으로 함께 들으며 인사할까요? 우리는 지열이니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 선고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교통방송입니다. HLDD 교통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늘 푸른 초장 늘 푸른 초장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월드미션 교회 조희환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위로는 큰 유익을 줍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주일 설교의 제목은 위로는 큰 유익을 줍니다. 위로는 큰 유익을 줘요. 어떤 유익을 주는가? 세 가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위로는 고난을 견디게 합니다. 뭘 견디게 해요? 고난을 견디게 한다. 6절 말씀이거든요. 6절 말씀을 먼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 말씀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뭐 한다고요? 견디게 한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해 주면 우리의 위로를 인하여 그분이 고난 가운데서 견디게 된다는 거죠.

이게 위로가 주는 큰 유익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어떤 책에서 배워서 하는 말이 아니고 자신이 직접 죽을 것만 같았는데 위로를 받음으로 회복될 수 있었어요. 자신의 생생한 체험을 근거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 자신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가요? 7절 한번 보시겠어요? 8절 9절인데 우리 8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의 겹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 1차, 2차, 3차 복음을 들고 전쟁 같은 사역을 이루는 가운데 너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어요. 가는 데마다 배척당하고 가는 데마다 핍박당하고 가는 데마다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고 그 저항을 돌파하고 뚫어내려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 고난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뭐까지 끊어졌다고 그러죠?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더 이상 사역할 여력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는 거죠. 자, 구절을 읽어보실까요? 구절 말씀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것이 뭐 잠시 고난 같으면 뭐 돌파해낼 수 있겠는데 그 엄청난 고난이 계속되면요 사람이 버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살 소망이 끊어졌고 자기가 자기를 생각할 때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내게 나는 이제 죽음만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더 이상 어떻게 버틸 힘이 없었다는 거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를 인해서 자기가 다시 회복될 수 있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그 체험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체험하면서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9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위로, 이런 상황에 있는 나를 위로해 주심, 이 위로를 통해서 이제는 나 같은 고난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달려가서 위로해 주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체험 학습을 시켰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요. 사랑도 좋은 건 다 알지만 사랑이 좋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그런데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줄도 알아요. 위로가 필요하지만 위로도 받아본 사람이 위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하는데 굉장히 어색하지요. 그리고 인색하기도 하고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은 그냥 편하게 누구든지 이렇게 사랑을 베풀 줄 알거든요. 위로도 내가 엄청난 위로를 받아본 사람은 그 위로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나같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위로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음식도 먹어본 사람이 계속 그 음식의 맛을 알고 음식을 찾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병석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건강한 사람이 가서 아이고 힘드시죠? 힘내세요 하면 그 고맙긴 하지만 별로 가슴에 공감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앓고 있는 병을 이겨낸 사람이 가서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위로하면 그 말은 체감이 되고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이겨낸 사람의 말은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을 겪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을 이겨내신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시고 나와 같은 고난을 겪는 분이 있을 때 그분에게 다가가서 아이고 나도 이런 고난을 겪었어요. 인내하고 버티고 견뎠더니 오늘 같은 좋은 날이 있어요 라고 위로하신다면 그분들에게 큰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위로는 고난을 견디게 하는 힘이 있어요. 많이 위로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따라합니다. 위로는 영혼을 소생케 합니다. 사람의 몸도 자꾸 약해지고 깔아질 때가 있는 것처럼 사람의 영혼도 마찬가지거든요. 침체될 때가 있거든요.

위로하면 영혼을 소생시키는 힘이 있어요.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말씀. 열왕기상 19장 4절부터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4절부터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저를 보세요. 이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갈멜산상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한 사람이고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겨루어서 이긴 사람이고요. 엄청난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그 엘리야 선지자가 영적으로 엄청나게 낙침을 해서 지금 읽은 말씀에 보면 어디로 들어갔다는 거죠? 인적이 없는 광야로 들어가서 그 광야에 있는 한 로뎀나무 밑에 들어 누워서, 하나님 이렇게 살아서 뭐합니까? 내가 이렇게 더 이상 살아서 뭐합니까? 하나님 내 생명 거두어 가세요. 내 목숨 거두어 가세요. 완전히 엘리야 선지자가 영적으로 탈진을 한 거예요. 왜 그가 그렇게 낙심하고 영적으로 침체가 됐을까요? 1절 말씀에 보면 힌트가 있는데요. 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아합과 이세벨은 부부입니다. 부부.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던 왕이에요.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 신을 섬기면서요,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어요. 폭정으로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때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아합 왕에 대해서 불의를 지적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나라가 이 꼴이 됐고 당신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거라고. 그 선지자들이 지적하고 책망할 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안 받아들이죠. 악한 사람이니까 선지자들을 칼로 죽이는 거예요. 선지자들, 자기의 불의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선지자는 닥치는 대로 다 목을 잘라 죽이는 거예요.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이런 일을 목도하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용납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진짜 살아계신 분이라면 어떻게 이런 악한 일들이 횡행할 수 있습니까? 너무 마음이 무너지고 영적으로 다운이 돼서요, 사역의 의지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적이 없는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밑에 누워서 이렇게 살아서 뭐합니까? 하나님 내 목숨 거둬 가세요. 그때 누가 찾아오지요? 5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오로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하는지라.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와서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 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그가 아직도 감당해야 될 엄청난 사명이 남아있는데 그가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이 돼서 사역의 의지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천사를 보내서 위로하시죠. 그리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시고 먹고 마시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위로, 그 하나님의 격려, 그로 인하여 힘을 내서 8절에 읽은 말씀에 보면 40주 40야를 뛰어서 호렙산에 가서 남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 그 얘기죠. 위로는 영혼을 소생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육신이 지치면, 육체가 지치면 밥을 먹어주면 힘이 생겨요. 배가 고플 때 밥을 먹어주면 힘이 생겨요. 그런데 영적으로 다운이 되면 위로를 받아야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위로가 됩니다. 아멘.

제가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정도는 아니지만 목회 초창기 때 목회 경험이 많지 않았을 때 엘리야 선지자만큼은 아닌데 엘리야 선지자 비스무리한 그런 체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 당시에 완전히 목사안수를 받고 교회를 완전히 개척을 했거든요. 개척을 해서 교회가 참 분위기가 좋고 가족적인 분위기고 교회 오면 우선꽃이 만발하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교인들의 표정이 싸늘하기 시작했어요. 나를 대하는 교인들의 표정이, 집사님들의 표정이 너무너무 싸늘한 거죠. 그 참 이상하다. 왜 저러지 저분들이? 왜 저러지? 도대체 뭐야? 왜 저런 거야? 차근차근 원인을 제가 쭉 밟아서 알아본 결과 어떤 생면부지한 형제 하나, 청년 형제 하나가 와서 교인으로 등록을 했는데 그 형제가 등록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교회 분위기가 그렇게 됐거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형제가 전혀 근거 없는 루머를 퍼뜨리기 시작하면서 나를 모함하기 시작한 거야. 그 형제가 모함하는 말을 누가 받아들였는가? MBC 탤런트였던 이 암흑의 집사가 우리 교회 집사였거든요. 그 집사가 그 형제가 하는 말을 받아들여서 막 정폭을 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가 하루아침에 딱 싸늘해지고 완전히 얼음장같이 차가워진 거예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랬으면 내가 잘못했으니까 참아낼 수 있겠는데 전혀 근거 없는 루머를 퍼뜨렸기 때문에 나를 모함했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지금만 같아도 제가 다 견뎌낼 수 있겠는데 그때는 목회 경험이 많지 않은 때 너무 힘들었어요. 막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미워 죽겠더라고.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정상적인 목회가 안 된다고 판단하고 어느 날 갑자기 도저히 괴로워서 주일날 이제 강단에서 선포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간 한 주간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올랍니다. 그걸 선포하고 그냥 갔어요. 저 경기도 가평에 있는 하늘산 기도원이라고. 하늘산 기도원의 원장님 이천석 목사님 살아계실 때 얼굴이 완전히 험상궂어서 설명이 불가능해. 그분은 완전히 조폭 출신에다가 막 설교가 3분 2가 싹 욕이라 엄청났어요. 근데 뭐 나는 그 집회에 뭐 은혜 받으러 간 게 아니고 마음이 아파서 도피처로 간 거예요. 도피처로. 다른 사람은 집회 시간에 들어가서 다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하는데 나는 뭐 집회에 은혜 받으러 온 사람이 아니니까 목회 때려치우려고 온 사람이니까 혼자 잣나무 밑에 자빠져가지고 그 잣나무 숲이 쫙 있거든요. 잣나무 숲 밑에 자빠져가지고 청솔모가 막 그때 가을마당이었거든요. 자수를 따서 툭 돌고 얼른 쫓아가서 내가 죽고 또 청솔모 올라가서 자수를 따서 돌고 얼른 쫓아가서 내가 죽고 청솔모하고 내가요 월요일 밤에 올라가가지고 목요일까지 계속 청솔모하고 잣나무 밑에서 놀았어요. 청솔모가 따는 자수를 모으니까 몇 푸대가 되더라고요. 이제 목요일이 됐는데 목요일 오후가 됐는데 슬슬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일이 내려가야 되는데 내일 금요일이면 내가 내려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해결된 건 없잖아요. 마음이 여전히 그냥 암흑천지라 강단에 설 용기가 없는 거죠. 목요일 저녁밥을 먹고 잣나무 숲에 앉아가지고 그거는 묵상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고 멍 때리고 앉아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아들아, 마음이 많이 상하지? 속이 많이 상하지? 몰라서 묻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많이 상합니다. 나 목회 때려치울랍니다. 그 집사, 그 권사, 그 형제가 어떻게 하는지 다 보셨잖아요. 이래가지고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지? 근데 너 나만큼은 아니잖아? 그러시더라고요. 주님이 나만큼은 아니잖아? 그러더라고요. 뭐예요? 그랬더니 나는 있잖아. 능력으로 귀신 쫓아낼 때 나보고 사람들이 귀신 돌렸다고 그랬거든? 나는 복음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나보고 미쳤다고 그랬거든. 나는 복음을 전할 때, 사역을 할 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를 개껄듯이 끌어다가 절벽이를 끌고 와서 낭떠러지에 나를 떨굴라고 그랬거든. 너 나만큼은 아니잖아. 아유, 그러니까 사실이 다 맞는 말씀이잖아요. 아유, 그 말씀을 딱 들으니까 눈에서 눈물이 툭 터지는 거예요. 엄청난 위로가 내게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날 목요일 밤에 밤새도록 잔나무 밑에서 울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받고 그러고 나니까 미워 죽겠던 그 있잖아요. 하나도 안 미운 거야. 미워 죽겠던 꼴도 보기 싫던 그 집사 권사들 있잖아요. 막 보고 싶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날 밤에 제가 하나님 위로를 받고 완전히 회복이 돼가지고요. 금요일 아침에 날 밟자 말자 가방 꾸려서 내려와가지고요. 회복된 영성으로 제가 사역을 강단에 설 수가 있었어요. 제가 이 부끄러운 체험인데 이 체험을 말씀드리는 것은 위로는 영적으로 다운되고 영적으로 침체된 사람에게 영혼을 소성시키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고 누가 영적으로 지금 굉장히 침체에 높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한마디 말로 위로하신다면 그분이 그 말 한마디에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을 거예요. 또 누군가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사건, 어떤 말로 인하여, 어떤 일로 인하여 영적으로 너무 힘들 때 영적으로 너무 힘들면 기도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만 가만히 쳐다보고 멍 때리고 앉아있으면 저를 찾아오셨던 주님이 여러분들 찾아가시고 위로하시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위로는 영혼을 소성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위로는 믿음을 견고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말씀 2절과 3절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과 3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2절을 주목하시죠.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형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누구를 보낸다고요? 디모데를 어디에 보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다 그 얘기입니다. 바울 자신이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믿음의 형제 디모데를 대신 보내는 거예요. 왜 보냈을까요? 왜 믿음의 형제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왜 보냈을까요? 왜 보낸다는 거지요? 2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기 위하여. 바울이 무슨 얘기를 들었을까요? 무슨 얘기를 들었길래 이렇게 디모데를 급히 그들에게 보내려고 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사역 때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엄청난 저항에 부딪힌 적이 있어요. 바울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불량배들 동원해서 바울 때려 죽인다고 그랬거든요. 바울이 거기서 복음 전하고 돌 맞아 죽을 뻔했거든요. 그런 엄청난 저항을 뚫고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나중에 들려온 소식이 너무너무 가슴 아픈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 믿음의 뿌리가 깊지 못한 그 교회에 그 당시 대표적인 이단 집단, 이단 세력들이었던 영지주의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그 교회에 들어가서 거짓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단 사상을 막 집어넣은 거예요. 믿음의 뿌리가 깊지 못한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거짓 복음을 듣고 믿음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신이 직접 갈 수가 없는 처지였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를 급히 그 교회에 보내서 그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로함으로 흔들리는 믿음을
다시 견고하게 세우셨습니다.

준 거예요. 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말씀.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바울이 뭘 원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 가서

믿음이 견고하게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가서 바울의 심정을 가져가서 그들의 흔들린 믿음을 잘 위로하고 그들의 믿음을 바로 세워줬어요. 그 보고를 디모데를 통해서 보고를 받은 거예요. 바울이 보고를 받았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이제가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디모데가 메신저 역할을 잘 함으로 디모데가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바른 복음을 심어주므로 흔들리던 그들의 믿음이 다시 견고하게 세워졌다는 얘기를 들은 거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이제는 살리라. 나 이제 살 것 같다. 그 얘기입니다. 당신들이 이단 사상에 흔들린다는 소식을 들을 때 난 너무 괴로웠어요. 난 너무 잠을 못 잤어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디모데가 가서 위로하고 믿음을 바르게 세워줬다는 얘기를 들을 때 나 이제 살 것 같아요. 이 얘기입니다. 아멘 하셔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실까요? 우리 교회 누군가가 이단들에게 미혹이 돼서 바른 복음을 떠나게 되고 여러분들이 신앙이 막 흔들리고 넘어지고 그럴 때 목회자는 괴롭죠. 다 내 잘못인 것 같고 내가 제대로 못 가르친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 같은 죄인된 심정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흔들리던 믿음을 추스리고 바른 믿음으로 반듯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 살 것 같죠. 옆 사람 얘기하세요. 재앙반을 자빠지게 하려면 흔들리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막 믿음이 흔들리고 막 이단에 왔다 갔다 하시고 막 그러면 저를 수명을 막 몇 년씩 단축시킬 거예요. 저를 빨리 죽게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음이 반듯하게 세워지고 믿음이 견고해지고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저는 살 것 같죠. 저를 빨리 죽이고 싶거들랑 이단에 가시고 저를 오래 살고 살게 하시려거들랑 바른 믿음을 가지시고 아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축물은요 한번 무너지면요 건축물이 한번 무너지면 다시 세울 수 있거든요. 시간이 걸릴 뿐이지 다시 세울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영적으로 한번 무너지잖아요. 좀처럼 세워지기 힘들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나라 국보 제1호가 뭐죠? 국보 제1호. 관심 없나 보네. 우리나라 국보 제1호가 남대문이죠. 원래 남대문은 원래 이름 숭례문이죠. 숭례문. 숭례문이 우리나라 국보 제1호라고요. 그런데 국보 제1호가 불탔잖아요. 불타가지고 완전히 다 무너졌다고요. 그걸 막 미국에서 막 CNN 방송에서 막 나오는데 막 내가 막 마음이 막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거예요. 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보 1호인데 불타서 무너진다고. 여러분들 한국에 있으면서도 그 뉴스를 보면 마음이 아니지만은 해외에 나가면 다 애국자가 되거든요. 묘합니다, 여러분. 이민 생활하면요. 아리랑만 들어도 눈물이 핑 돌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국보 제1호가 막 불타서 무너지는데 막 가슴이 막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런데 몇 년 전에 그걸 다 다시 재건했잖아요. 보세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멋지게 세워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축물은 한번 무너지면 다시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한번 믿음이 무너지잖아요. 믿음이 무너지면 다시 세우기가 진짜 힘들어요. 전혀 안 믿는 사람을 주님 앞에 데리러 온 것보다 믿다가 실족한 사람 데리러 온 건 훨씬 더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믿다가 믿음이 무너진 사람은 사단 마귀가 그 사람을 완전히 장악을 하거든요. 사탄 마귀가 그 사람을 완전히 지배를 하거든요. 그 사람의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을 극렬 저항을 하거든요. 그러므로 믿음이 무너지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건물이 막 흔들릴 때 옆에서 이렇게 받쳐주면 흔들리던 건물이 지탱이 되지 않습니까? 위로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중심이 막 흔들리는 사람을 볼 때 위로해.

0: 주면 그 버팀목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흔들린 사람 앞에 가서 또 막 더 흔드는 사람, 이 철없는 사람 되지 말고 흔들리는 사람을 볼 때 위로해서 버팀목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완주를 해내셔야 될 줄 믿습니다.
1: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월드미션 교회 조희환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96-5540번, 지역번호 055-296-5540번 월드미션 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늘 푸른 초장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용준입니다. 6월 셋째 주 토요일 여러분과 또 만났습니다. 장마 소식이 들려와야 할 것 같은 시기인데 아직까지 많이 무덥네요.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보내주신 기도 제목들을 읽다가 한참을 멈춰야 했습니다. 8살 아이의 뇌종양, 출산 다음 날 쓰러진 젊은 엄마, 남편을 먼저 보내고 자신도 암 선고를 받은 두 아이의 어머니, 그리고 홀로 고위험 산모실에서 아기를 지키고 있는 임산부, 하나하나가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간절한 사연입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사연들 사이에 한 줄기 빛 같은 감사의 사연도 있었습니다. 암을 두 번이나 이겨내고 일상을 회복하신 분의 감사 고백인데요. 그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 이어서 네 분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찬송으로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면류관 벗어서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방송은 전파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한 통의 문자, 한 줄의 사연이 이 방송을 살아 숨쉬게 합니다. 오늘은 방송사 소식을 간략히 전해드린 뒤 감사 사연 한 분과 기도 제목 네 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기도 제목은 50원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보내주세요. 이번 주 월요일 6월 15일에는 서울에서 원리의 지사장 회의가 열렸습니다. 전국 12개 지사의 지사장님들이 한자리에 모이셨는데요.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그리고 우리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 뜻깊은 해를 맞이하여 하반기에 준비해야 할 사역과 행사들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방향을 함께 도모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70년의 역사 위에 다음 70년을 세워가는 일인 만큼 방송가족 여러분의 기도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행사 일정이 확정되면 이 방송을 통해서 가장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나누기 전에 먼저 감사의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3276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8년 전 유방암, 2년 전 육종암을 겪으며 절망 가운데 소망의 기도에 문자를 보내 기도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회복되어 아르바이트도 하며 즐거운 일상을 보내고 있고 그때 기도했던 대로 큰아이가 한 달에 한 번은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를 전하며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모든 시간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라는 문자 사연인데요. 방송가족 여러분, 이분은 두 번의 암을 이겨내셨습니다. 8년 전 유방암, 그리고 2년 전 육종암. 절망 가운데서 소망의 기도에 문자를 보내셨고 그때 방송가족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며 일상을 살고 계십니다. 큰아이도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요. 기도는 응답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 기도를 기다리는 네 분에게도 큰 소망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나누고자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7087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제 후배의 8살 아들 박은우 어린이가 뇌종양을 앓고 있습니다. 수술하기 어려운 부위에 6cm 크기의 종양이 있는데요. 목사님이 되는 것이 꿈인 은우를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꼭 완치시켜 주시고 훗날 훌륭한 목사님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8살입니다.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친구들과 뛰어놀 나이인데요. 그런 아이의 머릿속에 6cm 어른 주먹 절반 크기의 종양이 수술도 어려운 부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연에서 가장 마음이 뭉클했던 부분은 은우의 꿈이 목사님이라는 것입니다. 8살 아이가 나는 커서 목사님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그 모습에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방금 전해드린 3276번님처럼 기도는 응답됩니다. 은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6101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저희 교회 김혜진 집사님의 딸 김은지 성도가 지난 금요일 제왕절개로 출산한 다음 날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폐혈관을 뚫는 수술을 받았으나 현재 뇌사상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지 성도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는 기도 사연입니다. 새 생명을 품고 열 달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출산의 기쁨을 누린 것이 단 하루, 바로 다음 날 쓰러지셨다고 하네요. 갓 태어난 아기는 엄마의 품을 기다리고 있고 어머니 김혜진 집사님은 딸과 갓 태어난 손주 사이에서 찢어지는 마음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입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의 손을 움직입니다. 은지 성도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0417번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남편은 작년에 하늘나라로 먼저 가고 저 또한 신우신염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현재 방광암 4기에 2년 생존 판정을 받았습니다. 막막합니다.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이 아이들은 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저야 주님이 부르시면 천국 가면 될 테지만 아이들이 너무 걸립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냈습니다. 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자신에게 방광암 4기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어머니가 먼저 생각한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걸린다. 이 한마디에 어머니의 마음이 전부 담겨 있습니다. 저야 천국에 가면 될 테지만 이라는 이 고백은 주님 앞에서는 담대한 믿음인 동시에 두 아이를 두고 갈 수 없다는 절절한 모성인 것 같습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이 어머니와 두 아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의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5784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시험관 임신에 성공해 현재 17주차가 되었으나 하혈과 양수가 새는 증상으로 고위험 산모실에 9일째 홀로 입원해 있습니다. 부분 전치 태반과 짧은 경부 길이로 입원 기간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매일 두렵고 불안합니다. 뱃속의 아이와 산모 모두 건강을 회복해 최소 34주를 넘겨 무사히 출산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는 사연입니다. 시험관 임신이라는 말 속에 이분이 아이를 갖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을 기다리고 기도했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17주차. 앞으로 최소 17주를 더 버텨야 합니다. 홀로 병실에서 두려워하는 이 산모 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기도해 주십시오. 이상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섯 분의 사연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말은 부족하지만 주님이 이분들의 눈물을 하시고 사연 뒤에 숨은 신음 소리까지 들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먼저 3276번 성도를 통해 보여주신 주님의 치유와 응답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두 번의 암을 이겨내게 하시고 자녀까지 교회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분이 고백한 대로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8살 박은우 어린이를 붙들어 주옵소서. 수술이 어려운 부위에 있는 6cm의 종양을 여호와 라파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이 되겠다는 이 아이의 꿈을 주님께서 친히 이루어주시고 훗날 이 아이가 강단에 서서 자신의 치유를 간증하는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김은지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출산의 기쁨이 하루 만에 뇌사의 절망으로 바뀐 이 가정 위에 주님의 손길을 더하여 주옵소서. 의학이 포기한 자리에서도 주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은지 성도의 뇌가 다시 깨어나게 하시고 갓 태어난 아기가 엄마의 품에 안기는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0417번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자신도 암 4기 판정을 받은 이 어머니를 주님이 안아주옵소서. 아이들이 걸린다는 이 어머니의 눈물을 주님이 친히 닦아주시옵소서. 2년이라는 숫자를 넘어서는 주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두 아이를 양육할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아이들의 앞길을 주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5784번 산모와 뱃속의 아기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혈을 멈추게 하시고 양수를 채워주시고 34주를 넘겨 건강하게 출산하는 기쁨을 주옵소서. 홀로 병실에서 두려워하는 이 산모 곁에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의 하반기 사역 위에도 주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라디오 앞에 모든 방송가족 위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사연과 기도 제목은 50원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깊은 감사의 이야기도 간절한 기도 제목도 모두 환영합니다. 무거운 기도를 드린 후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쉬어야겠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그리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연이어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시편 56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쓰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세시는 분이십니다. 은우의 눈물도, 은지성도 가족의 눈물도, 두 아이를 걱정하는 어머니의 눈물도, 홀로 병실의 산모의 눈물도 하나님의 병에 하나도 빠짐없이 담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3276번님의 감사사연이 보여주듯 그 눈물의 병은 언젠가는 반드시 기쁨의 잔으로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원극동 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방송가족의 시간 김영준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워있는 어느 병상, 길 위에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못합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는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7: 알려드립니다.

0: FBC 신앙 강좌.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FBC 신앙 강좌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팀루거십 김영진 대표의 신앙 간증 만나봅니다. 유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샬롬,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방송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의료선교를 꿈꾸는 10대와 대학생들의 모임인 누가를 꿈꾸는 아이들 팀룩의 대표 간사 이영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저와 또 그리고 저의 단체의 소개를 좀 할까 합니다. 저희 단체의 이름은요, 누가를 꿈꾸는 아이들이고요. 영어명으로는 팀룩입니다. 예, 같은 단체입니다. 한글 이름이 누가를 꿈꾸는 아이들이고 영어 이름이 팀룩입니다. 2001년도 부산에서 소수의 의대생, 간호대생들의 기도 모임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의료선교를 꿈꾸는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 그룹의 형태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부터 매년 여름 의료선교를 꿈꾸는 10대와 대학생들을 위한 전국 수련회를 개최하고 있고요. 2014년도부터는 매년 겨울 해외 의료선교를 통해서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팀룩이라는 이름은 201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팀룩이라는 이름으로 사역 확장을 선포하여서 지금은 캠프사역, 의료사역을 넘어서 구제사역, 그리고 문화사역, 예배 및 콘텐츠사역, 그리고 건축사역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다들 팀룩 하면 팀룩 50만 아시는데, 사실 팀룩은 저희 서버사역 중에 하나이고요. 팀룩이라는 이름 하에 팀룩 50뿐만 아니라 팀룩 위드, 팀룩 텍톤, 팀룩 메딕, 팀룩 아크, 팀룩 커넥트라는 여러 서브사역들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한 구절 볼까요? 창세기 37장 19절입니다. 창세기 37장 19절,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 저는 오늘 이 짧은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름 아닌 꿈이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전할까

합니다. 제가 속한 단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걸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저희 단체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릴까 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였습니다. 제가 속해 있던 선교단체에서 여름 수련회를 갔습니다. 미션 컨퍼런스라고 해서 줄여서 MC라고 불리는 수련회였습니다. 많은 대학생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꿈과 비전을 발견하는 그러한 귀한 수련회였습니다. 제가 1학년 때 그 수련회의 주제는요, Go to the Nations, 번역하면 열방을 향해 가라 였고요. 2학년 때 수련회 주제는 Healing to the Nations, 번역하면 열방을 향한 치유라는 주제였습니다. 특별히 저는 2학년 때 수련회가 제일 기억이 납니다. 2000년도였습니다. 그때 국제 YM 설립자이신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저희 수련회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파도가 일어나서 전 세계를 덮는 환상을 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파도는 청년들이며 그 청년들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참 많은 은혜를 받았고 개인적으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때 하느님이 그 수련회에서 저에게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 일주일 내내 엄청나게 큰 꿈을 저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꿈은 바로 의료 영역에서 하느님의 사람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의료 선교를 꿈꾸는 10대들을 만나서 그들을 격려하고 선교의 꿈을 심어주고 그들이 의료계로 진학할 수 있게 인도하고 또한 함께 수련을 하고 나중에 정말 의사 간호사가 되면 팀을 만들어서 실제로 해외 의료 선교를 나갈 그러한 꿈이었습니다. 저는 그 놀라운 꿈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냥 말한 게 아니라 신이 나서 막 말하고 다녔습니다. 호응해주는 사람도 있었고요. 비아냥대면서 놀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마치 꿈의 사람 요셉의 꿈을 나머지 형제들이 비웃고 놀렸던 것처럼요. 그 중에 한 친구가 유별나게 저를 놀렸습니다. 같은 학번 같은 과 잠이었는데 저에게 무슨 그런 헛된 꿈을 꾸냐고 꿈 깨라고 그런 꿈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저를 놀렸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바로 지금 그 자매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 부인이 지금도 미안해합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아무튼 놀리거나 말거나 저는 그때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확신했기에 주위에 그 꿈을 말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꿈과 비전에 대한 부르심을 받은 그 2000년 여름 수련회 그 수련회 주제가 바로 Healing to the Nations였습니다. 해석하자면 열방을 향한 치유였습니다. 저는 그때 정확한 비전과 꿈을 그리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수련회 후 몇 달 뒤인 2001년도 1월 달에 저는 방글라데시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그곳 방글라데시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방글라데시로 3주간 다녀왔는데 저의 인생에서는 두 번째 단기 선교였습니다. 그 시절을 되돌아보면 저는 20대 초반에 엄청나게 열정이 가득한 청년이었습니다. 내가 열방을 향해 가면 내가 밟기만 하면 그 땅의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열정 가득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도여행 기간 동안에 제가 발을 다쳤습니다. 정확하게 오른쪽 넷째 발가락에 상처가 났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냥 쓰라린 정도였고 그리 심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빨리 나을 거라 생각하면서 약을 바르며 버텼습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하면서 혼자 기도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감염된 발가락은 낫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곪아오고 부어오르더니 나중에는 옆에 발가락과 발등 전체로 붉은 발적이 퍼져갔습니다. 아무래도 방글라데시의 덥고 습한 기후와 그리고 비위생적인 환경이 한몫한 것 같았습니다. 아파오는 발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안간 힘으로 절뚝거리면서 걸어 다녔습니다. 나중에는 좀 짜증이 났습니다. 제가 맡은 역할이 워십댄스 팀장이었는데 그리고 또 태권도를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발을 다치고 나니 워십댄스를 하기에도 그리고 태권도를 하기에도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영향력이 지체들에게 흘러가진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체들과의 관계도 퍽이나 힘들었습니다. 혼자서 괴로운 날들을 보냈습니다. 정말 집으로 한국으로 되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저 자신도 스스로 그런 마음을 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열정이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저였지만

어찌하든지 방글라데시를 한번 엎어치려는 그런 열의로 왔는데 다리 다친 병아리 신세가 된 제 자신이 아주 한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너무나 가란 마음에 제가 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이럴 때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에 물품 보관 방에서 제가 혼자 조용히 예배를 드리려고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기타를 잡고 F코드를 제가 연주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에 물품 보관 방에서 혼자 조용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날 붙들어 주소서. 여기까지 불렀는데 갑자기 간사님이 소리를 쳤습니다. 조용히 해! 하면서 아, 오늘은 날이 아닌갑다. 일단 철수하자. 예, 그렇게 제가 접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다시 밤에 예배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 전날 밤에 간사님께 시끄럽다고 혼냈던 터라 이번에는 좀 더 조용하게, 다소 더 조용해진 목소리로 재도전하는 예배였습니다. 너무 아프고 너무 갈급해서 하나님을 애타게 찾았습니다. 다시 기타를 잡고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제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리 많이 다쳤구나. 많이 아프지? 라고 물으셨습니다. 제가 투정을 부렸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은 보면 모릅니까? 저 많이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나도 아팠단다. 나도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온몸이 상처투성이어서 많이 아팠단다. 그런데 너보다는 좀 더 아팠단다. 이렇게 웃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눈물 지으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진아, 네가 당하는 발의 그 아픔이 바로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고통이란다. 영진이, 네가 한 걸음 한 걸음 디딜 때마다 다리를 절며 고통스러워하듯이 나도 이곳 방글라데시에서 걷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구나. 내가 한 발짝 디딜 때마다 나의 발이 어찌 이리 아파오는지 모르겠구나. 나도 너와 마찬가지로 절고 있단다. 너무 아파서 절름거리는 나의 이 발걸음이 보이지 않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잃어버린 아이들이 날 모르고 이렇게 죽어가는 것을 보니 내 발이 끊어질 듯이 아프구나. 사랑하는 아들아, 발 많이 아프지? 그런데 나는 너보다 약간 더 아프단다. 그리고 네가 와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주님의 눈물 속에 비춰진 미소를 보고 그 자리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저에게는 그 다음 날부터 전도여행의 새로운 전환점이었습니다. 비록 발은 계속 아팠지만 더 이상 문제될 것은 없었습니다. 발이 아팠지만 그래도 워십 댄스를 하고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아파하심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발을 절며 태권도를 하고 워십댄스를 할 때에 모여든 무리들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힘내라고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아빠 되신 그분이 흐뭇한 미소로 날 지켜보시고 계신 것을 똑똑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의 열정의 근원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얻은 열정은요, 그 어떠한 것도 막을 수 없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열정입니다. 아멘. 전도여행에서 돌아온 뒤 저는요, 드디어 머릿속으로만 그리던 일을 실행에 옮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 하나로 2001년도 2월 달에 온라인 카페 누가를 꿈꾸는 아이들을 만들었습니다. 저의 닉네임 별명을요, 스스로 꿈꾸기 대장, 줄여서 꿈대장이라고 제가 칭했습니다. 의료 선교를 꿈꾸는 10대와 대학생들 모여라! 라는 그런 슬로건에 조금씩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어느덧 카페 회원 수가 500명을 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에 그치지 않고 부산에서 두세 번의 오프라인 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서 기도 모임도 계획을 했습니다. 온라인 카페가 만들어진 1년 뒤인 2002년도 1월, 정확하게 1월 31일에 역사적인 서울 첫 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당시에

카톡도 없던 시절이었고요. SNS도 없던 시절입니다. 기도 모임을 앞두고 제가 전체 메일을 띄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울에서 기도 모임 합니다. 장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십자가탑입니다. 그렇게 전체 메일을 띄웠습니다. 왜 여의도 순복음교회인가 하니 이유인즉 아는 사람도 없었지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하니 왠지 이곳에서 모여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그곳으로 잡았습니다. 저는 그때 서울에서의 첫 기도 모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무궁화 기차를 타고 기타 하나 메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아, 과연 몇 명이 나올까? 기대도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단 한 명만 와도 된다. 아니, 한 명도 안 와도 된다. 나 혼자 기도하고 내려오면 된다. 그런 믿음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웬걸 지하철역에서 교회까지가 너무 멀었습니다. 1월달 그 추운 날 혼자 걸어가면서 왜 이리 멀까, 왜 이리 멀지, 왜 이리 춥지, 그렇게 추위에 떨면서 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 멀리 교회 십자가가 점점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보입니다. 여러분, 그날 몇 명 왔는지 아세요? 할렐루야, 그 추운 날 1월달 엄동설 안에 10명이 넘는 지체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기적입니다. 그렇게 서울에서 첫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은혜롭게, 진짜 은혜롭게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2003년 겨울 또 한 번의 서울 기도 모임이 있었고요. 그리고 드디어 2003년 8월 달에 역사적인 제1회 누가를 꿈꾸는 아이들 팀룩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1회 수련회 주제가 바로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 창세기 37장 19절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메시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때 1회 수련회 주제곡도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였습니다. 창세기 37장 19절,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했던 그 말,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 그 주제로 제1회 수련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기적같이 전국에서 60명의 지체들이 모였습니다. 2박 3일 동안 부산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우리 수련회 팀룩 미션 캠프, 즉 TLMC가 20회를 넘었습니다. 올해 21회 수련회를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어느덧 저도 의대생에서 이제는 어엿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함께 선교의 꿈을 꾸던 동역자들도 하나 둘씩 의사, 간호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시간이 되어서 열방을 치유하는 그 거룩한 꿈을 꾸기 위해서 열방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하게 2014년도 1월 달에 우리는 우리 팀룩은 첫 해외 선교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걸음은 바로 필리핀이었습니다.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2013년 가을 필리핀에 하이엔이라는 강력한 태풍이 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해외 뉴스에서 피폐해지고 황폐해진 필리핀의 처참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그 부르심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응답했습니다. 2014년 1월 12명의 지체들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모였습니다. 그리고 의료라는 귀한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필리핀 땅을 밟았습니다. 현수막에 힐링 투 더 네이션스라는 문구를 적어서 우리가 사역하는 현지 교회에 걸었습니다. 제가 첫 이 단체에 대한 꿈을 꾸었던 그때 그 수련회에서 받았던 그 주제 힐링 투 더 네이션스였습니다.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이 드디어 국내가 아닌 선교지에서 첫 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년 필리핀 땅을 섬기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열방을 걷고 계십니다. 쓰라린 발걸음으로 고통을 참으시면서 그렇게 걷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아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걷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열방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이 닿지 않은 많은 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가 필요한 땅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팀룩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꿈이 없는 10대와 청년들에게 꿈을 주는 거예요. 그 꿈은 사람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우리는 그 꿈을 한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바로 열방을

0: 치유하는 거룩한 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 그 꿈을 전하는 거예요. 그 꿈을 전하기 위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저희 사역의 목표는 오직 단 하나,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 그 꿈을 전하는 것입니다. 꿈과 소망이 없이 흔들리고 방황하며 삶의 소망이 끊어진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을 심어주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서 열방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꿈이며 우리의 멈출 수 없는 사명입니다. 저는 저와 만난 10대와 대학생들이 꿈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꿈과 비전과 소망이 없는 10대들이 그리고 청년들이 저를 만나서 저와 대화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그러면서 서서히 꿈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20년이 넘도록 만나는 이들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이마다 너의 꿈은 뭐니? 내 꿈은 이거야. 우리 함께 꿈꾸지 않을래? 너의 꿈은 뭐니? 우리가 꾸는 꿈은 이거야. 우리 함께 꿈꾸지 않을래?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이야. 우리 함께 꿈꾸자. 20년 넘게 그 길을 걸어왔고 지금도 그 길을 걷고 있고 앞으로도 그 길을 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을 도전합니다. 특히나 이 시대의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구하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곳에서 행복하게 사는 꿈, 그런 꿈인가요? 물론 그런 꿈도 괜찮아요. 저는 그런 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동기부여가 되니까요. 그러나 그런 꿈만 꾸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짧고요, 너무 허무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있으십니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원대한 큰 꿈과 큰 비전을 주시는데 그 꿈과 비전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체의 말초신경 중 체신경에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감각을 받아들이는 강박신경과 운동을 하게 하는 운동신경이 있습니다. 영어로는요 센서리 뉴런과 모토 뉴런입니다. 여러분, 감각신경이 이상이 있어서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환자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 문둥병자이지요. 여러분, 운동신경이 이상이 있어서 마음대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가 있습니다. 중풍병자라고 합니다.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환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면에도 동일하게 두 개의 체신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함께 아파하는 영적 감각신경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으로서 움직이고 행동을 취하는 영적인 운동신경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아파하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단언컨대 여러분들은 영적인 나병 환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파하는 마음을 알고 깨달았지만 그분을 위해서 일어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단언컨대 영적인 중풍병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평생에 감각신경이 살아있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아파하는 마음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평생에 운동신경이 살아있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의 가슴을 시원케 하기 위해서 일어서서 행함 있는 믿음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단언컨대 이것이 꿈이며 이것이 비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그 길로 멈추지 않고 달려나가 보십시오. 세상 모두가 여러분들에게 말할 겁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 감사합니다.
1: FBC 신앙강좌, 지금까지 팀 로거십 김영진 대표의 신앙간증 함께 하셨습니다.

0: 어둠이 깊을수록 한 사람의 기도는 위대한 빛이 돼 세상을 밝힙니다. 어머니의 눈물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으로 이 땅을 다시 깨우는 마마클럽이 이제 밀양에서 시작됩니다.
1: 평범한 한 여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셨는가? 무너져가고 있는 자기 삶의 기초를 하나님이 다시 쌓아주시기를 기도했던 지금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지, 지금 우리의 가슴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격려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은 절대 간과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고 지금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아빠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2: 하나, 우리는 모성으로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사는 도시와 나라를 품는 기도의 집으로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이다. 하나, 하나님의 몸된 모든 교회, 크고 작은 교회의 연합을 도모하며 하나, 우리는 자신이 기도할 뿐 아니라 나에게 주신 기도의 불을 다른 이에게 옮기며 개교회를 위한 기도자들을 세우는 일에 힘쓴다.
0: 2026 밀양 마마클럽 발대 시기 7월 9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 밀양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길 함께 소망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026 밀양 마마클럽

0: 안녕하세요. 창원국동방송 어린이합 창단입니다. 창원국동방송 어린이합 창단은 경남, 창원 등 국내에서 해외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찬양으로 전하고 있어요. 지난 여름 수원과 워싱턴 케네디 센터에서 나라사랑음악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1: 은혜와 감동이 넘쳤던 그 현장에서의 경험은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앞으로 찬양사역을 함께 이어갈 신입단원을 찾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인 어린이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어요.
2: 신입단원 지원을 원하는 친구들은 샵 0981 꿈을짱0981로 합창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055-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함께 찬양하며 꿈을 꿀 많은 어린이들의 지원 부탁드립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6월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6월 23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용현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새창원교회 창립 44주년 기념 부흥성회가 6월 22일 월요일부터 24일 수요일까지 강정원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282-8659번 새창원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을 작품에 담는 정용근 화백의 전시회 빛이 익스듀스가 영도구에 위치한 153 갤러리에서 8월 10일까지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853-1659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창원지역 목회 전략 세미나가 6월 25일 목요일 우동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해침례교회에서 열립니다. 선착순으로 100분만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055-255-9393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 창선 노인전문 요양병원에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어르신들을 섬길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 010-9116-563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해교회에서 교회를 전반적으로 관리해 주실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 055-544-0320번 진해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진주 서부경남 복음화 기도회 및 건강세미나가 6월 28일 주일 저녁 7시 진주 3일교회에서 서울대 의대 이왕재 명예교수를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743-313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주 동산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65세 이하의 건물관리 유경험자와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하며 자세한 사항은 055-743-8511번 진주 동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주 동부선결교회 담임목사 위임예배가 6월 28일 주일 오후 5시 옥봉동 진주 동부교회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055-745-543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경남 여전도연합회 7월 순회 예배가 7월 2일 목요일 오전 11시 예림 주안교회에서 김용직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개최됩니다. 자세한 사항 055-355-548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도로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혼자 남은 불 꺼진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창원극동방송에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고 부릅니다.

0: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1: 극동방송에서 경고를 알려주세요.

0: 토요 강단.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늘 푸른 교회 이장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1: 이사야 6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뾰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헵시바와 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는 구원의 옷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61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마치 옷을 입는 것처럼 설명하죠. 그래서 그 옷을 의의 겉옷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고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는 것이 그 구원의 옷을 입고 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입은 자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함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헵시바와 뾰라라는 말씀도 다 결혼과 관계되는 말씀입니다. 헵시바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신다라는 뜻이며 뾰라는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땅이 결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온 곧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결혼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청년이 처녀와 결혼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시온 곧 예루살렘의 지금 형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어김으로 나라가 망하고 황폐하게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황폐된 상태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사야 6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의 의가 빛처럼 드러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나타날 때까지 시온을 격려해야 하므로 내가 잠잠하지 않겠고

예루살렘이 구원받기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 이방 나라들이 네게서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이다. 뭇 왕이 네가 받은 영광을 볼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부를 때에 주님께서 네게 지어주신 새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또한 너는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아름다운 멸관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손바닥에 놓이는 왕관이 될 것이다. 다시는 어느 누구도 너를 두고 버림받은 자라고 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너의 땅을 이끌어 버림받은 아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너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이라고 부르고 내 땅을 결혼한 여인이라고 부를 것이니 이는 주님께서 너를 좋아하시며 내 땅을 아내로 맞아주는 신랑과 같이 됐을 것이기 때문이다. 총각이 처녀와 결혼하듯이 너의 아들들이 너와 결혼하며 신랑이 신부를 반기듯이 내 하나님께서 너를 반기실 것이다. 이 내용 전체를 한 문장으로 말하면 사람은 망치고 하나님 이루신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청년의 때에 아브라함 요셉 헤셀의 책을 읽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럼 아브라함 요셉 헤셀이 물론 유대인 랍비이긴 합니다. 구약 전체를 어떻게 보느냐,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자기 언약을 성실하고 신실하게 이루어내십니다. 이것을 사람은 망치고 하나님 이루신다라는 표현을 한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오늘 보면 1절을 보면 시온의 의가 빛처럼 드러나고 예루살렘의 군이 횃불처럼 나타날 때까지 시온을 격려해야 하므로 내가 잠잠하지 않겠고 예루살렘이 구원받기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는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내신 그 하나님의 자기 약속의 신실함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열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내실 때에 자기 백성만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시온에서 이루어지는 의를 이방 나라들이 보며 여러 왕이 시온이 받는 영광을 볼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시온과 예루살렘이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기다리는 시온의 영광이라는 문자적인 성취가 아닙니다. 이걸 시오니즘이라고 하죠.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주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씀하죠.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된 자들, 이들이 구원받아 나온 자들, 지난주 말씀에 의하면 의의 겉옷을 입고 나오는 자들이죠. 이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아 나온 자들을 사람들이 부를 때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으로 부르게 될 것입니다. 새 이름을 받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시는데 받은 자만 안다라고 말씀하죠. 자, 그런데 이 이름을 받은 자들은 다른 사람이 불러주죠. 그 이름을. 그 이름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사도도 그렇게 부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과 26장 28절,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는데 그렇게 말을 들은 이유는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니까 이방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름을 불러준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는 자들이 바로 새 이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보면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열심히 자기의 언약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열심히 자기 언약 이루어내시면 그래서 자기 백성들에게 새 이름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열심으로 자기 언약을 이루어내실 때에 그렇게 구원받아 나온 자들이 주님의 손에 들린 아름다운 면류관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놓여있는 왕건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다시는 누구도 너를 두고 버림받은 자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너의 땅을 일컬은 바 버림받은 아내라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너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이라고 부르고 내 땅을 기로한 여인이라고 부를 것이라 라고 말하죠. 이걸 오늘 헵시보와 빌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는 주님께서 너를 좋아하시고 내 땅을 아내로 맞아주는 신랑과 같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총각이 처녀와 결혼하듯이 신랑이 신부를 반기듯이 내 하나님께서 너를 반기실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시온 곧 예루살렘이 망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완벽하게 이루어질지를 말씀하고 있죠. 이러한 내용은 구약 전체에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루스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흉년이 일어나 모압 땅으로 이민 간 나오미 가족이 두 며느리를 맞았지만 나오미의 남편이 죽고 두 아들 맞아 죽고 과부만 세 명 남았죠. 손자도 하나 없습니다. 그때 베들레헴의 흉년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룻만 끝까지 따라옵니다. 아무 희망이 없는 늙은 시어머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따라왔습니다. 참 놀라운 신앙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에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잘 되었다 할 때 그러면 전도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교회로 왔을 때는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 온 것 아닙니까? 그게 과연 예수를 믿는 것일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 썩어질 영광을 구하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룻이 자기 시아버지도 죽었고 자기 남편도 죽었고 동생 남편도 죽어버린 그 나오미 가면 하나님을 목숨 걸고 따라왔다. 이건 인간으로 불가능한 말이죠. 그러므로 복음이라는 것은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의 도를 전하는 겁니다. 누가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래서 저주받아 죽은 십자가를 믿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성리만 사도들은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그 십자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이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랬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죠. 하나는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똑같은 복음을 전했을 때에 스데반 집사가 그 복음을 전했을 때 돌을 들고 쳐서 죽이는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복음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받아들이는 자와 배척하는 자는 분명하게 갈라진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헵시보와 빌라라는 것은 이미 망해버린 그러한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을 좀 더 큰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의 아내를 만드실 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갈비뼈를 취하여 만드시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만드십니다. 아담은 그 아내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이며 살 중에 살이라고 말씀합니다. 곧 한 몸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혼을 한 몸이 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 줍니다. 아담이 그것을 받아 먹죠. 아담은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 줄 알지만 받아 먹습니다. 왜요? 아내와 한 몸이기에 함께 죽는 것이죠.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 됩니다. 그러므로 허물과 죄로 죽은 자기 신부를 구하시려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안에 오셔서 자기 신부를 구원하여 내시는 거죠.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는 것은 마치 죽인 것과 진비없죠. 그래야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취하여 내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옆구리에 창이 찔려 물과 피를 흘림으로 우리가 효험을 입는 것이죠. 신명기 2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지할지니라. 혼전 순결에 관한 법입니다. 처녀의 증거가 없으면 돌로 쳐서 죽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뿐 아니라 간음하는 자도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 창녀와 남창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남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그의 아내이기 때문이죠. 이걸 언약으로 체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아내가 되는 것이죠. 물론 여러 관계로 말씀하시지만 대표적인 언약 공식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언약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부모 자식 관계로, 왕과 신하의 관계로, 목자의 양으로, 신약까지 오면 포도나무와 가지

가지로도 말씀하죠. 물론 구약에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포도나무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친밀한 관계는 바로 부부로 말하는 것이죠.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저 그를 내보내는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런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수치스러운 일은 음행의 영혼은 아닙니다. 음행은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런데 수치스러운 일이란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이혼을 절대로 못한다고 하면 남편이 아내의 흠을 잡아서 평생 괴롭히기보다는 차라리 이혼정서를 줘서 재혼하게 하는 것이 낫다는 거죠. 약자 보호 차원이기도 합니다. 이런 법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인간의 악함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악용합니다. 그런데 이혼한 그 여인을 본 남편이 다시 받아들이면 여호와 앞에서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2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사장은 처녀를 아내로 삼고 과부나 이혼하는 여자나 장녀짓을 한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죠. 자, 이런 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남편이신데 그 남편을 의지하지 않고 온갖 우상을 의지하거나 강대국을 의지하는 일이 바로 음행입니다. 그러므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합니다. 이건 바람피운 여인으로 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북이스라엘 선지자 호시아는 어떤 하나님의 명을 받습니까?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은 결혼하여도 정결한 처녀와 결혼하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 호시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 라고 말합니다. 처음부터 아예 음란한 여인입니다. 그런 여인과 결혼하였는데 그 아내는 다시 바람피우고 나갑니다. 그런 여인을 값을 주고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호시아 선지를 통하여 이렇게 결혼하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뜻이 무엇일까요? 호시아서 2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이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응답하리니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의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의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호시아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 고멜을 맞이하여 끝까지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바람기 많은 여인을 끝까지 사랑하여 값을 주고 사오면서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그제야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리시는 일을 그 음행한 여인과 결혼하여 영원히 살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여호와가 어떤 분임을 알리신다고 말씀하죠. 그러면 앞에서 본 율법은 그런 아내를 데리고 오면 그 남편이 부정하게 되고 땅이 더러워집니다. 그러한 부정함을 누가 담당한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담당하신다는 것이죠. 남편의 그 부정함과 더러워짐을 하나님이 담당하신다는 것, 이것을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6장이 굉장히 긴 내용입니다. 그 에스겔 16장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많은 것을 보고서도 남유다가 깨우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음행하죠. 즉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많은 것은 하나님께서 마치 이혼정서를 주어서

하는 것과 같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남유다가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우상을 버려야 되는데 우상을 버리기는 그냥 더욱 음란한 짓을 하죠. 그 음란한 짓이 무엇입니까? 아스로와 애굽을 의지합니다. 아스로와 애굽을 의지하는 일을 아예 성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하체가 큰 남자라고 묘사하면서 음행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장녀들은 돈을 받고 몸을 팔지만 유다는 돈을 주고 남자를 사온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그 유다가 돈을 주고 사오는 남자는 이방의 힘을 의지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 돈은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께서 마련해 준 겁니다. 하나님이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의 아내로 삼아 그들을 아름답게 꾸몄더니 그것으로 바람 피우기 시작하더라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유다의 범죄로 인하여 언니로 호칭되는 사마리아와 동생으로 불리는 소돔이 유다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일 언니는 사마리아, 중간은 유다, 동생은 소돔. 사마리아와 소돔이 멸망하는데 이것을 보고서도 유다가 회개하지 않고 더욱 음행하는 즉 하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을 보고 오히려 사마리아와 소돔이 유다 너희들보다 더 어려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여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야 되죠. 만약 처음 남편이 그 음행한 여인을 다시 데려온다면 그건 본인이 더러워지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에스겔서 16장 60절에서 6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네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네게 딸로 주려니와 네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네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네게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 잡혀간 상태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완전히 버림받은 유다를 다시 회복하여 주신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언약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피투성이라도 살라로 가신 그 말씀 때문에 살려내시고 영원한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6장 시작을 보면 한 어린 여자아이가 버림을 받죠. 탯줄도 자르지 못하고 소금을 뿌리지도 않고 강보에 사지도 않은 채 들판에 버려진 아이, 그건 그대로 두면 뭐 백발백중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발을 꼼지락거리는 것을 보시고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라고 하시고 그를 아름답게 키우시고 완벽한 자기의 신부로 맞이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는 짓은 완전히 음행하다가 망하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다시 세워주시는 겁니까? 왜 다시 불러주시는 겁니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이 어떤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을 세워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음행한 여인을 받아들이면 이미 율법에서 그 남자가 부정함을 입고 그 땅이 더러워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음란한 여인을 받아들일 때에 그 음란함과 부정함을 어떻게 처리하실까요? 그 부정함과 그 더러움을 그 저주를 하나님이 대신 받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단번에 영원히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이름

시험을 받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이런 자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이들을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신 겁니다.

있다라는 이 기쁨은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주고 산 자기 신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오늘 이 본문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에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관하여 질문하죠. 누가 너를 이렇게 가르치라 라고 하였느냐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시죠. 내가 너희들에게 질문하겠다. 그 질문에 답을 하면 나도 답해주겠다 라고 하시면서 세례요한의 세례가 사람에게서 나오느냐 하나님에게서 나오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대답을 못하죠. 사람에게서 왔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기에 돌로 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왔다라고 하면 왜 세례요한이 증언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느냐 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대답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모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러면 나도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죠. 자, 두 아들 중에 첫 아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예, 순종하겠다 말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두 번째 아들은 누구입니까? 아니요 라고 했는데 돌이켰다. 이들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세리와 창기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세리와 창기가 너희보다 먼저 천국 간다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세리와 창기 같은 자들은 자기가 죄인됨을 압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나의 저주를 대신 담당한 것을 믿는 자들이 세리와 창기들이죠. 이들은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의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천국 가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 의로 단장해서는 결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음행한 여인인지 보여주고 있죠. 그런 음행의 죄를 지으면 돌로 쳐서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무리들이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라고 질문하면서 손에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먼저 돌로 치라. 나이 많은 사람부터 다 돌아가고 아무도 그를 정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누가 너를 정죄하느냐? 없나이다. 그렇죠? 그 여자를 정죄할 자는 예수님 앞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그 여인을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여인이 받아야 할 정죄를 누가 대신 담당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 정죄당함을 당하시는 일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모든 부정함과 더러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 피로 정결하게 하시고 점도 흠도 티도 없이 거룩하게 해주셨다라고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은 부부관계를 통하여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피를 흘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깨끗합니까?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구약의 약속의 말씀들, 지난주에 보았던 구원의 옷, 오늘 본문에 본 헵시와 뾰로와 같은 이 엄청난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신다는 오늘날 교회의 영광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의 교회란 예수의 피 안에 있을 때에 온전하고 완전하고 거룩하고 점도 없는 티도 없는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0: 것입니다. 이 놀라운 주의 보혈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 토요강단 지금까지 늘푸른 교회 이장우 목사님의 설교로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85-3726번 055-285-3726번 늘푸른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클래식을 쉽고 재미있게 쉬운 클래식. 안녕하세요. 쉬운 클래식 이 시간 진행을 맡은 저는 김아은입니다. 오늘도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혜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네. 또 정신없는 한 주를 보내셨죠.
1: 뭐 늘 같은 것 같지만 그래도 또 행복한 한 주를 보내고 왔습니다.
0: 네. 오늘 주제가 네. 찬양이 흐르는 곳.
1: 네.
0: 주제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1: 네. 제가 찬양이 흐르는 곳을 다녀오고 나서 클래식하고도 접목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주제를 그렇게 잡았고요.
0: 네.
1: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늘 기본으로는 클래식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오늘 찬송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 찬송을 들려드릴 거예요.
0: 네.
1: 핵심 문구는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자 이제 쉬운 클래식에서는 하은 PD님과 저와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가시면 된다라는
0: 아멘.
1: 의미를 담아서 네, 찬송가 먼저 들어보려고 합니다.
0: 네 그러면 이 시간 찬송가 먼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후렴구에 포인트를 두고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국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오늘 쉬운 클래식 첫 번째 클래식 곡은 어떤 걸까요?
1: 그 제가 오늘 병원을 방문을 했는데요. 네.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그곳에 찬양이 계속 흐르는 곳이거든요.
0: 찬양이요?
1: 네. 그런데 그 간호사분들이 참 친절하세요. 근데 요즘은 다 친절하시긴 하잖아요. 그쵸? 그런데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찬양을 틀어놓으면 어쩔 수 없이 친절해야 할 때도 있지 않을까?
0: 아,
1: 이 환경이 주는 부담으로 인해서
0: 공감합니다.
1: 어쨌든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의 이미지를 풍기려면까지 갔다가 그러면 우리 레슨실에도 찬양을 틀어놓고 레슨을 해야 되나?
0: 오.
1: 정말 세상 친절한 선생님이 될 수 있을까라고 잠시 생각을 해봤고요.
0: 네.
1: 찬양이 흐르는 집을 다녀오고 나니 만약에 제가 클래식이 흐르는 집을 운영한다면 어떤 우와. 칸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께 음료를 대접하고 싶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0: 네.
1: 시대별일까 악기별일까인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만나보실 공간은요.
0: 네.
1: 시대별 음악 공간입니다.
0: 시대별 음악 공간.
1: 네, 그래서 바로크부터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바로크라는 시대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냥 가장 오래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0: 네.
1: 그전에 르네상스도 있지만 음악사조에서는 바로크부터
0: 그쵸.
1: 우리가 음악을 나누어서 듣기 때문에 바로크 곡으로는 우리가 또 대표하는 인물이 바흐라는 작곡가가 계시죠.
0: 네.
1: 그래서 그분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3번의 1악장을 들려드릴 텐데요. 바로크 시대를 가장 대표하는 것의 특이한 것이 무엇일까를 설명을 드리라면 저는 악기의 모양이 달랐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악기의 형태가 달랐기 때문에 나오는 음색이 다르겠죠.
0: 네.
1: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노래 부르실 때 바이브레이션이라고 이렇게 떨림을 넣으시잖아요.
0: 기교처럼.
1: 네. 네. 악기에는 비브라토라는 기교가 있거든요. 그게 어떤 음을 살려주는 그런 느낌인데 그 비브라토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활도 여러분이 우리가 보실 때 길게 막대기라고
0: 네.
1: 표현을 하면 제일 쉽게 연상을 하시겠죠.
0: 근데 네네네.
1: 옛날에 바로크 활은요 정말 활처럼 생겼어요. 쏘는 양궁할 때 쓰는 그 활이요.
0: 곡선 모양이.
1: 네, 곡선 모양이기 때문에 어떤 레가토나 연결하는 부분을 현과 현 사이에 넘어갈 때 유연하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화려함도 갖추고 있습니다. 왕들이 사실 때고요.
0: 네.
1: 그들을 위한 음악을 만들었을 때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곡을 감상하실 때 피아노라고 연상되어지는 어떤 건반 악기가 나오는데
0: 네.
1: 피아노가 만들어지기 이전 챔발로라는 악기가 나옵니다. 그 악기에도 페달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무언가 연결되는 음색보다는 조금 똑똑똑 끊어지는 듯한 특이한 음색이지만 바로크 음악은 현대음악과 사용하는 악기조차가 달랐다더라 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곡을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듣고 보니까 네. 풍성하게 감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3번 1악장 함께 듣고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3번 1악장 함께 감상하고 오셨습니다. 교수님께서 뭐 악기의 모양이 달랐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니까 네. 상상하면서 듣는 재미가 있어요.
1: 네. 네, 직접 보실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대에는 통용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박물관에 있고요.
0: 아, 그래요?
1: 가끔 바로크 악기를 쓰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합니다. 그것대로 묘미가 있겠지만 지금 들으신 곡들은 연주자들이 현대 연주자들이 네. 현대 악기를 들고 하기 때문에 주법을 조금 차이가 나게끔 연주를 했다는 점 그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바로크가 지나가면서 고전이라는 파트가 나오게 됩니다.
0: 고전.
1: 네, 여러분 고전으로 들어가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입니다.
0: 아. 벌써 균형이, 재미가 없어요.
1: 약간 그런 면이 있긴 합니다.
0: 네.
1: 균형이 맞아야 하고요. 그리고 표현하고 싶은 그 어떤 마음의 절제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나 듣기 편하고 구조가 명확하다? 그러니까 들으면 딱딱 떨어지는

0: 불편함이 없는 곡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크 시대는 화사함이 조금 곁들였다면 고전에는 규칙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어긋남이 없다 정도를 생각을 하시면서 고전을 대표하는 작곡가 하이든의 곡을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황제이고요. 현악 4중주의 2악장을 들려드릴 건데 여러분 들으시면 아 찬송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 테마가 네. 들어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일단 들으시면서 현악 4중주이기 때문에 현악기 4대가 나오겠죠.
1: 네.
0: 어느 악기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찬송가의 선율을 연주하고 있는가 돌아가면서 하시는 그 부분까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오, 이것도 맞추는 재미가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크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고전의 시대 음악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든의 현악 4중주 황제 2악장 함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0: 네, 하이든의 현악 사중주 황제 2악장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1: 네, 하은 PD님 찾으셨습니까? 어떤 찬송가인지?
0: 계속 가사는 머릿속에 네. 맴돌아요. 판석 위에 네네. 세웠다 뭐 이런 네. 찬송가인데 네. 지금 제목이 기억이 안 나요. 교수님 알려주시죠.
1: 시온성과 같은 교회.
0: 맞다. 네. 맞아요.
1: 맞아요. 아. 하이든이 작곡한 곡이고요. 여러분 그 곡을 여러 악기들이 변주해서 연주를 하는데 어떤 지루함은 당연히 없으실 거예요. 악기마다 네. 음색이 다르기 때문에 익숙한 선율을 가지고서 파악을 해보는 것이 가장 더 정확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여러분께 황제 2악장 들려드렸고요. 네. 자, 이제 낭만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낭만이라는 사조 자체가 어떤 느낌이 드세요? 단어에서 풍기는?
0: 일단 앞에서 고전이 네. 규칙적이고 네네. 뭔가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네네. 하셨잖아요. 낭만은 정말 말 그대로 약간 어떤 아티스트 그 개별의 매력을 한껏 살린 그런
1: 그렇습니다.
0: 느낌이잖아요.
1: 네. 뭔가 억압되어 있었던 나의 감정을 네. 정말 가감없이 표현하자. 바로 그 시대에서 비브라토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네. 주법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고전에서는 사용은 하지만 과하게 하지 않습니다. 낭만으로 넘어오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마음껏 표현하시면 됩니다. 어떤 감정의 자유를 누린다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곡을 준비했냐면 슈베르트의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내 손을 위한 환산곡 바단주라는 곡인데 네. 투 피아노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고 하나의 피아노에 포핸즈가 들어오는 겁니다.
0: 아, 그럼
1: 두 명의
0: 두 사람.
1: 연주자가 한 피아노에서 연주를 하는데 형제를 모셔왔어요.
0: 형제가 네. 함께 하는 건가요?
1: 이 피아니스트 두 분 다 형제이신데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그냥 뭐 이분들이 유명해서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음악을 표현할 때는 당연히 내 삶이 반영이 될 거예요. 네. 나의 사는 환경 그리고 내가 자란 곳 그리고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의 어떤 영향들. 그래서 제가 네. 이 두 분의 연주를 보면서 분명히 공유하는 감정들이 있을 것이다.
0: 아, 형제니까.
1: 네. 나고 자란 환경이 다른 그런 피아니스트들이 앉았을 때와는 다른 또 다른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를 중심으로 두고서 네. 감상을 했는데 저는 정말 그런 부분에서 감동이 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의 감상 포인트는 어디로 잡힐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같이 나고 자란 형제의 그 어떤 음악적인 표현들은 당연히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점이 있을 거다.
0: 그쵸.
1: 그럼 이들의 낭만적인 표현은 어떻게 표현했을 것인가
0: 네.
1: 한번 감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너무 좋습니다. 우리 임동민과 임동혁 형제가 함께
1: 그렇습니다.
0: 연주하는 이 찬양 끝으로 들려드릴 텐데요. 교수님, 그에 앞서서 먼저 우리 청취자분들 향해서 오늘 클래식, 쉬운 클래식 마치면서 끝인사 네.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요즘은 AI라는 분야가 굉장히 성행하고 있잖아요.
0: 그쵸.
1: 예술
0: 네.
1: 분야까지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작곡도 정말 원하는 느낌만 넣으면 다 해주고
0: 맞아요.
1: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기의식을 느낄 때가 많아서 어제 제가 저녁에 딸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딸은 실용음악이라고 저는 클래식 음악을 하는데 정말 이제 넘어설 수 없는 구간까지 가면 사람이 할 게 있을까라고 했더니 딸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AI가 만들어내는 건 통계인 것이고 자기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건 그 어떤 경험의 산물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AI한테 잠식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0: 세상에.
1: 얘기하는데 네. 위안이 됐어요. 그래, 연주자가 직접적으로 주는 느낌을 모방할 수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클래식이라는 분야는 계속 되어질 거라고 믿어봅니다.
0: 맞습니다.
1: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모가 되어졌을 때 완벽해지고 싶어 하잖아요. 사실은 저도 그런 엄마이고

0: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의 불완전함을 이 아이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시간이 엄마의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중요한 건요, 이 아이는 저에게 완벽한 엄마를 기대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저만 그 자리에 서고 싶었던 거죠. 반대로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은 나한테 어떤 모습을 요구하실까? 단한 번도 나한테 완벽을 기대하지 않으셨을 텐데, 그저 불완전한 모습이어도 함께이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까지 와서 여러분, 클래식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아야만 감상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점을
1: 아니다.
0: 알려드려 봅니다. 대신 저는 건너뛰기에는 안 해드릴 것 같아요. 제가 운영하는 클래식이 흐르는 음악의 집에 오시면 바로크부터 찬찬히 듣고 그 다음으로 오셔야 된다. 시대를 거쳐 오듯이요. 그래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나의 기도와 나의 예배 자리일 뿐. 내가 완벽해야만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다. 오늘
1: 아멘.
0: 끝맺고 싶습니다.
1: 아멘. 교수님 마지막 나눔해 주시는데 마음이 뭉클합니다. 진짜. 우리는 그냥 그 하나님의 집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닐까 싶어요. 찬양이 흘러가는 그 집에서 네, 좀 부족하더라도 부족한 마음 그대로 나가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아닐까 이렇게
0: 아멘.
1: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 쉬운 클래식 오늘 마지막 곡으로 슈베르트의 내 손을 위한 환상곡 바단조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이제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쉬운 클래식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혜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T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오늘 찬양으로 마음이 쉬어가는 시간. 안녕하세요. 찬양의 화원 박혜영입니다. 이 시간 찬양의 향기로 가득한 주님의 화원에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하루를 향기롭게 가득 채워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첫 찬양 띄워드리겠습니다. 지선의 인도하시네.

우리는 끝없이 바쁘게 살아갑니다. 성과를 추구하고 관계를 쌓고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만 왠지 공허함은 여전히 남아있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은 우리의 마음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돈을 쓰고 에너지를 소비하는 대상에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보물 되시기를 축복하며 우리 모두의 마음이 영원한 하늘의 가치를 향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하신 찬양은 조수아의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피아워십의 내 맘이 주여 소망되소서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물질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인정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보물이 하늘에 쌓이도록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만족과 기쁨은 오직 하나님만이 있지요. 우리의 시선을 영원한 나라에 두고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들으실 찬양은 예람 워십의 주님의 시선, 진아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채우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드리실 찬양은 제이어스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피아워십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찬양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감사함으로 누리는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단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입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 아이비밴드의 은혜, 조찬미의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소프라노 이혜원의 축복하노라 찬양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찬양의 화원 끝곡은요, 위러브의 어둠 날 다 지나고 찬양 함께 하시면서 저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오늘도 우리의 가장 귀한 보물이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FABC 지금까지 찬양의 화원 제작의 이건수 진행의 박형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상업 광고 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350만 영혼을 향해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길 위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불 꺼진 혼자 남은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1일 행하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선거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교통방송입니다. HADD 교통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찬양 가득 기쁨 가득의 공부영입니다. 오늘도 이 제목처럼 찬양으로 가득하고 기쁨으로 가득한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유명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으로부터 초상화를 그려달라는 부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탁 이후에 이 화가는 고민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왕의 이마에는 추악이 짝이 없는 상처가 있었기 때문이죠. 화가는 왕의 상처를 그대로 화폭에 옮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왕의 자랑스러움에 손상을 입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상처를 그리지 않는다면 그 초상화는 진실한 것이 못 되기 때문에 화가 자신의 신망은 여지없이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화가는 기도하면서 고민한 끝에 한 가지의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왕이 이마에 손을 대고 쉬고 있는 모습을 그려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타인의 상처를 보셨습니까? 그의 허물을 가려줄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어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줍니다. 오늘은 사랑으로 타인의 허물을 덮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준비된 찬양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줄라이 프로젝트가 노래하고요. 이어서 사랑하는 주님 앞에 국립합창단이 부릅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지난주 퀴즈와 정답 알려드립니다. 지난주 퀴즈는 마태복음 25장에서 뽑은 말씀이었죠.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말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데 몇 절과 몇 절의 말씀입니까? 두 절의 말씀입니다. 네, 지난주에 드렸던 성경 퀴즈였지요. 정답은 35절 36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과 사연을 올려 주셨어요. 이 시간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31님, 온 가족이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랍니다. 그리고 저는 마태복음 전체 1장부터 28장까지 암송할 수 있습니다. 네, 대단하시네요.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를 외울 수 있다는 거. 네, 주님이 주신 지혜를 이렇게 사용하시네요. 네, 참 훌륭하십니다. 또 3458님, 남들이 은퇴 쉬는 나이에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까다로운 고객이 쓴 충고를 하는데 멘탈이 약함을 느껴요. 그래서 암송을 다시 시작합니다. 암송하다 눈물이 나기도 하고 위로도 받는데 늘 주 안에서 강건하고 좋은 찬양으로 이 시간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샬롬 하셨어요. 7028님, 예화 간증을 통해 더 크게 더 크게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깊이를 깨닫고 은혜를 받는답니다. 감사합니다. 0370님, 어려운 분들, 굶고 떨고 있는 분들을 대접하라는 사랑을 직접 실천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943님,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힘쓰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앞 고람되어 임재하신 가운데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은혜 충만한 극동방송 프로그램에 감사드립니다. 0487님, 항상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1326님, 저도 그렇게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고 주님을 대하듯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받고만 싶어 하는지요. 정말 속상하고 부끄럽습니다 하셨어요.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나누는 일에 대한 기쁨이 상당히 큽니다. 2545님, 오프닝을 들으며 내 잃어버린 청춘이 생각나 잠시 일손을 멈춥니다. 극동방송을 들으니 벌써 한 주간이 지났구나 하는 생각에 시간이 빠름이 실감되는데요. 이렇게 지내고 나서야 그 시간이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비록 지금 험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시간도 그리워질 때가 있겠죠. 남은 인생 여정에 후회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아보는 여정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셨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준비된 찬양 띄우지요.

극동방송 찬양 가득 기쁨 가득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주 목요일 6월 25일이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7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76년 전 6.25 한국전쟁 때 얘기 잠깐 들려드릴게요. 유엔 연합군 사령관으로 미국의 맥아더 장군이 우리나라에 오게 됩니다. 맥아더 장군은 기도하는 장군으로 유명하지요. 특히 자녀를 위한 기도는 언제나 우리에게 큰 감명을 줍니다. 기도의 사람이었던 맥아더 장군이 북한군과 대치하고 있는 지역을 가게 되고 거기서 벙커를 지키고 있던 앳된 한국 병사를 보게 됩니다. 6.25 전쟁 중에는 10대 어린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총을 메고 훈련도 받지 못한 채 전쟁에 나갈 수밖에 없었던 정말 슬픈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린 청년들이 목숨을 잃었었지요. 맥아더 장군은 어린 병사가 너무 측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세가 이렇게 불리하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왜 도망을 가지 않느냐라고요. 그때 그 어린 한국 병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후퇴하라는 명령은 없었습니다라고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극한 상황 속에서 나이도 어린 병사가 총명한 눈을 반짝이며 하는 대답에 맥아더 장군은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맥아더 장군은 그 어린 병사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 집에 가고 싶다면 내가 집으로 보내줄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그 어린 한국 병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충분한 실탄과 총을 지원해 주십시오. 내 조국을 위해 이 한몸 바칠 각오가 돼 있습니다. 자신을 이 벙커에서 빼달라는 대답을 예상했던 맥아더 장군에게 이 어린 한국군 병사의 말은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기도의 사람인 맥아더 장군은 잠시 기도한 후에 참모들에게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는 전력을 다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 그 후 인천 상륙작전이 실시됐고 물론 많은 우리의 젊은이들과 미국 병사가 한국을 위해 전사하는 아픔도 있었지만 그 작전 성공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됐습니다. 6.25 한국전쟁 76주년을 맞으며 시련의 역사를 통해 교훈을 잃어버리지 않고 시련을 만날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안녕과 행복이 앞서가신 분들의 용기와 신념이 준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한 젊은이들의 죽음이 되지 않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6월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하나 찾았습니다. 성경 시편 3편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네. 이 말씀은 시편 3편에 있습니다. 몇 절에 있는 말씀입니까? 하는 것이 이번 주에 드리는 성경 퀴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성경 시편 3편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네, 시편 3편에 있는 말씀인데 몇 절에 있는 말씀입니까? 하는 것이 이번 주에 드리는 성경 퀴즈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 사연과 함께 정답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로 사연과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준비된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이번 주 성경 퀴즈 소개합니다. 시편 3편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 말씀 시편 3편에 있는데 몇 절에 있는 말씀입니까? 이번 주에 드리는 성경 퀴즈가 되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 사연과 함께 정답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로 사연과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준비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준비된 상품입니다. 스르르 사라지는 통증 바로나 미러클 에너지 밸런스 젤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음식을 만드는 청계산 맛집 부안에서 4인 가족 식사권,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하늘 매트에서 발과 무릎이 편하고 층간 소음 방지가 되는 기도 매트 하늘 방석을, 나침반 출판사는 막내 아들을 백혈병으로 먼저 보낸 찬양 사역자 김인자 사모가 쓴 간증과 찬양시 멈출 수 없는 눈물을,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의 선택 황칠가인에서 샴푸 바디워시 비누 앰플 패드를, 향기로운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웨스티 이미지 헤어와 바디 제품 세트를, 하나님의 기업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활기찬 하루를 선물하는 레모나 한 세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달콤함을 선물하는 프리미엄 초콜릿 주빌리에서 프리미엄 주빌리 초콜릿 세트를, 빛나는 피부의 비밀 신비한 화장품 딱 하나로 느껴보세요. NSINC 신비한 화장품에서 에센스와 기능성 크림 한 세트를 드립니다. 이렇게 상품으로 협찬해 주신 기업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업에 크게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사연 소개합니다. 2011님, 우리 주변에는 가난에 헐벗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전쟁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픔에 젖어 울부짖는 모습을 TV를 통해 보며 마음이 아픕니다. 속히 전쟁이 종식돼 지구촌 곳곳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914님, 마을버스 운전하면서 잘 듣고 있어요. 은혜로운 주일 맞으세요. 아멘. 8036님,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의 말씀에 은혜받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8918님, 그리스도인은 친절해야 합니다. 마음에 와 닿네요.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8530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해야겠어요. 예수님에게 하는 행동이니까요. 아멘. 8531님, 요즘 너무 피곤한 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인내하며 견디게 해주세요. 아멘. 2449님,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나중에 저도 배고프고 헐벗은 사람을 도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5216님, 내가 만나는 이들은 물론 외롭고 소외된 이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해 주시기를, 또 예수님의 사랑을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사연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준비한 찬양 띄웁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시편 28편을 묵상하며 드리는 기도.

저의 반석이요 요새이신 주 하나님, 주님은 저의 힘과 저의 방패이십니다. 어디서나 어떤 때나 자녀인 저와 늘 함께 하시며 모든 위험 가운데에서 지켜 보호하시며 제가 주님께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심과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저의 힘과 방패이십니다. 주님의 자녀인 저를 늘 지켜 보호해 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한 큰 복을 은혜로 주옵소서. 영원토록 저의 목자가 되시어 저를 보살펴 주옵소서.

주님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영원토록 저를 안으시고 보살펴 주시고 영원토록 저의 목자가 되시어 저를 보살펴 주소서. 제 마음이 주님을 의지하여 큰 도움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크게 기뻐하며 주님을 찬송합니다.

저희의 간구를 들으시며 응답해 주심을 찬양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가득 기쁨 가득 이 제목대로 찬양으로 가득하고 기쁨으로 가득한 시간 되셨습니까? 오늘 시편 28편을 묵상해 봤는데요. 우리의 삶

산업의 복을 주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안으시며 보살펴 주시며 우리의 목자가 되시어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공부영이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은 70년, 경량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V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 알려드립니다.

0: 소망의 말씀. 소망의 말씀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해오름교회 김인호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 드디어 사도신경의 마지막 항목 고백에 이르렀습니다.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라는 이 마지막 고백에 대해서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신경의 결론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향하신,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결론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생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고 더욱 사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영생,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영생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영생은 그저 시간의 길이에 있어서 오래 사는 것, 심지어는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글자 그대로 말하면 영원히 사는 것을 두고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성경에 나타나는 영생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은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영벌 가운데서 영원히 존재한다라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9장 43절을 우리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지옥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불입니다. 그 지옥불 가운데서 영원히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도 악인도. 여러분, 계시록 20장 10절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꽃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세토록.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함을 포함하고 있지만은 그것만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단지 시간의 길이만을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생의 본질은 누구와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상태에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질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영생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안다라고 하는 것은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나다 보면 그분이 좋아, 그 상대가 좋아지고 또 그분이 나를 알아주고 그러면서 서로가 닮아가게 되어지고 같아지는 것. 이걸 두고 성경을 여기에 안다라고 말하는데 바로 그런 관계, 그것을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맞습니다. 글자 그대로 영원한 삶을 두고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도리어 그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각양 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영원한 삶을 두고 성경은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런 영생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내버려 두었다면 그냥 있었으면 우리는 영불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사랑 가운데서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것을 오늘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넣어서 다르게 우리가 바꾼다면 우리가 아직도 영벌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교제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영생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21장 3절과 4절 오늘 예배를 시작할 때에 제가 봉독해 드렸던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영생의 삶이 실제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예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스러운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삶을 영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이 영생의 구체적인 모습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다시는 사망이 없는 영원한 삶이라고. 다시는 사망이 없는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 근세가 더 이상 우리에게 침범할 수 없는 그래서 죽음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근세에서 벗어나는 구원함을 받은 그래야 다시는 우리 가운데 사망이 없는 영원한 삶. 그게 영생의 실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서 이 영생이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기쁨과 승리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픈 것이 다시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모든 아픈 것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기력과 생명력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현재 내 모습이 좀 부족하고 오늘 내 모습이 좀 불편하고 그래서 불평이 일어나고 낙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고 반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잘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가 죽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요, 여러분 길어도 뭐 아무리 뭐 인생이 장수한다고 해도요, 여러분 100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의식이 생겨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인생의 고통과 다른 사람들의 그런 것들과 비교할 수 있는 세월들을 놓고서 보면 여러분 한 50년 세월, 여러분 이 짧은 50년 세월을 여러분의 인생을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그 영생, 영원한 생명은 이것과는 비교가 되지

아니야는 영광스럽고 풍성하고 기쁨과 생명으로 충만한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50년 세월 좀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좀 우리의 삶이 부족하고 불편하고 다른 사람들과 내가 좀 비교를 해보면 뭔가 기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시샘도 시기도 하지 마라. 부러워하지도 마라. 그거 50년 되면 다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삶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삶이고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 이 땅의 삶을 이기고 또 이기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두신 그 영원한 삶,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과 성리의 희락으로 충만한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미래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래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현재 여기에서도 누리도록 허락되어진 삶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시간의 길이만을 말하지 아니하고 누구랑 살아가느냐를 말하는 것이라고 첫 번째로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뒤에 미래에만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기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 점에 대하여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여전히 여기에 믿는 자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 여기에 영생을 얻었다는 말은 헬라말로 에케이라는 말인데 에코라고 하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이 말은 지금 가지고 있다.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지금 심판에 이르지 않고 있으며 현재형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뒤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거는 소위 문법에서 말하면 완료형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좀 더 정확하게 말할 것 같으면 의미를 넣어서 번역할 것 같으면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있다. 그럼 오늘 이 요한복음 5장 24절은 두 개의 현재 시제와 한 개의 완료 시제를 사용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앞에 말씀드린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은 믿는 자가 죽은 뒤에 장차 앞으로 미래의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그리고 현재에도 그 영생을 누리고 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영생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승리의 그 환희를 경험하는 그런 우리의 영생이라는 삶은 여전히 우리의 둘러싸고 있는 죄의 근세 그리고 우리의 죄의 본성 때문에
부분적이고 또한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함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우리 찬송할 때 날마다 부르는 찬송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손잡고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주님 함께 걷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영원한 생명은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이 순간부터, 아니 이미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우리 성도님들 이미 전날부터 우리는 돌아보건대 영원한 생명, 영생 가운데에 하나님과 살아가는 영생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마지막 날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과의 영생, 이 온전함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것을 멸하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근세를 멸하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우리 육신을 이제는 새롭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새로운 부활체로 일어나게 하시는 그날이기에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죄의 본성, 우리의 연약한 본성이 다 사라지고 난 이후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 영생,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과 승리의 환희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삶이 온전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라. 나는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이 탄식이 뭡니까? 하나님, 이 땅에서 불완전하게 누리는 이런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죄의 근세를 멸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까지도 주님의 부활체로 다시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그 영생의 충만함, 온전한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그것을 두고 탄식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두고 기다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좀 희미하지만은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때에는 말씀드린 대로 모든 죄의 근세를 무너뜨리시고 연약한 인간의 본성, 이 죄의 본성을 지니고 있는 우리의 육신까지도 새롭게 하신 이후에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은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온전히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열려있는 영생의 삶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입니다. 죽었으면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순간부터 우리에게 허용되어져 있는, 열려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인 것입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하나님 오늘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영생의 삶을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여기에서부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안겨다 주시는 영광과 하나님이 안겨다 주시는 거룩함과 하나님이 안겨다 주시는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달라라고 우리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일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 참으로 의미 있게 살아야 하는 능력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죽음과만 관련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좀 제대로 살도록 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만 통하는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에 우리에게 의미 있고 우리에게 통하는 그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사도신경의 처음 배경이 되었던 그 1세기에 성도들을 생각합니다. 핍박과 위협을 당하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3절 34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은 비방과 환난 가운데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운행 경기장의 사자의 밥으로 그렇게 준비되어져서 많은 관람객들의 구경거리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그들은 갇힌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가진 모든 소유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파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 혹독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고 도리어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럼 그들은 영원한 생명, 이 영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그런 영광과 환희를 경험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심지어는 얼마든지 죽어줄 수 있다. 이 땅에서는 얼마든지 내가 죽어줄 수 있다. 왜? 나는 지금부터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의 육신은 죽일 수 있을지 몰라도 내게 주어져 있는 영생의 삶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 나는 지금부터 시작하여서 나는 죽고 난 이후에 영원한 세계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생을 보장받았기 때문이라. 그들은 오늘 그들에게 옥죄어오는 죽음에 맞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얼마든지 죽어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바울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얼마든지 죽어줄 수 있다. 죽이려면 죽여봐라. 얼마든지 죽여줄 수 있다. 내 거 빼앗아가려고 하느냐 갖고 가라. 이보다 비교가 되지 않으면 더 영광스러운 것이 나에게 약속되어져 있는데 얼마든지 죽어줄 수 있고 얼마든지 빼앗길 수 있고 얼마든지 내어줄 수 있다라. 오늘 우리는 이런 영생을 믿었던 바울의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맛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에 우리도 학습이 되어졌어. 이 땅 아니고서는 가질 데가 없다. 이 땅 50년, 100년 세월 속에 가지지 않으면 가질 수 없다라고 해서 악착같이 살아가는 천혜들에게 학습되어진 나머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영생의 삶이 있는 줄도 모르고 우리는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9절 좀 긴 말씀입니다만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였다라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름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세상 앞에 굴복하지 않았다. 굴복하지 않는 것은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다

가지고 가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영원한 삶이, 영생의 삶이, 그 풍성한 삶이 나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래, 목숨이라도 가지고 가라고. 이런 사람들을 그들은 세상은 뭐라고

0: 베드로 사도는 이런 사람들을 두고서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나그네의 가방은 가벼워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 위에 우리의 삶에 가진 것이 없는 것 때문에 여러분 속상해하십니까? 도리어 그것이 정상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었어. 나를 심플하게, 나를 가볍게, 여행 가방을 천근 만근 되는 가방을 사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행 가방을 무겁게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럼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생명까지도, 내 가진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의 짐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나를 위협하고 나를 덮어씌우고 올가미로 씌우는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나그네처럼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 벗어 던질 수 있었습니다.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비교가 되지 않냐, 내가 내어놓는 것보다도 그들이 빼앗아가는 것보다도 비교가 되지 않냐는 영광스러움으로 채워주실 그날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영생은 죽었을 이후에 누리는 삶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고, 세상에 빠져서 어떻게 가는 나그네인지를 알지 못한 우리들을 정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런가 하면 현재의 성공에 교만하지도 않고 그게 의미가 없으니까요. 현재의 실패에도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실패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화로운 것으로 승리의 환희로 안겨주실 것이 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영생의 믿음을 붙들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삶이 되시기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소망의 말씀, 지금까지 해오름교회 김인호 목사님의 설교 말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333-1090 해오름교회나 055-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 여러분, 심준구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하셨죠. 하루는 어두운 밤과 밝은 낮으로 짜여집니다. 만물이 살아가는 공간에 이렇듯 시간이 들어와 비로소 질서가 잡히게 됐죠.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절기 하지입니다. 이제 조금씩 밤의 시간이 늘어날 텐데요. 정상에 오르면 내리막이 있고 바닥에 닿으면 다시 오르막이 이어지는 이치는 비단 시간뿐만은 아닐 겁니다. 우리 사는 모든 삶 속에서도 나타나죠. 빛이 좋은 날도 어둠이 짙은 날도 감사한 중에 고요히 품고 지나는 믿음의 사람,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벳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0: este.
1: One, two, three, four.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민수기 2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선지자 발람의

축복의 말씀이죠.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발람을 불렀지만 발람은 도리어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주신 복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대로 전하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대답하죠. 참 믿음의 사람으로 행하기를 축복합니다. 지선의 찬양 함께 됐습니다. 감사.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여러분 참 좋은 내 친구, 정말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생각나지 않아요?

그리고 함께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서로 참 좋은 친구가 되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 안에서 은혜롭고 여러분들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시간이어서 참 행복하다는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9932님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국악원 오자매 바다로 보말 따라왔어요. 조개도 잡고 언니들과 함께 남편 형부 너무너무 좋아요. 세상 좋아요. 바닷바람에 오랜만에 여유 있는 하루인 것 같아 좋아요. 네, 9932님. 야, 이게 지금 사연 안에 일이 짧은 길지 않은 사연이잖아요. 근데 좋아요가 벌써 몇 번 나옵니까? 그 남편과 저기 뭐 다 좋은 거예요. 네, 형부도 좋고 다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네, 세상 좋아요. 바닷바람에 오랜만에 여유 있는 하루인 것 같아 또 좋아요. 네, 다 좋습니다. 야, 참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아, 근데 국악원 오자매라고 하시니까 정말 너무너무 궁금해요. 요거 좀 설명 좀 해주시는 그 사연을 조금 더 붙여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바다로 보말을 따러 가셔서 여러분 보말이 뭐예요? 아시는 분은 좀 남겨주세요. 보말. 네, 그리고 이제 조개도 잡고 하셨는데 조개는 알죠 제가. 네, 조개도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 백합도 있고요. 네, 백합 중에서 또 좋은 거는 상합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많잖아요. 뭐 모시조개도 있고. 아, 근데 꼬막도 조개인가요? 네, 꼬막은 꼬막인가요? 조개인가요? 네, 그런 것도 네, 우리 바닷가에 사시는 우리 청취자 분들, 방송 가족 여러분들은 좀 사연으로 좀 알려주시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보말이 뭘까요? 그래요. 그렇게 여유 있는 시간 가질 수 있어서 좋고 참 남편과 형부도 너무너무 좋고 참 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주 안에서 모두가 좋아 보이는 거죠. 제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지금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그 전과 후가요, 세상이 전혀 달라 보였어요. 주 안에 행복한 세상이 되어 행복한 세상에서 사는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와 그림의 찬양 띄워드릴게요. 바람을 따라서

네, 시와 그림의 바람을 따라서 내 은혜로운 찬양을 함께하는 중에 또 봄알이 무엇인지 저에게 또 이렇게 싹 알려와 주셨어요. 바다 고동을 뜻하는 제주도 방언, 네, 이라고 합니다. 아, 그럼 제주도 가신 거예요? 갑자기 부러움이 막 두 배가 되고 막. 네, 나머지 저의 궁금증은 누가 풀어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사연으로 좀 남겨주시고요. 9809님 사연인데 여러분 좀 귀담아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2012년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여 14년 가까이 함께 교제하는 형제가 있는데 요즘 많이 힘들어하고 교회에 함께하는 것까지 부담스러워합니다. 그 형제는 감정 기복이 심한데 성령의 역사로 열매 맺고 한마음으로 교제하기를 기도해 주세요. 네, 그 형제님, 9809님의 이 마음을 먼저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 이 시간에 정말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형제님이. 자, 9809님은요, 이 형제님께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함께 하자 했던 그 일까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14년이 지났는데도 그때가 2012년이라는 것까지도 다 기억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나요? 그만큼 그 형제를 깊이 생각해 준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시급하고 귀한 것인가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리고 14년 동안을 이제 같이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요새 많이 이제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함께하는 것까지 부담스러워하고 한다 하셨는데 이 마음부터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9809님의 이런 마음, 이게 진짜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이렇게까지 마음 쏟겠습니까? 그리고 그 형제님을 그만큼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렇게까지 애달아 하겠어요? 하나님 계시거든요. 주의 은혜 있거든요. 성령 충만 받아서 모든 얽매이기 쉬운 곳에서 풀려나고 자유함을 누리며 진정한 은혜와 행복을 체험하고 그 안에서 사는 형제님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9809님, 하나님 안에서의 이 선한 그 애씀들 결코 헛것이 아닌 것 알고 계시죠? 하늘의 상급으로 쌓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이렇게 나누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주님 안에서 우리 같이 응원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승리의 길을 가자고요.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한부영님의 동행 찬양 같이 듣고요. 우리 소유욕과 관련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에이블 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 지체장애인협회와 포스코 DX가 2026 장애인 유튜브 콘텐츠 공모전을 8월 31일까지 진행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장애인의 일상 속 안전과 편의, 장애 인식 개선, 환경 문제, 생성형 AI 활용 콘텐츠 등을 주제로 하며 장애인 개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비장애인도 팀원으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평소 영상 제작이나 유튜브 콘텐츠에 관심 있는 장애인들에게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세상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재활재단이 제21회 전국장애인 도예 공모전을 열고 7월 13일부터 30일까지 작품을 접수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장애인의 예술적 감수성과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작품 전시를 통해 장애인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도예 작업에 관심 있는 장애인들은 접수 기간과 제출 방법을 확인해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에이블 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이었습니다.

아기들의 웃음소리는 무척 해맑습니다. 아기들의 울음은 매우 안쓰럽죠. 세상 티끌이 묻어있지 않으니 그런 지극한 감성을 불러일으키지 않나 싶은데요. 그 함박꽃 같은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도록 어른들은 각별히 보듬어야 하겠습니다. 유아 유튜브의 재잘거림을 듣는데 천사들의 합창을 보는 듯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주 안에서 바른 믿음으로 강건하게 자라서 빛된 행실로 세상을 밝히는 사람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백하슬기의 감사송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유,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 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 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탈북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김상균입니다. 매주 이

0: 시간을 통해서는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민 신앙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께 그 은혜를 나눠주실 분은 탈북민 출신 청년입니다. 열심히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또 공부하고 있는 허지윤 자매의 이야기 만나보실 텐데요. 부모님과 함께 대한민국에 와서 열심히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발견하고 또 달려가고 있는 허지윤 자매. 탈북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은혜를 또 부어주셨는지, 어떤 비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지금부터 허지윤 자매의 삶 여러분 함께 만나보시죠.
1: 안녕하세요. 허지윤입니다. 일단 저를 이 자리에 서실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일단 저의 얘기를 시작하자면 이제 저희 부모님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이제 탈북 준비를 하면서 저희 선생님에게 거짓말을 쳐요. 제 딸을 이제 신우주에 있는 큰이모 집에 근처에 있는 학교에 보내겠다. 그러면서 이제 저를 학교에 안 보내요. 그리고 이제 저를 집에서 과외를 시키죠. 그때 부모님께서 영어와 수학을 시키셨어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면서 매일매일이 방학 같았습니다. 학교를 안 가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매일매일이 주말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었어요. 일찍 일어날 필요도 없었고. 그래서 그렇게 지내다가 이렇게 행복했지만 이제 점점 집안 분위기가 험악해져 갔죠. 엄마와 할머니가 계속 얘기를 하고 이제 표정이 안 좋고, 그리고 얘기를 하고 난 후에도 계속 싸우고 하다 보니까 제가 그래도 눈치가 좀 있는 편이라 쉽게 잘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나이가 어려서 제가 누구를 위로를 하겠어요. 가서 무슨 일인지 물어를 보겠어요. 그래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 하다가 제가 이제 삼촌네 가족과 이제 백두산으로 가는 이제 1차 탈북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저희 집에서 해산으로 가는 기차를 타게 되는데요. 저희 집에서 해산까지의 거리가 사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를 비교를 했을 때 짧아요. 근데 이제 그 열차가 기간사 가고 싶으면 가고 서고 싶으면 서는 기차였기 때문에 2, 3일이 걸려서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제 어느 역에 정차를 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저희 정차를 하면은 이제 기차 옆에 사람들이 몰려요. 꽃제비와 그리고 도매상인들. 그 음식을 팔려고. 그래서 저 보이시는 그 창문에처럼 저희가 이제 거기서 물건을 주고받는데 이제 그 창문으로 이제 밖을 내려다봤는데 이제 밤털머리를 한 남자 아이가 이제 거기 있는 거예요. 바지가 옷이 둘 다 긴팔이었지만 너무 해졌고 심지어 바지는 너무 짧아서 다 그 종아리 부분까지만 왔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냥 꽃제비인가 보다. 그냥 내가 평상시에 보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 더 자세히 보니까 이제 그 친구 손목이 잘려서 골고 있었어요. 그래서 피고름이 뚝뚝 흘러지는데도 이제 그 배가 고프고 그 작은 위를 채우려고 이제 기차가 오래 여행을 하다 보면 음식이 상하잖아요, 여름에는. 그러니까 창문 밖으로 쉰 밥이나 이제 반찬을 던져요. 그러면 그거를 먹겠다고 이제 주변에서 이제 그거를 빌고 이제 달라고 그러는 모습이었는데 저 제 또래였어요. 저보다 어리다면 어렸고.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어려서 든 생각이 처음에는 아프겠다. 나는 체만 해도 그 침을 맞고 감기감을 걸려도 이제 약을 먹고 치료를 하는데 그 친구는 팔이 잘리고 이제 고름이 뚝뚝 떨어지는데도 이제 아픔보다는 배고픔이 중하구나라고 너무 아프겠다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해산에서 내려서 저희 가족과 삼촌 가족이 백두산으로 갔다가 저희 1차 탈북은 실패를 해요. 사실 부모님께서 이제 너무 위험하고 무섭다 하셔서 제가 다시 평안북도 구성시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 평범하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새벽에 엄마가 갑자기 저를 흔들어서 깨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야 된대요. 근데 어디 가야 되는지 저는 전혀 모르죠. 근데 이제 어디 가야 한다니까, 그 어린 나이에 어디 간다니까. 심지어 통행증이 필요한 북한이잖아요. 조금만 가려고 해도. 그래서 너무 행복해가지고 옷을 입고 잠결에 눈곱도 떼지도 못하고 이제 나섰는데 엄마가 계속 울어요. 할머니도 계속 울고. 새벽이었어요. 그러니까 몰래 떠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웃 주민이 깨서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엄청 부모님께서 숨죽여서 울었던 기억이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아파트를 나서고 이제 도로에 들어섰을 때 발코니를 봤는데 할머니가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안 보일 때까지 계속 보고 계셨어요. 그렇게 보고 계셨는데 그게 마지막 안녕이라고는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0: 못했죠. 그 전처럼 다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여정인 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할머니랑도 인사도 제대로 못했어요. 아는 기억도 없고 그냥 급하게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탈북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그렇게 돼서 이제 제가 압록강을 건널 때가 제일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때 사실 제가 수영을 아직도 할줄 모르는데 지금 물에 들어섰을 때그 답답함, 그 물의 압력에 짓눌리는 그 느낌이 너무 생생하기 때문에 제가 밤에 압록강을 건넜죠. 이제 그때 장마 직후라서 이제 바닥이 미끌미끌거려요. 미끌미끌거리니까 이제 아무리 제대로 서려고 해도 물살 때문에 이제 떠내려가는 상황이었고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잡고 이제 계셨는데 저는 계속 살려줘, 살려줘. 나 물에 잠겨. 이렇게 계속 소리치었고 조용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는 사실. 그런데도 이제 그렇게 해서 강을 건너다시피 건넜고 저희 아버지는 강을 건너자마자 기절을 하셨어요. 이제 저는 아버지가 기절하는 모습을 그때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저는 먼저 앞에서 가고 저희 어머니께서 아버지를 이제 끌고 이제 그 도랑길을 이제 올라와서 차를 탔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어렵게 이제 라오스, 태국을 거쳐서 한국에 2015년도에 입국하게 됩니다. 그때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이제 국정원과 하나원을 거쳐서 제가 이제 한국에 입국을 하게 돼 이제 부산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제가 초등학교 하면 이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저희 학교가 신학교다 보니까 이제 6학년 1반밖에 없었어요. 그큰 학교에 딱 1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게다 너무 속속들이 이제 다 너무 친하잖아요. 이제 그때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너는 북한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왜 한국으로 왔냐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때 제가 그 질문을 받고 저는 부모님 손에 어디 간지도 모르고 왔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했었는데 그 질문을 받고 난 후에 계속 제가 생각을 했어요. 나는 왜 이곳에 왔을까?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자유인 곳에 와서 어머니가 과연 이것만 보고 왔을까라는 이 질문을 계속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답을 못했지만 만약 지금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은 우리 부모님께서 희생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곳에 와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싶어요. 제가 엄마랑 전화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어떤 분이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부모 자식 다 버리고 온 사람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얘기도 하기 싫다. 만나기도 싫다라고 하셨대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너무 속상했어요. 저희 엄마가 할머니를, 외할머니를 그곳에 두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외할머니는 돌아가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엄마가 얼마나 그 얘기를 듣고, 그리고 모든 저희 밑동네에서 오신 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얘기를 만약 듣는다면은 너무 속상했습니다.
1: 생사가 걸린 고비를 넘고 넘어 한국에 와서도 방황했지만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음을 깨닫게 된 허지훈 자매는 다시 마음을 다잡으려고 했지만 주변 사람들의, 이 한국 사람들의 차가운 말과 시선 가운데 또 다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 허지훈 자매가 지금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하며 또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게 됐을까요? 찬송 함께 하신 후에 한국에서의 삶의 간증도 나눠주는데요. 계속해서 함께 하시지요.

강다원 교수님은 저희가 부산에 정착할 때 부산 하나센터 센터장님으로 계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정말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죠. 그렇게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잘 다니다가 이제 교수님을 만나고 이제 국제학교를 갈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이제 국제학교라고 하면 너무 대단한 것 같죠. 막 영어를 배우고 막 똑똑한 애들만 갈것 같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막 무서웠어요. 거기 간다고 하면은 내가 거기 과연 갈수 있을까? 영어도 쥐뿔도 못하는데. 근데 이제 심지어 그 학교가 사립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이제 주야간으로 이제 브로커비를 갚는다고 그 학교를 지원을 할 형편이 안 됐었어요. 그때 이제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이제 장학재단이 있는데 버켄장학재단이었어요. 그때 이사장님으로 계셨던 백도웅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너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녀야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저희 부모님께서 일하시느라고 바쁘셨기 때문에 교회도 못 갔고 돈을 쫓았죠. 그래서 못 가고 하나님도 믿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녀란 게 뭘까라고 이제 몰랐죠, 그 당시에는. 근데 이제 제가 간그 국제 학교가 크리스천 학교였어요. 기독교 학교. 그래서 저희 학교는 수요일마다 1교시를 무조건 예배를 드렸어야 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이제 찬양을 드리고 이제 그랬었는데 저는 사실 그 시간이 그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무슨 시간일까? 그냥 다른 수업들은 이제 공부를 하고 배우고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보는 시간인데 이 수업만은 시험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자유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또 부산에 살아서 학교가 경기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숙사 학교를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제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어야 됐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저희 방문을 두드리셨어요. 목사님께서 예배드리자. 근데 그 시간에 저는 너무 자고 싶었어요. 제 룸메들도 그렇고. 그래서 너무너무 싫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내가 이 시간에 잠을 잘수 있는 시간인데 해가지고 그 시간이 끔찍하게 싫다가 그 벌을 받은 거죠. 그래서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속이에 경일듯이 이제 영어가 하나도 안 들리니까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생활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적응을 잘 하고 이제 11학년이 됐죠. 이제 11학년이 되면은 이제 대학교 입시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제 그때 제가 부모님한테나 친구들한테나 선생님한테나 이제 제가 제 어려움을 그런 거를 이제 잘 터놓지 못했어요. 사실 어려움을 이렇게 말하는 방법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제속 안에서 이제 끙끙 앓고 있었는데 이제 어느 날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핸드폰을 제출을 해요. 저희가 9시 반에. 그래서 9시 반에 핸드폰을 제출하러 내려갔는데 제출을 하고 나니까 이제 방송이 울려요. 그러니까 이제 곧 기도 시간이 있으니까 오고 싶은 학생들은 와서 기도를 해라. 그리고 해가지고 제가 그날따라 가고 싶더라고요. 그 기도를. 그 기도 시간을. 그래서 아, 가자 해서 이제 가서 딱 앉는 순간 이민호래였어요.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이게 제가 그때까지 학교를 다니면서 들었던 예배 노래 중에 저한테 마음이 많이 와닿았었거든요. 그때 심적으로 이렇게 힘들었었는지 이 가사나 이 모든 게제 상황과 조금은 맞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외면했던 영혼을 치유하러 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그래서 저 노래를 이제 들으면서 이제 가만히 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성경 읽는 법도 몰랐어요. 심지어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몰랐고. 근데 이제 저 노래를 듣는 순간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가만히 생각하게 된 거죠.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잘 잡아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을 겪고 이제 11학년과 12학년을 잘 마치고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말로만 듣고 미디어로만

보던 미국을 제가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착륙 시간이 저녁 밤 10시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홀로 큰 캐리어 두 개를 들고 작은 캐리어 한 개를 들고 이제 도착을 했는데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되게 그 타지에서 이제 홀로 석이니까. 그렇게 지내다가 제가 이제 작년에 와서 이제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사실 제가 이제 3학년 때 학비가 없어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학교로.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부모님과 함께 처음으로 새벽 기도를 다니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드렸었는데 하나님께 이제 그때 제가 제일 처음 외웠던 성경 문장이 바로 예레미야 33장 3절이었어요. 이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니라. 아멘. 이게 네, 저희 부모님이 알려주셨어요. 아멘이라고 하라고. 네, 이거를 이제 제가 처음으로 외우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제가 학교를 미국으로 유학을 간다고 했을 때 입학 원서를 넣을 때조차 준비가 안 됐어요. 사실 그 학비가. 근데 그냥 해보자. 어떻게든 열릴 것이다. 어떻게든 될 것이다. 해서 이제 됐는데 그렇게 해서 1년을 잘 마치고 이제 2년을 마치고 보니까 3학년 때 이제 희망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 제 꿈을 이제 접게 될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이제 그때 기도로 제가 하나님께 너무 간청을 드렸어요. 진짜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이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 우리 부모님께서 너무 힘들게 모든 것을 희생하시면서 싸우신 거다. 저희 그 꿈을 포기하게 된그 상황에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사실 눈물을 안 흘리세요. 근데 이제 계속 너무 속상하시니까 밥도 잘안 넘어가시고 이제 하루하루 피말라가는 거예요. 이제 딸내미는 자기 이제 보내야 되는데 학비가 없으니까 이제 그때 저희가 손을 높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죠. 제발 우리 딸, 제발 나꿈 포기하지 않고 내꿈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했었는데 그때 정말 정말 도움을 주셔가지고 제가 잘 마치고 3학년을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때 이 예레미야는 제가 처음 이제 외웠던 성경 구절이고요. 이제 그 상황에 가장 이제 정말 잘 맞는 구절이에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이 구절이 정말 저희 가정에 그리고 저의 모든 이 과정에서 이 너무 잘 맞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항상 힘들어서 쓰러지려고 하실 때마다 저를 붙잡고 다시 일으켜 주신 하나님이 계셨기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내년 5월에 졸업을 해요, 4학년으로. 이제 졸업을 하고 대학원을 가려고 하는데, 사실, 저희 부모님께서 좋은 기회로 이제 그 극동방송을 이제 접하게 되셨잖아요, 북한에서. 그러면서 이제 여기 한국에서도 이제 그분들을 만나면서 일하는 환경을 보더니 저한테, 아, 너도 정말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이 그런 사랑이 충만한 곳에서 일을 하는 게 어떨까? 이제 하면 너무 좋겠다. 그 환경을 보시고 너무 이제 평안해 보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 저는 그런 생각을, 제 전공을 살릴 생각만 했었지, 그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아,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어서 마음이 조금은 복잡한 상황입니다. 아직은. 과연 대학원을 가는 게 먼저일지, 아니면 제 직업을 얻는 게 먼저일지. 제 기도 제목은, 사실 저희가 탈북하기 전에 저희 아파트에 살던 꽃제비가 있어요. 이름이 철성인데, 그 친구가 이제 고난이 행군 때 아빠랑 같이 지내다가 이제 아빠가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 아사로. 근데 이제 그 친구는 그걸 모르고 이제 밖에서 미꾸라지를 이제 잡아다가 그 살아있는 그 애를 생을 이제 아빠 입에 대면서 이제 아빠를 살리려고 했는데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저부터 그 친구가 아니에요. 사실 저한테는 오빠예요. 이제 그 오빠가 사실 눈이 너무너무 초롱초롱해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정말 구슬을 박아놓은 것처럼 너무 초롱초롱하고 너무 똑똑하게 생겼고 그랬는데 이제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 친구를 포함해서 제 또래 친구들이 너무 다들 안전하게 그리고 배고프지 않게 잘 지냈으면 네 그게 제 제목입니다.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준비하고도 이끌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바탕으로 오늘도 꿋꿋하게 걸어가고 있는데요. 허주은 자매의 삶을 위해 그리고 이 땅의 자유를 찾아와 자신만의 꿈을 꾸며 나아가고 있는 수많은 탈북민분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도 함께 응원해 주시고요. 또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오늘은 20대 허지윤 자매와 함께 이야기 나눴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다른 간증의 주인공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더욱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바꿀 수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찬송가에 대해 함께 알아가는 시간. 감사하세 찬양하세 송대준입니다. 책 한 권 펼쳐놓고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을 보내신 적 있으신가요? 책은 우리를 낯선 세상으로 데려가기도 하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기도 합니다. 성경엔 수많은 사건과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을 읽는다는 건 단순한 옛 이야기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과정이 아닐까요? 토요일 오후 감사하세 찬양하세 시작하겠습니다.

누구나 알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 찬송가에 대해 함께 알아가고자 하는 시간 감사하세 찬양하세 새 찬송가 221장 통일 찬송가 525장 주 믿는 형제들 이 찬송은 성도의 교제를 가장 아름답게 노래한 곡으로 영국의 존 파우센 목사님이 1782년에 작사하였습니다. 이 가사와 곡이 함께 실린 찬송은 1878년 미국의 감리회 공식 찬송가에 실렸는데 그 당시 곡조는 메이슨이 작곡한 보스턴이란 곡으로 이 곡조는 현재 우리 찬송가에는 없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실려있는 곡은 스위스의 작곡가 한스 네겔리가 작곡한 데니스란 제목의 곡조를 1845년에 미국의 로웰 메이슨이 편곡한 곡조입니다. 이 곡조는 찰스 웨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토요일 오후 감사하세 찬양하세 함께 하셨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분들의 헌금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6월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6월 23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용현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새창원교회 창립 44주년 기념 부흥성회가 6월 22일 월요일부터 24일 수요일까지 강정원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281-2206

02-8659번 새창원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을 작품에 담는 정용근 화백의 전시회 빛이 익스듀스가 영도구에 위치한 153 갤러리에서 8월 10일까지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853-1659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창원지역 목회 전략 세미나가 6월 25일 목요일 우동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해침례교회에서 열립니다. 선착순으로 100분만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055-255-9393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 창선 노인전문 요양병원에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어르신들을 섬길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 010-9116-563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해교회에서 교회를 전반적으로 관리해 주실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 055-544-0320번 진해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진주 서부경남 복음화 기도회 및 건강세미나가 6월 28일 주일 저녁 7시 진주 3일교회에서 서울대 의대 이왕재 명예교수를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743-313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주 동산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65세 이하의 건물관리 유경험자와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하며 자세한 사항은 055-743-8511번 진주 동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주 동부선결교회 담임목사 위임예배가 6월 28일 주일 오후 5시 옥봉동 진주 동부교회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055-745-543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영남여전도연합회 7월 순회예배가 7월 2일 목요일 오전 11시 예림주안교회에서 김용직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개최됩니다. 자세한 사항 055-355-548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앤주원 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방송교회 방송교회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복림교회 최솔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이제 식사가 이제 끝났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 아브라함의 장막에는 웃음과 대화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손님들을 대접했고 사라는 장막 뒤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불신의 웃음을 웃던 사라에게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셨어요. 25년 동안 기다렸던 약속이

다시 한 번 더 선포되었습니다.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사라는 아직 완전히 믿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모든 일이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손님들은 이제 떠날 채비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 자리에서 함께 일어났습니다. 예, 당시에는 손님을 배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예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들을 그냥 보내지 않고 직접 마중을 나갔던 것입니다. 함께 길을 걸어갔어요. 그래서 본문 16절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뜨거운 그 한낮이 지나고 하루가 기울어가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손님을 배웅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길 위에서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바로 그때예요. 이제 성경은 우리의 시선을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마음속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마음을 들려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기쁜 소식만은 아니었습니다. 곧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진다라는 아주 무거운 이야기였습니다. 그 성의 죄악이 너무 커졌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그저 배웅을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길 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은 더 이상 구경꾼이 아니라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심판 앞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소돔의 죄악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결국 무너져가는 성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나누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이 세 사람은 소돔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길을 따라서 걷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이 장막 아래에서 식사를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사라는 웃었고 하나님의 약속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은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굳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일이고 아브라함은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모두 설명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소돔에 대해 말씀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치 이 가까운 사람에게 속마음을 이야기하듯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왜 그러실까요? 우리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단지 복받는 사람으로만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세상에 드러낼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계획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까지 다 내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그렇게 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마음 아파하시는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수록 하나님의 관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 원하시는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도 지금 그 자리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손님을 배웅했던 사람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중요하고 기도와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정답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해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대한 해석이 있고요. 우리의 미래에 대한 해석이 있습니다. 우리 점쟁이 같이, 그런 게 아니에요. 이번에 아주 점쟁이들이 곤욕을 치르더라고요. 월드컵이 시작됐습니다. 옛날처럼 그렇게 막 관심이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1차전 체코와의 경기가 있었는데, 어떤 한 프로그램에서 무당들에게 이제 번호를 쭉 놓고, 어떤 번호가 제일 먼저 골을 넣을까, 이거를 이제 맞추는 그걸 한 거죠. 세 명의 무당이 나왔습니다. 네, 세명다 틀렸습니다. 이상하죠? 왜 틀렸을까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미래의 일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미래를 알기 위해서 애쓰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주로 무엇을 구하십니까? 내 문제, 내 가정, 내 형편을 이야기하십니까? 물론 그것도 이제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한 번쯤은 하나님은 무엇을 마음 아파하실까?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런 질문도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이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소돔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순간 그는 구경꾼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중보하게 됩니다. 우리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인상적인 장면이죠. 소돔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의 죄악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멀리에는 소돔이 있어요.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조카 롯이 있어요. 그리고 그 롯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아직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그곳에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그 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23절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아브라함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아브라함은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를 믿기 때문에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긍휼이 많은 분 아닙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한 가지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은혜와 긍휼을 구해요. 50명이 있다면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용서하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계속 묻습니다. 45명은 어떠하시겠습니까? 40명은 어떠하시겠습니까? 30명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또 말합니다. 주는 노하지 마옵시고 내가 말씀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혹시라도, 아주 혹시라도 하나님이 그 성을 살릴 이유가 남아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10명은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대화는 끝납니다. 아브라함도 더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러요. 그 침묵 속에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소돔에 있는 롯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보입니다. 중보는 내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재산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건강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자기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심판을 앞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들은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거기 살고 있습니까?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것 이외에 그 롯의 가족만 빼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소돔이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있는 것입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난주 한 집사님과 전화상담을 했어요. 자녀에게 신앙을 복과 성공 중심으로 가르쳐왔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취업할 때가 됐는데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불러서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네가 취업이 되지 않는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그 뭐였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자세히 얘기가 되니까요. 네가 찬양팀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안 했고 예배 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네가 똑바로 신앙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했답니다. 이 아들은 좀 억울했어요. 나름대로 신앙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아들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내가 교회에 나가서 잘 되는 거 보여줄게. 그리고 집을 나가고 1년 만에 대기업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 내가 교회를 떠났는데 그때보다 더 잘 됐네. 그리고 믿지 않은 며느리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이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자녀에게 구원보다 성공을 가르쳤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 앞에 얘기가 좀 있어요. 제가 집사님 잘못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분이 인정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일주일 만에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저는 자녀의 구원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아들에게 집사님 사과하시라고 했어요. 집사님 평생에 자녀에게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든 거 사과하세요. 구원을 가르쳐야죠. 구원을 가르쳐야죠. 제대로 된 신앙을 가르쳐야죠. 집사님의 기준으로 잘못된 신앙을 심어왔던 것을 회개하세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이제 적용을 하시고 이제 자녀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 뒤에 결과는 못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자꾸만 떠오르게 하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믿지 않은 가족일 수도 있고 교회를 떠난 자녀들일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예배하지 않은 성도들일 수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정죄하라고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소돔을 향해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리고 그 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자꾸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걱정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50명에서 10명, 숫자는 계속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아브라함의 말을 끊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끝까지 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왜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32절, 3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끝까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은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대화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소돔은 지금 어떤 도시입니까? 소돔이 지금 칭찬받는 도시입니까? 아닙니다. 악이 가득한 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아브라함은 숫자를 내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거절하지도 않으십니다. 숫자가 10명까지 계속 내려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결국 소돔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회개와 구원의 길을 먼저 찾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조금 잘못하면 이렇게 벌하실 것 같고, 실수하면 떠나실 것 같고, 넘어지면 포기하실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긍휼 베풀 기회를 찾고 계십니다. 결국 소돔에는 10명의 의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롯을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롯과 그의 가족을 심판이 되기 전에 성 밖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창세기 18장은 의인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의인 50명이 있느냐? 45명, 40명, 10명이 있느냐? 그런데 성경을 끝까지 읽어보면 결국 의인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브라함이 찾던 의인도, 소돔 안에서 찾던 의인도 결국 사람들 가운데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 의인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님은 의인을 찾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죄인을 살리러 오신 분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을 위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서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우리 안에 있는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믿지 않은 남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살리는 게 아니라, 살리고 싶은 게 아니라 늘 잘못된 것만 보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 술은 언제 끊을까? 담배는 언제 끊을까? 언제 좀 철이 들어서 교회로 나올까? 맞아요. 문제는 계속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고 계시고 그를 살리고 싶어 한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소돔을 위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숫자는 계속 내려가지만 그 대화

0: 속에서 드러난 것은 소돔의 죄보다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살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소돔을 위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의 기도를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숫자는 계속해서 내려갔지만 그 대화 속에서 드러난 것은 소돔의 죄보다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보다 먼저 긍휼을 찾으시고 정죄보다 먼저 구원의 길을 찾으시며 한 사람이라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의로움에 있지 않냐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긍휼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족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오랫동안 기도해 온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세상을 향해 정죄보다 중보하는 사람, 누군가를 위해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누군가를 위해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한 기도보다 누군가를 위한, 남을 위한 기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나라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기도는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심판할지언정 긍휼과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기억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방송교회 지금까지 복림교회 최설 목사님의 설교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010-6622-9101번, 010-6622-9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방송교회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셨습니다. 방송을 시작하며 가장 먼저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늘 예측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하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나온 시간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그 모든 걸음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이끄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붙잡아 주신 주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 신실하신 도우심을 신뢰하며 위로와 평안과 함께하는 찬양의 심포니가 찬양을 들려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서울 마스터즈 현악 사중주,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나팔소리 성결대학교 콘서트 콰이어입니다.

제가 잘 가는 구두방이 하나 있는데요. 사장님 솜씨가 어찌나 좋은지 구두를 닦는 모습을 보면 감탄이 절로 납니다. 그렇게 구두를 잘 닦아 놓으면요, 다음에 구두에 조금 먼지가 묻고 더러워졌을 때 구두약을 살짝 발라 문지르면 구두방 아저씨가 닦아 놓은 것처럼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 구두의 관리법처럼 참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첫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말씀으로 인생을 깨끗하게 제대로 잘 닦아놓은 영적인 기초공사가 되어 있다면요, 살다가 세상 먼지가 조금 묻고 삶이 흐트러지더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죠. 그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의 기도 한 자락, 말씀 한 구절이라도 작은 구대양만 살짝 바르면 우리 영혼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은혜로 반짝거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의 구두는 어떠신가요? 먼지가 조금 묻었다면 낙심하기보다는 지금 바로 주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삶의 먼지를 닦아내고 본연의 주님만 바라보는 반짝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의 안양시립 합창단 기뻐하며 경배하세, 피아노 언더힐입니다.

오늘 주일 많은 은혜를 누리셨죠? 힘들고 어렵고 지침에도 주님의 은혜를 만난다는 것은 이 세상을 이겨낼 힘이고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어떤 일을 겪으셨든지 지금 이 시간만큼은 무거운 짐을 모두 주님 발 앞에 내려놓으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남은 시간 동안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신뢰의 손길을 의지하며 또한 평안한 쉼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찬양의 심포니 마지막 찬양은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함께 편곡한 소피아노, 그리고 이어서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순천시립 합창단입니다. 지금까지 찬양의 심포니 제작의 문명선, 진행의 함석헌이었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세요.

선교사라고 하면 어떤 분이 떠오르시나요? 먼 나라로 떠나 낯선 언어를 배우고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아도 선교에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라디오입니다. 사람이 찾아가기 어려운 새벽에도, 누군가 혼자 깨어있는 병실에도, 긴 길을 달리는 트럭 안에도 라디오는 조용히 찾아갑니다. 북한 땅 어디에선가 외로운 방 한편에서 절망 가운데 있던 누군가는 그 작은 소리를 통해 복음을 듣고 다시 일어섭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 생명의 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뒤에는 오래전부터 함께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매달 만원, 2만원 그렇게 헌금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 이름도 밝히지 않고 조용히 후원해주시는 분들, 떠나지 않고도 복음을 전하는 분들, 보이지 않아도 누군가의 새벽을 찾아가는 분들, 극동방송을 후원하는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극동방송의 전파선교사가 되어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향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1947년 2월 8일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동안 굳게 잠겼던 그의 책상 서랍을 열게 됐죠. 서랍 안에는 여러 물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눈길을 끄는 종이 한 장이 발견됐습니다.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캄캄한 곳에 떨어졌을 때는 요나를 생각해라. 그는 캄캄한 뱃속에 들어갔지만 결국 아무 이상이 없이 다시 나올 수 있었다. 목사님, 현재 캄캄한 인생길을 지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게 됩니다.
1: 하나님이 에디슨 같은 사람을 통해서 빛을 안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나는 석유 등잔, 초가 비싸서 못 쓰고 석유는 조그만 등잔 밑에서 공부를 했지, 옛날에.
0: 네.
1: 외정시대에. 그래서 생각해보면 참 에디슨 같은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 사람인가. 그런데 내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나는 빛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지. 그거를 비교를 해보면 참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고 거기에 예수님이 같이 참석하신 걸 보면은 참

0: 빛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나.
1: 네.
0: 참 편하게 살 수 있는 현 시대. 이 빛을 통해서 테레비가 나가고 모든 게 다 나가는데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선물은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1: 예.
0: 태양 빛, 저녁에는 달밤, 반짝이는 별빛 이런 걸 보고 감상을 하면서 에디슨에게 그 마음도 중요하지만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들에게 빛을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봤어요.
1: 아멘. 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듣고 함께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장이자 부총장이신 강웅산 교수님을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함께 하시죠.
1: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젊은 목회자를 길러내는 것.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장이자 부총장이신 강웅산 교수님을 만나봅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총신대 신학대학원장이자 부총장이신 강웅산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2: 네, 저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이고 현재는 또 학교에서 신학대학원장 겸 부총장으로 섬기고 있는 강웅산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3: 총장님, 저는 그 학교가 용인 산 속에 있는 거를 몰랐어요.
2: 네.
3: 저번에 용인 연합회에 가서 봤는데 학교가 참 아름답고 좋고 양재 바른데,
2: 네.
3: 오늘 총장님을 모셨는데 그 대학, 대학원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2: 네,
3: 총장님께서 학교의 자랑 좀 해보세요.
2: 네, 감사합니다. 기회 주셔서. 네, 저희 신학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교단에 속해 있는 교단 소속 신학교입니다.

0: 총회, 직영신학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 목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저희 학교를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현재 캠퍼스에는 약 한 1200명 정도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고, 저희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학교의 장점 중에 하나는 자연 경관이 참 좋고 아름답습니다. 거기에서 정말 깊은 산 속에서 공부하면서 또 특별히 경건 훈련도 많이 하고 또 그런 장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훌륭한 목사님들을 많이 배출한 그런 학교잖아요. 다른 신대원과 구별되는 특징이 따로 있을까요?
0: 아무래도 그 구별은 저희 교단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그런 정체성의 차이에 있겠죠. 저희 학교는 이제 장로교 신학교이기 때문에 갈빈주의, 개혁주의 신학을 이제 교육시키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흔히들 굉장히 공부가 빡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부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2: 예. 아니 총장님이 본래 뭐 신학 교수가 된다, 목사가 된다 생각은 안 하시고 경력을 비니까 털사 오클라호마에 네. 대학에서 네. 전공 과목이 신학이 아니고요.
0: 네. 석유공학을 전공했었습니다.
2: 네. 그런데 그게 언제 어떻게 변경이 됐어요?
0: 네. 조금 좀 거슬러 올라가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제 PK로 목사님 아들로 자랐고요. 또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대학 진학하기 전까지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소명을 갖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 들어갈 무렵에 제 마음이 변심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버님 목회하는 거 보면서
2: 어렵죠.
0: 예, 도저히 힘들고. 자신이 없었고 또 60년대 70년대 그때이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 자신 없다 해서 이제 공대를 진학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또 아버님께서 이제 이민교회 또 80년대 초반에 부름을 받으셔가지고 또 이민교회 목회를 하시면서 또 제가 이제 건너가서 이제 공대 미국에서 이제 공대를 졸업하고 또 이제 직장 생활도 하면서 또 석유 시추도 했고 예 그런 그래요. 일도 좀 하다가 하나님께서 끝내 제 마음에 부담을 주시면서 이제는 이제 신학교 가야 된다 타이밍을 그렇게 잡으셨던 것 같습니다.
2: 근데 네. 신학을 한국서
0: 하지는 않았습니다.
2: 미국서 하시죠?
0: 저는 미국에서 웨스민스터 신학교에서 졸업했습니다. 네, 필라델피아에서요. 네, 그랬었습니다.
2: 그 저기서 이제 신학 석학 박사 네, 다 받으시고
0: 그랬습니다.
2: 저 미국에서 가르치던지 목회를 하시려고도 생각을 하셨을 거고요.
0: 그렇습니다.
2: 근데 한국에 나오신 동기가
0: 사실 저는 이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민자들에 대한 그런 마음이 좀 많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 그렇죠?
0: 예, 이민교회의 책임을 좀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 학위를 마치고 나서 참 놀라웠게도 저는 말씀하신 대로 한국에서 신학을 나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하고 있지 않았는데 또 아는 분들이 이렇게 공부 마쳤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또 추천해 주면서 또 이렇게 좀 소개해 주시면서 또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한번 어플라이 해보지 않겠냐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 것이 또 그때 제 마음에 미국의 학교도 그 목회지도 알아보고 또 미국 신학교도 알아보고 그러던 중에 이제 한국 이제 총신에도 어플라이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아내와 같이 이제 기도하기를 어디가 됐던지 제일 먼저 부르는 데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된 줄로 우리 알고 글로 가자.
2: 그러면 사모님도 미국에서
0: 그렇습니다. 사실 제 아내도 웨스트민스터에서 같이 공부한 동기입니다.
2: 아, 그러시구나.
0: 네, 그래서 네
2: 그러니까
0: 만났습니다.
2: 저 어느 면에서는 미국서 살고 싶은 동기도 있었고
0: 그렇습니다.
2: 여기서 초청을 받으면은 네. 한국으로 보따리 싸가지고 간다.
0: 네, 네.
2: 그런데 이제 신학교 신학 선 신대원 중에서 지금 총장님 계신 그 학교가 참 학생도 많고
0: 네.
2: 지원도 많고

0: 많은 것 같은데.
1: 네.
0: 가장 큰 애로사항이 있다면 총장님 그게.
1: 아, 뭐 애로사항이라고 할 거는 아니고요.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되는 몫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이제 가장 어려운 걸 꼽자면은 옛날에 비해서 지원자 수가 많이 줄었다는 거죠. 한 20년 전쯤에는 저희 학교의 그 경쟁률이 보통 4점 몇 대 1 그랬습니다. 정말 들어오기 힘들었습니다.
0: 네, 지금은요?
1: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 조금 한 번 이제 미달이 되는 사태가 한 번 있었고요. 코로나 사태 지나고 나서 지금은 이제 그래도 이제 정원은 다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는 경쟁률은 많이 낮아졌습니다.
0: 그래도 다행이네요.
1: 다행입니다.
0: 제가 알고 있는 나라 미국의 신학, 많은 신학교들이 문을 닫든지,
1: 네.
0: 좀 싼 데로 이사를 가든지.
1: 그러고 있습니다.
0: 그 전통 있는 신학교들이 그렇게 되고, 또 굉장히 큰 신학교들도 저 경제난에 봉착되니까 신학교 기숙사를
1: 네.
0: 매각도 하고 그런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참 그래도 여기는 제가 봤을 때 건전하게 가시는 것 같은데.
1: 네, 감사합니다.
0: 총장님의 책임은 물론 학업에도 있겠지만은
1: 네.
0: 경제에 대해서는 총회에서 그냥 다 지원을 해 주시나요?
1: 그렇지는 않고요. 네. 네, 저희 학교도 교단의 신학교이지만은 이제 학생들이 등록금을 낸 것으로 운영이 되어지고 있는 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재정적으로 많이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많고요.
0: 또 그런, 아니 제가 이따금씩 신문 보면
1: 네.
0: 어느 할머니가 평생
1: 네.
0: 식당을 해가지고 고려대학에 거금을 기부했다, 연대에 거금을 기부했다, 숙대 뭐 이대에 했다, 그런 기사가 종종 나오는데, 만약 이 방송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아, 그 신대원의 용인 산에 있대는데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1: 네.
0: 그런데 이제 어느 학교에 가보면 좀 서먹서먹해 안내하는 사람도 없고
1: 네, 네, 네.
0: 또 온 거를 구찮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1: 네.
0: 근데 그 신대원은 내가 봤을 때도 참 사람이 가서 한강이 듣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1: 네.
0: 그런 게 가능합니까?
1: 네. 가능하고요. 환영합니다. 저희 캠퍼스가 크기 때문에 또 건물도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좀 좀 동선이 좀 긴 편입니다. 하지만은 본관 건물에 오셔서 이제 저의 얘기 하시고 방송에서 보셨다라고 말씀하시면은 잘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한번 저 찾아오시면은 제가 차도 대접 해드리겠고요. 또 원하시면 강의도 한번 좀 들어가서 들으실 그러게요. 수 있도록.
0: 총장님 그럼 임기 하신 지가 얼마나 돼요? 거기 와서 총장 하시는 지가.
1: 제가 이제 신대원장으로는 지금 2년째 하고 있습니다. 네, 네.
0: 그러면 저 임기가
1: 네.
0: 4년 있다가 또 다시.
1: 네. 네. 또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지나게 됩니다.
0: 그런데 미국에 보니까 보통 대학 총장이
1: 네.
0: 20년, 15년
1: 그렇죠.
0: 뭐 그렇게 있어 학교가 많이 발전되는데
1: 네.
0: 그래서 총장님의 가장 하고 싶은 일 또 총장님께서 아, 내가 임기 동안에 이런 걸 하나 해놓고 싶다.
1: 네, 저희 이제 신학대학원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이제 목회자 후보생들을 잘 길러내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건 지금 여러 교수님들이 함께 잘 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0: 기숙사는요?
1: 기숙사, 이제 양지의 기숙사는 이제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당동의 기숙사가 많이 부족하고 또 오래된 건물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신축을 하기 위해서 계획 중에 있고요. 예, 또 이제 교단적으로 또 앞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목회자 연장 교육,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또 만들어서 또 현장에 계시는 목회자분들, 또 선교사님들 예, 이런 분들이 또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또 개발하는 그런 일이 또 앞으로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0: 그럼 이제 이 신학 대학원만큼은 뭐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에 좀 알려지고 싶다.
1: 네.
0: 많은 외국 학생들이 와서 강의를 더 듣고 자기 나라에 가서
1: 네.
0: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네. 외국 학생이 얼마나 됩니까?

0: 현재 저희 학교에서 글로벌 MDF 프로그램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직 한 10년 정도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30여 명 정도가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프리카권,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권, 그리고 이제 간혹 이제 미국에서 오는 학생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저희 교수님들이 영어로 다 직접 강의를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외국 학생들이 와서 우리 한국 학생들하고 기숙사에서 생활을 같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새벽 예배에서부터 오전 채플 또 저녁 시간에는 또 이제 방별 기도회 모임 또 이런 갖가지 이렇게 학생들 자체적으로 진행이 되어지는 이런 경건 프로그램들을 보다 보니까 이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른바 이제 우리가 말하기를 한국 교회 DNA를 심어준다. 예, 정말 이거는 미국 교회에서 보기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정말 학생들이 새벽 기도서부터 정말 기도 생활하면서 공부하는 이런 그런 그 한국 교회 그 경건한 모습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1: 그러면 그 학생들이 학비 조달을 어떻게 합니까?
0: 그 외국인 학생들은 저희가 다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랑 매칭을 시켜서 이제 학교가 외국인 학생을 하나를 받을 때는 저희가 이제 교회를 찾아서 교회가 이 학생들의 등록금과 또 이제 생활비까지 이렇게 후원해 줄수 있도록 그걸 저희가 이제 매칭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1: 그게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0: 보통 한 학생 경우에 한 해에 한 1,500만 원, 1,600만 원 정도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면은 또 이제 전도사로서의 사례도 조금 더 주고요.
1: 그러면 이 방송을 듣는 교회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야, 나도 거기 프로그램에 한번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돼요?
0: 뭐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고요.
1: 근데
0: 또
1: 그걸 뭘 찍어야 되죠?
0: 해서 뭐 중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대표 번호 있으니까 예, 글로 해서 연락 주시면은 잘 안내해 드릴 것이고 정말 이 프로그램이 선교적으로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게 저도 방학마다 제가 고정적으로 선교지에 나가는 데가 일본에 제가 매 방학 때 가고 있고요. 또 우즈베키스탄도 가고 있고, 그 외에 또 이제 여러 지역에 다니는데, 현지에 가서 강의하는 일은 제가 직접 몸으로 하고 있지만, 이 학생들을 데려다가, 아니지, 우리 학교 안에서 3년을 꼬박 공부를 시킨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최고의 선교인 것 같습니다.
2: 그러네요. 그렇죠.
0: 그래서 이 학생들 와서 1년 지내는데, 천한 5,600만 원 듭니다. 예, 그래서 선교사 한 사람 키워서 정말 우리 한국 교회 DNA를 심어서 현지에 보내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한다는 거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1: 오늘 총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저희 극동방송에 PK 장학재단이 있어요. 한국 학생은 한 학기에 300만 원을 주고, 외국에 나가는 학생들은 4,000불을 주고, 그래서 이제 400만 원인데 이제 요새 달러가 올라가니까 이제 그게
0: 많이
1: 조정이
0: 좀,
1: 되는데, 오늘 총장님이 오셨으니까 학생 하나만 추천해 주시면은 뭐 한국 학생이고 외국 학생이고 저희가 다음 학기서부터
0: 아유,
1: 드릴게요.
0: 너무 감사합니다.
2: 열정으로 사역하시는 강웅산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찬양 잠시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총신대 신학대학원장 강웅산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이제 두 분이 한국에 오기로 결심을 했을 때 혹시 사모님하고의 아니 난 안 가고 싶다. 따라와라. 뭐 그런 갈등은 없으셨나요?
2: 전혀. 이거면 제가 하나도 보태는 것 없이 전혀 없었고요.
1: 그럼 자녀들은?
2: 그때 셋이었습니다. 딸 둘, 막내 이제 아들이었는데 사실 제가 한국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아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어줘서
1: 그렇죠.
2: 가능했던 거고요.
1: 예.
2: 사실 저희는 그때가 한 2004년이기 때문에 한참 전이고 또 아이들도 좀 어린 편이고 그래서 조금 한국 경험 한번 하자. 야, 애들한테 어떻게 다르게 한국 교육 해줄 수 있는 것보다도 한국에 직접 데리고 나가서 그때 목표는 한 4, 5년 사는 거였습니다. 네. 한국에 와서 한 4, 5년 지내면서 그렇게 하면 얘들이 한국말도 훨씬 더 잘할 거고 한국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고 그리고 돌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는데 20몇 년이 됐고요. 이제 아이들은 뭐 그 사이에 다 이제 대학 갈 때쯤 돼서는 이제 미국에 돌아가서 이제 대학을 다녔고 다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이제 사회인으로서 생활들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래 이제 거긴 그래도 다행히 이제 한국 산모님하고 결혼했을 거고.
2: 네, 그렇습니다. 네.
1: 나는 미국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삼남매를 두는데 아들 둘, 딸 하나인데 지금 사실 자녀 교육이 저 미국, 한국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도 자기네들이 신념을 가지면은 잘 되는데 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방황을 하더라고.
2: 그렇죠.
1: 그래도 목사님 내부는 뭐 자녀들 공부 잘 시켰네요.
2: 자녀 교육 쉬운 부모는 없겠죠. 그런데 이제 저는 목사로서 또 신학교 교수하면서 뭐 아이들한테 뭐 학원 보내고 뭐 하고 할 수 있는 형편은 안 됐고 사실 저희가 처음에 왔을 때 정말 좋게 말하면은 그냥 믿음으로 왔고 이제 대책 없이 온 거죠. 와가지고 아이들을 학교를 못 보냈습니다. 2년을 학교를 보내질 못한 게 이제 미국에서 나와서 자라다 보니까 집에서 좀 한국말을 한다고 해도 예, 곧잘 해요. 그렇지만 학교를 갈 만큼 수준은 안 되기 때문에 집에서 이제 2년을 이제 아내가 홈스쿨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무래도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수원의 영통에 경기 수원 외국인 학교라고
1: 있어요.
2: 생겼습니다. 그게

2006년도에 생겼는데 그 학교에 이제 그 헤드마스터 되시는 그 이제 닥터 펜린이라고 하는 분하고 이제 만나서 저희 제 아내가 이제 그 학교에 처음에 이제 생기면서 이제 교목 역할을 이제 맡게 되고 또

0: 보다는 아빠로서 조금 좀 뿌듯한 마음이 있는 거는 저의 아내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교목 역할을 하면서 아이들 방학 때마다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씩 일주일씩 단기 선교를 데리고 다니는 프로그램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많은 학생들이 같이 참여를 했고 저희 아이들도 셋 다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한 10회 이상씩 단기 선교를 다녀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큰애는 이제 영어 교사로 이제 한 10년 하고 있는데 지금 싱가포르에서 외국인 학교 영어 교사로 있으면서 고등학교 때 걔가 이제 네팔에를 세 번을 네팔만 이제 해마다 갔어요. 그러면서 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그 나중에 돌아와서 여기다 학교를 세워라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본인이 이제 싱가포르의 국제학교에 교사로 가서 이제 근무하면서 작년부터 이제 네팔에 혼자 다니면서 학교를 지금 이제 돕는 일을 하고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할지 모르지만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둘째하고 셋째는 이제 셋째는 지금 이제 학교를 마치고 지금 이제 의사로서 활동하고 있고 그 위에 이제 누나가 이제 좀 늦게 마음을 먹어가지고 누나도 지금 이제 의대 4학년에 지금 있고 이제 곧 졸업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름 예, 그래 나름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의사가 되더라도 그래서 제 아들 이름을 루카스라고 졌어요. 룩으로 그래서 의료 선교하라고. 그래서 이제 누나도 그 노스캐롤라이나의 캠벌 유니버시티라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서든 랩티스트 학교인데.
1: 제가 거기 네. 명박도 받았고요.
0: 네, 그러실 것 같아요.
1: 총장님하고 많이 알고.
0: 네, 그래서
1: 저 포항에 한동대학하고 인연을 맺어줘서 법대.
0: 네.
1: 애들이 다 바 통과를 하더라고요.
0: 네.
1: 좋은 학교예요.
0: 네. 거기에서 지금 의대 다니고 있고 거기도 사실 들어간 것이 선교적인 목적 때문에. 예. 그래서 인터뷰할 때부터 그런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학교를 이제 진학을 한다 하니까 굉장히 그 인터뷰 분위기도 확 달라지면서 네. 선교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1: 돌아가신 총장님하고 저하고 아주 가까웠어요.
0: 네, 그러셨군요.
2: 네, 이렇게 선교적인 열정이 굉장히 많으신데 탈북민교회도 개척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0: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지내면서 이제 가졌던 개인적인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북한 문제였고요.
2: 예.
0: 그래서 이 북한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까 하면서 나름 제가 뭐 개인적으로 노력도 하고 공부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북한 사역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15년도에 1학년 우리 신학교에 1학년으로 입학한 전도사님 탈북민 전도사님 하고 이제 보니까 아, 이 사람 잘 좀 키우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을 아마 제가 이름 밝혀도 될 것 같아요. 김권능 목사님인데 그래서 같이 교회를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11년째
2: 예.
0: 사역을 하고
1: 그,
0: 있습니다.
1: 거기는 탈북민 한국 사람 몇 사람이나 모여요?
0: 현재 합해서 한 성인들이 한 80명 정도, 7, 80명 정도 되고, 아이들이 한 3, 40명 됩니다. 그래서 제법 이제 많이 성장을 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1: 그 목사님을 한번 소개해 주시면, 네. 제가 여기 불러서 한번 네. 만나고 싶습니다. 저희는 네. 뭐 탈북 관계, 네. 북한에 지금 뭐 방송 전화기 때문에
0: 네.
1: 탈북해서 여기 와서 간증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여럿이
0: 네.
1: 있어요.
0: 네.
1: 예, 한번 만나서 네. 좀 저기했으면 좋겠고요.
0: 네.
1: 이제 뭐 시간이 많이 갔네요.
2: 예, 사연 도착해 있는데요. 네. 함께 나누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목사님. 방송을 들을 때면 지쳤던 힘도 솟아나게 만드는 주님의 능력을 느낍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면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여전히 저를 응원하며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떠올립니다. 다시 일어서게 봅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결국 나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믿음으로 다시 힘차게 걷기를 나를 택하시고 받아주신 주님,

0: 언제나 나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참 좋은 사연이 왔네요.
1: 네, 사연 감사드리고요. 오늘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는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방송은 극동방송 유튜브와 앱을 통해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과 비전 나눠주시면 함께 중보하고 싶습니다.
2: 네, 우리 성도님들께 기도 제목 하나 좀 나누고 싶은 것은요. 언젠가부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한국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마음이 제게는 좀 색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제가 이제 아무래도 전국 여러 곳에 또 시골 지역까지도 많이 다니면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한국 교회가 지금 현재 얼마만큼 약해졌고 또 어려운 환경에 있고 그런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자라던 그런 70년대, 80년대 그때만 해도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 배우려고 많이 모였고, 또 은혜 받고 그러면은 나도 사역자 돼야 되겠다, 나도 헌신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마구 나왔는데, 오늘날 보면은 다들 곳곳에 가면은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도 좀 신학생 좀 보내주세요, 우리 교회도 좀 전도사님 좀 보내주세요, 그런 요청들은 많이 하세요. 그런데 막상 그 교회에서 헌신자나 신학생이나 이렇게 나와서 또 학교로 보내주는 수는 이제 너무 차이가 날 정도로 이제 그렇죠.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앞으로 세계 선교를 감당해야 될 교회가 한국 교회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복음으로 잘 무장되어진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 전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나이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정말 복음 들고 나갈 수 있는 분들이 우리 한국교회에서 많이 배출돼야 된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 좀 기도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0: 예, 그렇죠. 한국교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1: 네, 저희도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e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블루오션을 창조하는 기업 주식회사 CN종합건설과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창원극동방송 어린이합 창단입니다. 창원극동방송 어린이합 창단은 경남, 창원 등 국내에서 해외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찬양으로 전하고 있어요. 지난 여름 수원과 워싱턴 케네디 센터에서 나라사랑음악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1: 은혜와 감동이 넘쳤던 그 현장에서의 경험은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앞으로 찬양사역을 함께 이어갈 신입단원을 찾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인 어린이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어요.
2: 신입단원 지원을 원하는 친구들은 샵 0981 꿈을짱 0981로 합창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055-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함께 찬양하며 꿈을 꿀 많은 어린이들의 지원 부탁드립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6월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6월 23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용현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새창원교회 창립 44주년 기념 부흥성회가 6월 22일 월요일부터 24일 수요일까지 강정원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282-8659번 새창원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을 작품에 담는 정용근 화백의 전시회 빛이 익스듀스가 영도구에 위치한 153 갤러리에서 8월 10일까지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853-1659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창원지역 목회 전략 세미나가 6월 25일 목요일 우동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해침례교회에서 열립니다. 선착순으로 100분만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055-255-9393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 창선 노인전문 요양병원에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어르신들을 섬길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 010-9116-563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해교회에서 교회를 전반적으로 관리해 주실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 055-544-0320번 진해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진주 서부경남 복음화 기도회 및 건강세미나가 6월 28일 주일 저녁 7시 진주 3일교회에서 서울대 의대 이왕재 명예교수를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743-313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주 동산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65세 이하의 건물관리 유경험자와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하며 자세한 사항은 055-743-8511번 진주 동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주 동부선결교회 담임목사 위임 예배가 6월 28일 주일 오후 5시 옥봉동 진주 동부교회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055-745-543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영남여전도연합회 7월 순회예배가 7월 2일 목요일 오전 11시 예림주안교회에서 김용직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개최됩니다. 자세한 사항 055-355-548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창원극동방송 지사장 이희경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였습니다. 30년 복음의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이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들이 있어서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지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극동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아름다운 고백. 샬롬 한 주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름다운 고백이 이기영 목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이 행복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학자들은 이 행복에 대해서 세 가지를 논의합니다. 첫째는 자신이 잘하는 것을 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하는 캐션 먹고 있고요. 또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견해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돈이 많으면 진짜 행복해질까? 라는 또 캐션 먹고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건강해야 된다. 그래, 건강하지 않냐면 자신이 하고 싶은 거 돈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돈이 많다고 또 건강하다고 행복할까요? 아니,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한다고 행복할까요? 많은 사람이 캐션 마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하, 내가 아무리 잘하는 것을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내가 아무리 운동을 해서 건강을 하더라도 마음이 불편하면 행복하지 않구나. 또한 하는 일에 소득이 없으면 불행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 합니다.

우리는 보통 돈이 많고 환경이 풍요로워지면 행복하고 경제적으로 궁핍하면 분해가진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삶의 진짜 축복과 저주는 외적인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입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고 사는 것이 혀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행복과 불행 또한 혀에 떠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름다운 고백을 들으신 여러분들의 입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을 줄 수 있고 여러분의 마음이 불행해질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불행을 줄 수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찬이 부릅니다.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은 말씀대로 해주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신다. 거짓말을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곧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율법의 1.1에 틀림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1.1에 또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신 대로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의 보혈 은혜 속에 우리의 죄를 사함받은 게 감사하며 죄를 인정하며 주야 말씀이 하라만 하고 주야 말씀이 하지 말라만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생사하복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 21절에 보면 목마른 자로 다 내게 와라, 갑없이 와라, 마음껏 와서 생명수를 마셔라. 그러나 예언의 말씀을 도하지도 말고 감하지도 말라 그랬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고 복과 저주가 모든 입술에 경고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식고 내뱉은 가시돋친 말 한마디가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에 깊은 흉터를 남기고 또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평생 그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지혜롭고 따뜻한 말 한마디는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복된 가정을 만들고 싶습니까? 친구와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누구든지 와서 행복해지기를 원합니까? 이 나라의 민족이 행복해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지혜롭고 톡스럽고 은혜롭고 배려하고 사랑이 넘치는 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은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강이가 부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그러는데 주가 주신 능력이 뭡니까? 바로 믿음 아닙니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놀라운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에 받아들이고 입으로 선포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복과 화는 그의 입술에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삶, 건강한 사회,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는 그 구성원들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건전한 언어 사용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눈앞의 작은 이익을 위해 함부로 내뱉은 거친 말이나 근거 없는 부정적인 말, 심지어 악의적으로 상대방을 비열하는 저열한 말은 우리는 그런 말 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삶, 건강한 회사, 건강한 교회, 건강한 이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해답은 영적인 리더자인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의 내용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요새 참 가슴 아프게 요새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말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폭언이 많고요, 거친 말이 많고요, 수근수근 내는 말이 많고요, 비방하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가정의 리더자들, 교회의 리더자들, 회사의 CEO 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 때문에 세상이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불행은 말 한마디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이끌기 위해서, 아니 이 사회를 따뜻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아니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듣기에도 거북한 욕설이 습관처럼 배어나오고 있는 이것을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말은 끊어버리고 비방하는 말을 끊어버리고 배려 없이 막 쏟아내는 말을 끊어내버리고 모두가 함께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사회,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긍정적이고 따뜻하고 배려심이 넘치고 다른 사람 포용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었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해 없는 일,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 내가 믿습니다라고 할 때에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당신에게 놀라운 에너지를 줍니다. 화이팅 하면서 우리는 격려해야 됩니다. 허물이 보이면 그럴 수도 있어요. 한 번씩 쓰는 병까지 상사했으니 다시 그거 겨울로 삼아서 일어나면 됩니다. 아샤샤샤샤 용기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힘이 있다고, 어떤 권력이 있다고, 어떤 위치에 있다고 하면서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다른 사람이

복을 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한 내용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이 행복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등에 부릅니다. 강물 같은 주의 은혜.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앞에 긍정적이고 따뜻하고 배를 심히 넘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는 포용하는 언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상대방의 의견이나 주장인 나의 좁은 생각이란 낡은 가치관은 조금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비난하고 배도하는 태도는 버려야 됩니다. 먼저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생각 또한 정중하고 논리적으로 잘 설득하며 전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언어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나아가 상대방의 의견 또한 존중하고 경청할 줄 아는 성숙한 자세를 갖춘 사람이 진정한 리더자라고 봅니다. 그런 리더자 이끄는 가족, 교회, 사회 얼마나 따뜻하겠습니까? 얼마나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리더자의 말 한마디가 얼어붙은 관계를 녹이고 메마른 가슴에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지 않겠습니까? 진심 어린 위로의 말 한마디,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줍니다.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말 한마디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님이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은 주여 내가 믿나이다. 여기서 놀란 기적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따뜻한 말 한마디 할 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예수 안에서 평안이 임하고 예수 안에서 자유함이 임하고 예수 안에서 행복해야 되는데 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상처입은 영혼들이 많습니까? 아픈 사람이 많습니까? 가만히 뒷조사해 보면 믿는 자들의 거친 말 한마디, 생각 없이 내뱉은 무심한 말 한마디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교회를 떠나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안 줄 수가 없어. 그러나 실족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말에 회복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말에 회복이 돼. 사람 살리는 말, 행복을 주는 말, 소망을 주는 말, 덕담을 하는 말. 무엇보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우리가 내뱉은 말을 듣고 계신다는 사실, 입말로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도 보시지만 우리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해준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듣는 자들의 영혼을 행복하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변 사람들에게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마시고요. 생명을 주는 말을 듣게 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지선이 바랍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듣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6월 중순이라 그런지 7시가 되어도 그리 어둡지가 않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틀만 지나면 22일, 1년 중 가장 낮이 긴 날 하지입니다. 우리 일상이나 삶 속에서도 어둠보다 이렇게 긴 밝음이 오랫동안 머무는 시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박남수 시인의 아침 이미지 1이라는 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빛은 어둠을 헤치고 일어난 새의 깃털 위에, 들의 이마 위에, 꽃의 입술 위에 호흡이 되어주며 찬란한 고백이 된다. 어둠을 헤치고 일어난 빛은 그냥 밝음이 아니라 새의 깃털과 들, 꽃잎에 내리쬐며 호흡을 불어넣어줍니다. 어둠 속에 잠들어 있던 존재들을 살아 숨쉬게 깨워줍니다. 우리 역시 빛 대신 주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어 세상 속에서 생동감 있는 하루하루를 살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과 함께 한 걸음씩 빛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첫 찬양 들려드립니다. 히즈 워십의 주께 엎드려 주를 위한 이곳에.

빛은 어둠을 물러나게 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있는 곳으로,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있길 원합니다. 다음 찬양이 이어집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낮은 곳으로 소원 듣고 오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빛 안에서 모든 염려와 피로를 평안으로 덮으시고 한 주도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이며 한 걸음씩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조수아님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들으시며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FEBC 지금까지 찬양 또한 걸음의 김연경이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늘 차를 타고 다니던 길을 걸어서 가게 되면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길가 블록들을 뚫고 피어있는 작은 꽃들도 보이고요. 또 예쁘게 꾸며놓은 아주 작은 상점들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고 하셨는데요. 이 생각해 본다는 뜻이 걸음을 멈추고 유심히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걸음을 멈추고 유심히 들여다볼 때 우리는 우리의 의복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히신 백합화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고요. 키 한 자라도 스스로 자라게 할 수 없는 자신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염려와 근심으로 내일을 맞으려 하지만요. 우리의 키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염려 없도록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겠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돌보고 계십니다. 드레베카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날마다 유심히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들여다볼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도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비춰 우리는 찬송할 수 있게 되었고요. 화평함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기쁨을 찬양했던 주의 사랑 비칠 때 서울 챔버 싱어즈의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크룩스의 찬양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민영옥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안의 새 생활, 이미화의 찬양이었고요. 그 앞서 나의 죄를 씻기는 라마르 보시만의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천 번의 사랑한다는 고백보다 한 번이라도 나의 삶으로 드리는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고, 천 번의 주님과 닮고 싶다는 고백보다 하루만이라도 나의 구습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행하기를 소망한다는 어느 시인의 기도처럼요. 말씀을 묵상하며 그 뜻을 따르고 삶의 작은 부분들이라도 행함이 있는 나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담아 찬양 드립니다. 말씀하시면 유수전 노단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찬양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였습니다. 찬양의 동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염려를 멈춰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들의 꽃을 자세히 보라고 처방해 주셨습니다. 세상 염려에 가득 차 있으면 꽃을 바라볼 여유가 없죠. 그러나 염려를 바라보지 않고 오늘 피어있는 꽃을 바라볼 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바쁜 걸음을 멈추고요. 내 주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요. 그곳마다 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옷자락들을 세어보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은 세상의 염려.

능력 근심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은혜의 손길로 붙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운영위원장 김양아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장흥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의 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이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0: 바로 극동방송입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건70년 경남산십년 FM98.1 메가헤르츠 진주 FM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인 다음 사다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주의 의로운 규례로 인하여 내가 하루 일곱 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시편 119편 164절 말씀입니다. 온실에서 거목이 자라지 않습니다. 어항에서 고래가 놀지 않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살지 않습니다. 개미 허리에 쌀자루 올려놓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바이올린이나 첼로, 기타 같은 현악기를 만들 때 가장 좋은 목재는 1500m 이상 높은 곳에서 자란 나무라고 합니다. 모진 비바람과 찬설이 싸늘한 눈 속에서 자란 나무이기에 그 소리가 아름답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다 주죠. 그래서 꽃은 아름답지만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다윗이 고난을 통해 어떻게 그의 삶이 아름답게 꽃피웠는가에 관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찬송은 히즈윌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모든 삶의 순간.

강찬의 음성으로 이어 들으셨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오늘은 다윗의 고난과 고난 끝에 아름다운 쓰임을 받는 말씀으로 함께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왕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이 바로 다윗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단 하나 있는 무덤은 다윗 왕의 무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최고의 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도 그냥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다윗을 끌어다 붙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이란 이름을 붙여서 부르면 다 같이 함께 그 이름의 격이 올라가는 법이죠. 그렇게 아름다운 다윗이 꽃을 피우기까지, 이른바 쓰임받기까지 다윗은 수없이 많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다윗은 어떤 바람을 맞으며 어떻게 흔들리며 그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운 것일까요? 첫 번째는요, 형제들의 무시와 형제들의 바람입니다. 다윗은 잘 아시는 것처럼 2세 아들로서 8 형제 중에 막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을 가지고 이새의 집에 가서 8명 아들 중에 하나의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무엘은 기름병을 들고 이새의 집으로 갔습니다. 아들 8명 모두 양을 치며 들에 있었으나 종에게 아들을 데리고 오라 할 때 형들은 막내 다윗을 무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들에서 막내 다윗만 남고 형들이 사무엘에게 찾아가죠.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 하며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다윗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까지는 형제들의 무시와 바람을 맞으며 흔들리며 핀 꽃이었습니다. 노문아님의

이어진 찬송은 손영진님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들으셨습니다. 다윗은 바람을 맞으며 결국 그 고난을 이기고 아름답게 핀 꽃입니다. 형제들의 무시를 당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윗사람의 바람을 맞고 핀 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 임금에게 핍박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사울 왕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그때 적진의 장수는 골리앗이었습니다. 누구도 덤비지 못함으로 이스라엘 군사들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감히 17살밖에 되지 않았던 소년 다윗이 나가서 싸워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지날 때마다 외쳤습니다. 사울은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다윗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것을 보고 다윗을 죽이려고 결심했습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삶과 죽음 사이에 바로 한뼘 사이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생명이었습니다. 사울 임금의 질투의 바람은 참으로 다윗에게는 큰 고난이요 견디기 힘든 폭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잘 이기고 아름답게 꽃을 피웁니다. 민영옥님의 음성입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이어서 나누신 찬송입니다. 나무엔의 음성으로 들으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였습니다. 다윗은 평범하게 그저 편안하게 왕의 자리에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역경과 바람을 맞았습니다. 형제들의 무시의 바람, 그리고 또 당시의 왕 사울의 핍박을 받고, 그러나 잘 이겼습니다. 또한 다윗은 노년에 자신의 자녀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습니다. 살다가 보면 자녀로부터 부는 바람도 만만치 않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 압살롬은 가만히만 있어도 저절로 왕이 되었을 터인데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이렇게 모진 바람 속에서 다윗은 큰 왕이 됩니다. 자식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대항하지 않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 도망가 노숙하며 살았습니다. 흔들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다윗은 또한 아랫사람들의 바람을 맞았습니다. 압살롬이 왕이 되려고 할 때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다윗은 아들을 죽이지 않고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이때 시므이가 따라오면서 돌을 던지며 그 다윗을 조롱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다 못한 아비새 장군이 말했습니다.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를 죽이게 하소서. 이때 다윗은 아비새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스루야의 아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라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돌려버립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더욱더 복을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다윗은 아랫사람에게도 바람이 불어와 흔들리면서 그러나 그 고난을 잘 이긴 꽃입니다. 유능한 선장은 파도를 이용하여 배를 전진시킬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향기로운 나무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이어서 들으신 찬송 이광희님의 음성으로 들으신 내 영혼의 그 귀 깊은 데서였습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의 고난과 바람을 맞았다고 했습니다. 먼저는 형제들로 향한 핍박과 무시, 임금 사울을 통해서 받은 고난, 그리고 또 아들 압살롬을 통한 고난이었습니다. 또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성에 관한 고난이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무서운 성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것이 발단이 돼서 우리아 장수까지 죽이게 되는 간접살인까지 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불기 시작한 바람은 평생 다윗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철저한 회개로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습니다. 죄가 문제가 아니라 철저한 회개가 문제였습니다. 이성의 바람은 거절하기 어려울 만큼 평생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지요. 이성 바세바의 바람 평생 아픈 흔적을 남겼습니다. 다윗은 이상의 고난과 또한 역경들 그러한 바람을 잘 이겼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일을 성공으로 이끌며 하나님 앞에 철저히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생애를 바라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고난 없이 성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키십니다. 물론 우리의 실수와 잘못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철저한 회

에게는 오히려 더 큰 교훈과 성숙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윗 임금의 고난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다윗 임금은 왕이 되기 이전까지 수많은 고난과 역경, 때로는 하나님의 주시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쓰임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과 역경을 잘 이겨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훌륭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오늘 순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 만나게 하는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였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옹기장이 선교단의 선한 양심을 가지라 띄워드리면서 인사 올리죠.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 선고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교통방송입니다. HLDD 교통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미국의 28대 대통령인 윌슨이 취임했을 때 세계 1차 대전이 막 끝날 때였습니다. 혼돈한 국제 정세 때문에 윌슨은 과중한 업무에 휩싸여 있었는데 하루는 너무나 열심히 집무실에서 일을 하는 것을 보고 걱정이 된 비서가 조용히 찾아와 휴식을 권했습니다. 틈틈이 산책도 하고 휴식을 좀 취하시지요. 그러다가 건강을 잃게 됩니다. 나도 그러고 싶네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닐 뿐더러 내 상사가 허락하지 않을 걸세. 깜짝 놀란 비서는 도대체 대통령의 상사가 누구냐고 물었지요. 바로 양심이야. 지금은 휴식보다는 최선을 다해야 될 때라고 내 양심이 말하고 있거든. 이 윌슨 대통령이 말한 양심은 하나님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윌슨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식 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말씀이 있는 시편 46편을 펴놓고 선서를 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선택의 갈림길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신다.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모든 일을 결정하고 행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묻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 편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배웠고 우리가 또한 배워야 될 사실은 우리가 처한 환경에 대해서도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가운데 좋은 결과가 있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이 모두 좋아하고 동조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 있는 사람들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해도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과 안전에 따라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많은 도움을 받았어도 불이익이나 어려움을 당할 것 같으면 그 은혜를 잊고 등을 돌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는 가족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면 그에게 있는 기준은 자신의 유익과 안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과 그것이 안 되는 사람 사이에는 가족 간에도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환경과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알고 이렇게 분별함으로 사람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일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만이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이에요. 느슨해진 마음이 있다면 다 잡아서 주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일상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7: 알려드립니다.
8: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운 어느 병상, 길 위에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않습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가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명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래서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전파 선교사가 바로 창원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한 교수님이 강단에서 커다란 유리 항아리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먹만한 큰 돌 몇 개를 항아리에 가득 채운 뒤에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학생들이 네! 라고 대답하자 교수는 이번에는 자갈 한 움큼을 꺼내서 항아리에 넣고 흔들었습니다. 자갈들은 큰 돌 사이에 틈새로 쏙쏙 들어갔는데요. 교수님이 다시 항아리가 가득 찼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묻자 학생들은 눈치를 채고 나서 아닐 수도 있겠는데요? 라고 대답합니다. 이어서 교수님은 모래를 부어서 틈새를 또 착 채웠고요. 마지막에는 물 한 컵을 부어서 항아리를 완전히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질문합니다. 이 실험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한 학생이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아무리 바쁜 일상이라도 노력하면 새로운 일을 더 끼워 넣을 수 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모래와 자갈을 항아리에 먼저 넣었다면 큰 돌은 단 하나도 넣지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교훈입니다. 우리 삶의 항아리에 세상 염려, 인간적인 도리, 자신의 계획 이런 모래들을 먼저 채우게 되면 하나님 나라라는 큰 돌은 들어갈 자리가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먼저 넣느냐가 우리 인생의 성격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찬양과 함께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함께 찬양 나누고 오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나무의 음성을 들었고요. 오벳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두 곡의 찬양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다른 사람은 먼저 가족과 작별한 뒤에 따르겠다 이렇게 말했고 예수님께서는 6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속적이고 인본적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장래, 가족과의 작별, 뭐 무엇이 우선되고 중요하게 여기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먼저 챙긴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 앞에서 그것을 할지 말지 사람들의 의견을 구하고 눈치를 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모든 것을 제쳐두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무디가 한창 부흥 강사로 쓰임받기 시작할 때 이 무디의 사업적 수완을 눈여겨본 미국의 한 거부가 찾아와서 아주 파격적인 그런 제안을 합니다. 무디 씨, 당신의 재능을 나와 함께 사업하는 데 쓰신다면 떵떵거릴 만한 막대한 부와 명예를 보장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냥 주말에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무디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거절합니다. 선생님, 제게는 그것보다 훨씬 더 바쁘고 긴급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총책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어떤 큰 유산이나 사업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보다 먼저일 수 없습니다. 이 누가복음 9장에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는 청년의 이면에는 사실 유산 상속이나 세상적 안정을 다 확보한 후에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계산이 숨어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무디처럼 세상에 가장 좋은 기회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것을 과감히 거절할 수 있는 분별력이 바로 참된 제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유스미션의 너희는 먼저, 슈아그림의 선교사의 노래.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유스미션의 너희는 먼저, 시와그림의 선교사의 노래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911년 인류 최초로 남극점에 도달한 탐험가 아문센의 성공 비결은 철저한 우선순위와 집중이었다고 합니다. 탐험을 준비할 때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잖아요. 그때 대원들에게 혹독한 에스키모식 생존 훈련을 시켰다고 하는데요. 훈련 중에 대원들이 추위와 배고픔 역에 지쳐가지고요.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보고 싶습니다. 잠시 돌아가서 깨끗한 밥 한 끼만 먹고 오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아문센은 단호하게 목적지만을 바라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훈련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동시대에 남극 탐험 경쟁을 벌였던 영국의 스콧 선장은 고향에 대한 그런 대원들의 미련, 대원들의 사정, 뭐 이것저것 챙기려는 그런 욕심 때문에 우선순위가 흔들려버렸고 결국 남극점 도달에도 뒤처졌을 뿐만 아니라 돌아오는 길에 대원 전원이 동사하는 비극을 맞이했다고 하죠. 아문센은 훗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뒤를 돌아보는 탐험가는 이미 실패한 탐험가입니다. 한 걸음을 딛더라도 오직 목표인 남극점만 바라봐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결단과 단호함이 있었기 때문에 남극점에 도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터와 같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영적 쟁기를 잡은 사람은 과거의 미련이나 뭐 세상의 안락함 이런 것 때문에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푯대가 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직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 이 푯대를 향해 달려가는 예배자들이 다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어노인팅의 푯대를 향하여, 캠프 코리아의 푯대를 향하여.

네, 찬양 함께 나누고셨습니다. 어노인팅의 표대를 향하여, 캠프 코리아의 표대를 향하여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12 사도 외에 70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친히 가시려는 동네에 둘씩 보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이 미리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죠. 또 추수할 것들은 많지만 일꾼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보내주시길 요청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온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사명을 주셨죠. 그래서 믿는 크리스천들은 주님을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이 있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온전히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어느 날 한 마을에 치명적인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감염된 사람들은 며칠 만에 고통스럽게 죽어갔고 온 마을은 공포와 절망에 휩싸였다고 해요.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마을에는 이미 그 전염병의 완벽한 치료제를 개발해낸 정말 뛰어난 의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의사는 그 약의 효능을 직접 목격했고 자신 역시 그 약으로 살아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의사는 치료제를 방에 가만히 모셔두고 문을 걸어 잠근 채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혼자 방 안에서 와, 이 약은 정말 대단해, 이 약이 날 살렸잖아, 와 하면서 감탄만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스스로 감탄만 하고 있을 때 문 밖에서는 수많은 이웃이 죽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상상력으로 발휘해본 그런 의사의 모습이긴 하지만 만약 이런 의사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의사를 향해 뭐라고 하시고 싶으세요? 여러분, 의사가 치료제를 가지고 방 밖으로, 환자들이 있는 세상으로 한 걸음을 내딛지 않는다면, 나가지 않는다면 그 치료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오 예수님 좋아요 라고 만족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치료제를 방에 숨겨둔 의사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그 의사에 대해서 말했던 그 말들, 우린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복음은 이 세상의 아픈 곳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능력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 오늘도 복음의 빛을 들고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그런 우리가 되길,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컨티넨탈 싱어즈의 빛을 들고 세상으로, 솔라이트의 하나님이 세상을.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컨티넨탈 싱어즈의 빛을 들고 세상으로, 솔라이트의 하나님의 세상을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느 거친 해안가에 자주 조난사고가 일어나는 위험한 절벽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그곳에 작은 등대와 구조선을 마련해줬고요. 몇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밤낮으로 바다를 감시하면서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줬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에 감동을 해서 그 등대를 위해 후원금을 보내기 시작했는데요. 돈이 모이니까 봉사자들은 구조 기지를 좀 더 크고 멋진 건물로 리모델링하기 시작했는데요. 가구도 좋은 곳으로 바꾸고 추위를 녹일 수 있는 고급 카페트와 또 휴게실도 만들고 막 리모델링을 합니다. 만들고 나서 건물이 너무 안락해지니까 이제 봉사자들이 거친 파도가 치는 바다로 나가서 구조활동하는 것이 위험하기도 하고 귀찮아지기도 하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옷에 흙탕물이 붙고 위험에 처하는 거 이게 싫어진 겁니다. 결국 봉사자들은 우리 그냥 여기서 고상하게 해양 안전을 연구하고 침묵을 다지고 그렇게 합시다. 이거 장소도 좋은데 라면서 본래의 목적인 구조활동을 중단해버렸다는 것이죠. 결국 등대는 화려해졌지만 그 앞바다에서는 수많은 배가 난파를 당해 사람들이 죽어갔다는 겁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안락한 건물 안에 모여서 우리끼리 즐거워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복음을 가진 사람은 거친 바다와 같은 세상으로 직접 뛰어 들어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야 하는 영적 구조 대원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 교회는 영적 사명을 잃어버린 등대와 같다. 우리 그냥 여기서 뭐 가르치는 거, 연구하는 거 뭐 그 정도만 합시다. 그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복음 들고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요. 손경민의 복음 위에 살리라 함께 나누고 올게요.

네, 송경민의 복음 위에 살리라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인도 선교의 개척자였던 선교사님들이 복음이 한 번도 전해지지 않은 오지의 한 부족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며칠 동안 정성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눈물로 막 전했는데요. 부족민들은 태어나서 처음 듣는 이 놀라운 사랑의 소식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온 마을이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집회가 끝난 후에 그 부족의 추장이 선교사님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선교사님, 이 기쁜 소식, 이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가 정말 사실입니까? 선교사님은 그럼요, 확실한 사실입니다 라고 답했고 추장은 원망이 섞인 목소리로 다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제 아버지도 제 할아버지도 이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평생 두려움 속에서 살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당신들은 왜 이 좋은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더 일찍 전하러 오지 않았습니까? 선교사님은 그 질문 앞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시고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지 못해서 절망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 영혼들이 왜 더 일찍 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기 전에 우리가 먼저 발걸음을 떼어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 곡 예수전도단의 마른 뼈들의 생기를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좋았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미스터 유 김정호입니다. 1년 중에 낮이 가장 긴 하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더웠지만 하지 이후에는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시작된다고 하지요. 또 지역마다 차이가 좀 있지만 장마가 시작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지보다 해가 더 긴 날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아모리족 속과의 전투에서 태양은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됐지요. 치열한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참 많습니다. 물질도 조금만 더 있으면 승리할 수 있겠고 사람도 더 얻으면 말할 것도 없지요. 건강해야 또 이길 기회도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라고 친히 말씀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구하고 바랄 때 태양보다 밝은 빛 되신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쉼없이 또 그림자도 없이 비추고 또 비춰주십니다. 인생을 승리로 이끄는 주님으로 오늘도 환하게 채워져가는 하루 또 마무리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죠.

두 곡의 찬양 먼저 보내드렸습니다. 강찬의 저 장미꽃 위에 있을, 그리고 김단비의 음성으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하셨어요. 주와 같이 길을 가는 것 즐겁습니다. 따라가는 것도 좋고요. 앞서가는 것도 좋을 듯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같이 가는 거겠죠. 동행하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걸어가고 또 주님의 이끄심으로 같이 걸어갑니다. 오늘도 그런 동행의 기쁨을 또 감사를 맛보시는 하루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보내고 계신지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또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지선의 음성으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리고 이어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CL 여성 중창단의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더욱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13장 말씀으로 함께 하시지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오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요한복음 8장 58절과 59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셔서 마른 목을 축이신 예수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이 귀신까지 들렸다고 몰아붙였습니다. 실은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몰아붙여 이스라엘 사회에서 내보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바라보시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하느냐라고 탄식도 하십니다. 비록 그들은 정죄라는 무서운 권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 안에는 이미 진리가 없었습니다. 도리어 땅에 속한 자들로서 거짓의 아비에게 속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는 자기를 밀어내는 땅에서 끝까지 빛으로 사셨습니다. 그에게는 권위적이고 독선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마태복음 23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주여, 정죄와 저주, 선민의식과 권위의식은 복음에서 멀어진 까닭입니다. 아멘.

심형진의 찬양으로 우리 나온 보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극동방송 윤학원 코랄의 은혜 아니면, 그리고 극동방송 복음성가 경연대회 9회 대상과 작곡상을 수상한 팀입니다. 이니시알라 중창단의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두 곡 이어서 함께 하시죠.

이니셜라 중창단의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레이스투유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예요. 두 곡의 찬양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켈리 윌라드의 영어 찬송가 나의 죄를 씻기는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세린의 바이올린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두 곡 들으시고 저는 다음 토요일에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김정호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T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 주일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는 마커스 워십의 주 말씀대로 날 붙드소서 시편 119편의 말씀으로 첫 찬양을 들려드렸습니다. 잘 계셨죠? 뭐 어제 뵌 분도 계시지만 함께 하신 분도 계시지만 오늘 처음 오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강주연의 달빛 가스펠은 토요일 주일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은 국내 CCM 찬양들로 함께하고 있고요. 주일 날은 국내에 있는 예배팀들의 찬양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일,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위대하심을 높여드리고 경배하는 찬양들로 또 주님 앞에 간절함의 기도의 노래들로 또 주님의 충만하신 임재하심에 감사의 찬양들로 오늘 한 시간 꾸며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어디 있든지 간에 계신 그 자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고백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시죠.

참 기쁨과 그 감사함의 그 충만함이 넘치잖아요. 그쵸? 그리고, 주님의 빛이 나를 비춰주시고, 주님의 시선은 나를 향해 고정되어 있으시다라는 것. 그것이 참 감사한데, 그런데, 어느 한켠으로는, 아, 근데 왜날좀더 빨리 안 도와주시지? 근데 빨리 응답을 안 해주시지?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런, 있는 것 같아요가 아니라, 그런 상황이 더 많죠. 살아가다 보면요. 그런데 어떤 한 분의 설교를 통해서, 알게 된 건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진짜로 그렇더라고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요셉도 약속하셨는데, 꿈도 보여주셨고, 약속도 보여주셨고, 응답도 해주셨는데, 그 과정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말씀하셨으니까 당장 이루어주시는 게 좋잖아요. 말씀하셨으니까 당장 뭔가 기적 같은 일이 눈앞에 펼쳐지는 게 우린 좋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인물들의 이야기들을 보니까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의 그 현실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브라함도 약속을 붙들고 갈대우르를 떠나고 가족들을 데리고 살아갔지만 살아가는 중간에는 삶을 살았죠. 뭔가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시고 복이 될지라 너는 모든 민족이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스스로는 복의 근원이 되는지 내가 복인지 어쩐지 모르게 살았고 모세는 정말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들었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기적도 경험했고 진짜 기적을 경험했죠. 그래서 출애굽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아시죠? 정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지만 사실은 그 때때 알아서 주님이 허락하셔서 응답하신 것일 뿐이지 빨리 가나안에 가겠다라는 우리의 보편적인 어떤 그 목적에는 그 기간 안에는 응답이 없으셨던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가나안으로 가고 있었지만 그 기간과 시간과 언제인지는 하나님이 정하셨죠. 우리는 예배 가운데 회복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한 뒤에 내일 당장 뭔가가 바뀌고 지금 당장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이 있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더 크게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심을 할 때도 있죠. 아,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죠. 근데 그 생각까지도 주님 아시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또 확인해 주실 겁니다. 아니다, 얘야. 내가 너랑 함께하고 있다. 걱정 마시면 하루 좀 하지 마라. 너의 때가, 너의 일들이, 내가 원하는, 너를 향한 나의 원함이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행복한 아침 시작할게요.

아무리 두드려도 문이 굳게 닫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없어도 금식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무슨 실수를 했거나 죄를 지어서도 아닙니다. 그냥 일이 안 되는 것이죠. 특히 예수님을 믿고 헌신했을 때 이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나는 가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못 가게 하십니다. 이런 경우는 하나님이 그쪽으로 가는 문을 닫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문이 닫혔다는 것은 다른 쪽 문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을 닫지 않으십니다. 한 문이 닫혔다면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문을 열어놓고 계시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에게 닫힌 문은 우연의 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필연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위럽의 주님 난 알고 싶어요.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잔치 공동체의 우리의 예배였습니다. 오늘 행복한 아침의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을 닫아놓으실 때가 있죠. 얼마나 답답할까요? 진짜로 막막하고. 그런데 또 다른 문이 열려있음을 우린 또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찾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알려주시는 것들이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또 자라나길 원하시고 기뻐하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24시간 복음방송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찬미워십의 성전 문전에서 카우치워십의 회중 찬양 두 곡의 찬양 들려드렸습니다.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경험을 하십니까? 그리고 특히나 주일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말씀 설교 중심의 예배를 우리는 드리죠. 또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또 깨닫게 되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설교 말씀을 듣고 그 내용에 뭔가 우리가 깨닫고 느꼈으면 그 예배가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은 어떤 때한 번은 이게 뭔가 내가 깨달음을 얻기 위한 교훈을 듣는 것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인지를 한번 좀 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좋은 얘기구나, 이런 얘기구나, 이렇게 끝나거나 아니면 뭔가 나한테 찔림이 되는 얘기구나. 아, 그래, 내가 인생을 잘못 살고 있어. 그 정도에서 끝난다면 요새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곳은 많잖아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성경의 말씀, 그 다음에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사실은 우리는 마음 가운데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께 구해야 하는 거죠. 주여, 이 말씀이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아졌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또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주님께서 내 마음의 결단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건 것 같아요. 내 마음의 결단. 내가 주의 자녀로 살아가겠다라는 그 언어적인 선언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지가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거를 우리는 기대해야 하지 않을까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깨달음을 얻고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나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어린이 찬양 중에 그런 찬양 있잖아요. 기억하세요?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예배 시간에 뭐죠? 장난친 아이,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아니, 안 돼요.

뭐이 찬양 있죠. 전 찬양 사역자인데 노래를 좀 못한 것 같아서 지금 약간. 근데요, 떠들고 졸고 장난치고 이게 어린아이들한테는 눈으로 보이는 행동이지만 우리는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마음과 생각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주 예배는, 오늘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예배 어떠세요? 성령을 향해서 집중하는 예배. 어떤 내 감정과 내 감각에 의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간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헤세드 워십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강주인의 달빛 가스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네요. 오늘 계셨던 그 자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 자리가 되셨나요?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 또 올라가셔서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들어가시고 처음에 딱 앉아서 첫 기도를 들으시면서 주님 좋았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 감사의 기도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예배가 이어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배가 끝나고 오늘 주일의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들에게 펼쳐지는 또한 주의 삶이 또 예배자로 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열심으로 살아가는 능력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또 바라고요. 저는 토요일 날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은 지금 아가파오 워십의 찬양을 준비해 놓고 있거든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시편 145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찬양인데요. 이 찬양 들으시면서 인사드릴게요.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보내시고요.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입니다. 건물 안이나 집 안에 있을 경우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습니다. 만약 흔들림이 멈춘 경우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합니다. 대피 장소를 찾을 때는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이때 차량 이용은 금지합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한 후에는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 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상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지진 발생 순간에는 적절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평소에 행동 요령을 잘 익히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1위 행아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 선고입니다. FM98.1MHz, 진주 FM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교통방송입니다. HADD 교통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네, 오늘은 1년 중에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절기 하제입니다. 1년 중에 햇살을 가장 오래 머금는 날인 만큼 오늘 우리 영혼도 하나님의 따스한 빛을 가장 가득하게 머금는 그런 복된 주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내 마음 어두운 구석구석까지 주님의 생명의 빛이 찾아와서 슬픔은 기쁨으로

절망은 소망으로 바꿔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 우리 삶의 어둠을 밝히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복된 주일 또 되시기 바라면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찬양들과 함께 또 복된 시간 되시기 바라면서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해가 길어지는 6월엔 우리의 마음도 더 오래 빛을 보게 하소서. 내 안에 숨은 어둠의 찌꺼기들은 다 녹아내리게 하시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생명의 빛, 사랑의 빛만 가득 채워 만나는 이웃마다 환한 미소로 비추게 하소서. 이혜인님의 빛을 향하였습니다. 네, 이 6월 또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나누시는 여러분 제가 되기를 바라고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 시간에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다. 그가 나일 강가에 소 있었는데 모양이 아름답고 살진 암소 7마리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갈대 숲에서 풀을 뜯고 있었다. 그 다음에 모양이 사납고 깡마른 암소 7마리가 뒤쫓아 올라와 나일강 오구에서 그 암소들 곁에 나란히 서더니 모양이 사납고 깡마른 암소들이 아름답고 살진 암소들을 모두 먹어치웠다. 이때 바로가 꿈에서 깨어났다. 그가 다시 잠들어 꿈을 꾸니 두텁고 알찬 일곱 이삭이 한 곡씩 줄기에서 자라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일곱 머리 나달 이삭이 올라왔는데 그 이삭들은 가날팠고 동풍에 말라붙어 있었다. 이에 그 가날픈 일곱 이삭들이 두텁고 알찬 일곱 이삭을 삼켜버렸다. 이때 바로가 문득 잠에서 깨어나니 꿈이었다. 아침에 그가 마음이 어수선하여 사람들을 보내서 애굽의 모든 마술사들과 현인들을 불러오게 했다. 바로가 그들에게 자기의 꿈을 이야기하였으나 바로에게 이를 해석해 주는 사람이 그들 중에 하나도 없었다. 이때 그 술 관원장이 바로의 앞에서 아뢰었다. 오늘 내가 나의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일찍이 그 종들에게 진노하시어 나와 똑관장을 친위대장 집에 있는 옥사에 가두어 두셨을 때 우리들 곧 그와 내가 한밤에 꿈을 꾸었고 각기 다른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침 한 히브리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그는 친위대장에게 속한 너예였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이야기를 하니 그가 우리의 꿈을 우리를 위해 해석해 주되 각자의 꿈 내용에 따라 풀어주었습니다. 그 후에 그가 우리에게 해석해 준 바대로 일이 이루어져 마침내 당신이 나를 나의 자리로 되돌려 주셨고 그는 매달렸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부르며 그들이 달려가서 그를 지하 감옥에서 이끌어내었고 그가 수염을 다듬고 옷을 갈아입은 후에 바로에게 나아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해 줄 사람이 없도다. 내가 너희 소문을 들으니 네가 꿈을 들으면 그것을 해석할 수 있다고 하더라. 이에 요셉이 바로에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의 안위에 관해 답하실 것입니다 라고 아뢰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 꿈에 내가 나일강 오구에 서 있었는데 살찌고 모양이 아름다운 암소 일곱 마리가 나일강 오구에서 올라와 그들이 갈대밭에서 풀을 뜯고 있었다. 또 깡마르고 모양이 사납고 파리한 암소 일곱 마리가 그것들 뒤에서 올라왔는데 애굽 땅에서 그렇게 흉한 소들은 내가 이제껏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그 깡마르고 사나운 암소들이 먼저 나온 일곱 마리의 살찐 암소들을 먹어치웠다. 마침내 저것들이 그것들이 뱃속에 들어갔으나 아무도 저것들이 그 뱃속에 들어갔다고 말할 수 없었으니 이는 그것들이 모양이 다시금 처음같이 흉하겠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깨었다. 또 내가 꿈에 보니 일곱 이삭이 한 줄기에서 돋아났는데 두텁고 알찼다. 그러나 깡마르고 가늘며 동풍에 말라 붙은 이삭 일곱이 그것들 뒤에 돋아났다. 그리고 그 깡마른 이삭들이 그 두터운 이삭들을 삼켜버렸다. 내가 이 이야기를 마술사들에게 이야기하였으나 어느 누구도 내게 그것을 설명해 주지 못하였다. 이에 요셉이 바로에게 답하였다. 바로의 꿈들은 사실 하나로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일곱 마리 아름다운 암소는 바로 일곱 해이며 알찬 일곱 이삭도 바로 일곱 해이니

아실 하나의 꿈입니다. 구주에 올라온 7마리 깡마르고 모양 사나운 암소들도 7해이며 동풍에 말라붙은 7이삭들도 앞으로 닥칠 7해의 기군입니다. 내가 바롭게 아랠 말씀은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곧 행하실 일을 바롭게 보여주셨습니다. 보십시오. 7해 련이 온 큰 풍년이 애굽 온 땅에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7해 련이 온 큰 흉년이 뒤따를 것이므로 애굽 온 땅의 풍년은 깡그리 잊혀지고 도리어 기군이 그 땅을 휩쓸 것입니다. 나중에 임하게 될 그 기군이 너무도 지독하므로 이전의 풍년은 이 땅에서 기억되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 꿈이 바롭게 두 번 되풀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확정하셨음이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내시어 그에게 애굽 온 땅을 맡기십시오. 바로께서는 또 령을 내리사 그로하여금 그 땅을 다스릴 지방관들을 세우게 하시고 풍요의 7해 동안에 그들로 애굽 온 땅에서 5분의 1을 거두게 하십시오. 그들로 하여금 다가오는 이 7해의 풍년에 량곡을 모으게 하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그 량곡을 바로의 통제 아래 각 성읍의 양식으로 쌓아두고 지키게 하십시오. 그리고 지방마다 량곡 창고를 마련하여 애굽 온 땅에 닥칠 7해의 기근에 대비하게 하시고 이로써 그 땅이 기근으로 멸망당하지 않게 하십시오. 이 말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귀에 좋게 들리니 바로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령을 지닌 사람을 찾을 수 있겠소 하고 말하고는 바로가 요셉에게 하나님이 그대에게 이 모든 것을 알려주셨으니 그대같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다시 없도다. 내가 그대를 나의 온 집에 세우노니 나의 온 백성은 그대의 말에 복종할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보좌뿐이니라. 그리고 바로가 요셉에게 보라 내가 그대에게 애굽 온 땅을 맡긴다 라고 말하고는 바로가 자기 손에서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그에게 고운 베옷으로 갖추어 입히고 그의 목에 금사슬을 걸어주었다. 그가 요셉으로 자기가 가진 수레에 타게 하니 사람들이 요셉 앞에서 너희는 무릎을 꿇어라 하고 외쳤다. 이렇게 그가 요셉을 애굽 온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세웠다. 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바로이다. 그러나 애굽 온 땅에서 너희 명령 없이는 아무도 자기의 손이나 자기의 발을 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바로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부르고 그에게 온누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주었다. 요셉이 나아가서 애굽 온 땅을 다스렸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나아가 섰을 때 그의 나이 30살이었고 그때의 요셉이 바로의 면전서 물러나 밖으로 나아가 온 애굽 땅을 두루 다녔다. 이윽고 7해 련이 온 풍년이 땅에 풍성한 열매를 내니 그가 7해 동안에 애굽 땅에서 난 량식을 모두 모으고 성읍 안에 양식을 쌓되 성읍 주변 둘이 양식을 각 성읍에 쌓았다. 그러므로 요셉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고도 많은 곡물을 모았으나 그 량을 헤아릴 수 없어서 헤아리는 일을 아예 멈추었다. 흉년이 이르기 두 해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으니 온누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았다. 요셉이 맏아들이 이름을 므낫세라 부르고 이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 모든 노역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일을 잊게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말하였다. 둘째 아들이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부르고 이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 환난의 땅에

에서 풍요를 누리게 하셨음이니다 라고 말하였다. 애굽 땅에 임하였던 일곱 해 련이 온 풍년이 끝나니 요셉이 말한 바대로 일곱 해 련이 온 기근이 오기 시작하였고 그 기근이 모든 나라들에 이르렀으나 애굽 온 땅에는 량식이 있었다. 마침내 온 애굽 땅이 주려 죽을 지경이 되니 사람들이 바로에게 량식을 달라고 부르짖었다. 이에 바로가 모든 애굽 사람들에게 너희는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시키는 대로 행하라 하고 명하였다. 온 땅에 기근이 퍼져나가 요셉이 창고들을 열고 애굽 사람들에게 량식을 파니 애굽 온 땅에서 기근이 심하였다. 각국 백성들도 곡물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이는 기근이 온 세상에 혹독하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창세기 제41장 57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도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그리고 수능생 여러분, 많이 힘드실 텐데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또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여러분의 빠른 회복을 기도드립니다.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0: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북한에 남겨진 우리 언니와 조카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날 우리 언니가 깼는데 도저히 지금 감당이 안 됩니다. 보위부에서 들이닥쳐서 잡아갈 텐데 치조와 고문을 받을 거잖아요. 때리는 게 그냥 이렇게 딱이 때리는 게 아닙니다. 의자 이렇게 묶어놓고 이 XX야 대라! 그리고 우리 언니가 네 모른다 이러니까 그냥 발로 팍 차니까 우리 언니가 묶여있으니까 뒤로 팔랑 넘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머리 깨지 피나고 이런데도 그냥 구두발로 막 차고 때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이게 상상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쥐약을 앞에다 딱 놨습니다. 그리고 가져왔던 쌀로 쌀밥을 해서 우리 조카들한테 먹였죠. 그리고 지약을 풀어서 먹자고 지금 앉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9살 큰 조카는 엄마의 그 마음을 다 헤아린 듯 묵묵히 죽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7살 그 조카는 어머니 죽기 싫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우리 언니가 아들을 보니까 살 용기를 내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어떻게 산 사람이 입에 무슨 어떻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언니가 다시 한번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고문을 버텼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많았는데 증국당에 발을 딛고 보니까 안개가 얼마나 자극한지 한 치 앞도 가늠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있는데 요게 안 보이는 겁니다. 앞에 우리 엄마가 어디 있는지 안 보이는 겁니다. 문제는 지금 이 온 가족이 빨리 민가를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두만강을 순회하는 중국 공안이 계속 다니거든요. 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는 걸어 다니지만. 그러니 빨리 민가를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저만치 이렇게 막 방향도 모르지만 일단 일로 걸어보자 하고 막 걸었어요. 민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민가로 앞을 탁 지나가는데 첫 집에서 대문이 쫙 열리면서 키도 엄청 크신 분이 쑥 나오는 겁니다. 나오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저희가 살려주시오. 우리 조선에서 왔습니다. 살려주시오. 이렇게 된 거겠죠. 그분이 말이 기가 막힙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을 돕겠습니다. 그러고 산으로 피신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와이프가 정신이 안 좋대요. 그래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산에 들어가 있으래요. 그래서 산에 들어갔는데 그날부터 저희가 두만강 건너서 산에 탁 도착하자부터 장맛비가 확 내리기 시작하는데 어디 피할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피 쫄딱 맞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과자 갖다 주면 과자 먹고 밥 갖다 주면 밥 먹고 감자 갖다 주면 감자 먹고 그런데도 너무나도 무섭기도 하지만 두만강을 건넜다는 게 너무 진짜 안도의 한숨이 나갔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진짜 가는 곳마다 저희를 인도하시는데 한 번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부모님이 들어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동설 안에 길 가는 한 아주머니를 무작정 잡았습니다. 이보시오, 여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있으면 좀 나를 좀 데려가줘. 그러니까 그분이 왜 그럽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내 조선에서 왔는데 들어갈 곳이 없다. 이러니까 그분이 날 따라와라. 이래서 따라갔는데 그곳이 어디였냐? 교회였습니다. 중국에는 목사님들이 안 계세요. 없어요. 굉장히 귀합니다. 근데 조선족 교회였는데 조선족 교회는 대신에 책임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책임 집사님이었던 거예요. 그분이 교회에서 생활하십시오 하니까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러니 교회를 아침마다 아침 저녁으로 쓸고 닦고 정말 새벽 기도부터 철야 매일 조선교회는 또 매일 철야 기도를 합니다.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가지고 성령 체험을 하게 되고 진짜 놀라운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야 형통하죠. 예, 잡혀왔습니다. 너무 감사한데 잡혀왔어요. 북송됐어요. 우리 부모님이 북한으로 북송되어 갔는데 사람이 습관이란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어머님은 어려울 때마다 주위에 사람들이 나타나서 도왔던 그거를 잊지 않으셨어요. 그때 그 기억을 잊지 못해서 북한에 나갔을 때 엄청 얻어맞고 숱한 고문을 당하고 저희 아버지가 내일 죽게 되니까 내놨어요. 우리 오빠가 죽었잖아요. 군대 가서 죽었잖아요. 전사자.

가족이잖아요. 뭘 주는 건 없지만 전사자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맞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라를 배반하고 갔느냐? 먹을 게 없어서 갔지 않느냐? 이렇게 짐승 취급해도 되느냐? 막 이러면서 맞서 싸웠습니다. 왜냐면 우리 엄마 앞에서 우리 아빠가 얻어맞아서 막 피 터지고 막 포렇게 되고 막 팅팅 부어 나오고 하니까 그냥 막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죽기 살기로 매달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보니까 전사자 가족 맞고 또 그때 김정일의 또 방침도 떨어지고 뭐 이러니까 아무튼 나오게 됐어요. 우리 아빠가 내일 죽게 되니까 야, 이 뭐 파종하기 전에 내보내자. 무덤을 팔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냥 땅에다 이렇게 슬쩍 묻는 거 보고 파종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튼 아빠 때문에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돈사에다 넣은 거예요. 돈사. 돈사면 돼지가 사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이불이 없어요. 일단. 그러면 지풀 깔고 지풀 덮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어머니 입에서 아버지 입에서 무슨 감사가 나왔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대체 왜 이러십니까? 기도해도 되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어머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날마다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새벽에도 일어나서 중얼중얼중얼중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한지 모르지만 맨날 감사하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고 북송돼서 1년 만에 다시 재탈북을 성공합니다. 그때 우리 어머님 나이가 60이 넘으셨는데 재탈북을 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했죠.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중국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구나, 안전하지 못하구나 싶어가지고 한국에 오는 브로커를 찾기 시작했고 한국에 무사히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묵상하게 하신 게 있어요. 분단되어 반세기 넘도록 헤어진 가족을 그리워하며 단 한 번이라도 그 땅을 밟아보고 싶었던 그 땅. 한국에도 이산 가족이 많잖아요. 거기에 떨궈 두고 온 가족과 자식이 그리워서 눈물로 한 평생 보내시다가 끝끝내 만나지 못하고 진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북한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이산 가족입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다.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새벽 제단을 쌓았다. 이 말이었습니다. 탈북민은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이고 그 열매입니다. 탈북민이 한국에 와서 언어소통이 되고 문화소통이 되는 데는 짧아야 7년에서 10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에 적응해서 한국 사회를 이해하고 읽어가고 스스로 선택하고 서가는 시기가 한국에 정착하여 15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나를 빚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그분께서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것이 탈북민입니다. 복음통일이야말로 정말 조건 없는 사랑, 아가페 사랑만이 복음통일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 적은 무리를 보낼 테니 너희가 여기에서 작은 복음통일을 한번 살아보라고 주신 게 탈북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지요. 서로 다르고 정말 때로는 너무 미울 것입니다. 오늘도 저 북한 땅에는 이 예배 자리를 간절히 간절히 사모하면서 성경을 마음껏 읽고 찬양을 마음껏 부르면서 주여 삼창을 외치면서 기도하는 이런 자리를 사모하면서 오늘 북한의 감시에 들켜서 평생 나오지 못하는 관리소에 들어가도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간다 해도 오직 예수 한 분만을 사모하며 그분께 모든 것 내어드리는 지하교인들이 있습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이 하루는 누군가는 살아생전에 한 번이라도 살아보고 싶고 경험해보고 싶은 소원과도 같은 하루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그 뒤를 따라오면서 우는 무리들을 향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거역하고 예수의 이름을 지우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저 땅이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땅이 되게 해달라고 그날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려고 탈북민들을 보내셨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선교에 힘을 내라고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탈북민은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복음 통일됐을 때 북한 동포들을 만나면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했노라. 당신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약품도 보내고 돈도 보내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은 저 북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탈북민들을 보내셨고 적은 무리의 탈북민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을 일으켜서 말씀 훈련과 섬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곳에 북한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날 한 손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이 베푸셨던 그 사랑을 들고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달려갈 탈북민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이 함께 동역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시간에 저와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북녘에서 청취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가실 때 6월의 밝은 햇살보다도 더 눈부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위에 가득가득 쏟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한 달의 중반을 지나며 영육 간의 온전한 쉼과 새 힘을 얻는 거룩한 주일, 평안한 주일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0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갖는 의문 중 하나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데 왜 굳이 교회 모여서 예배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세계적인 한 신학자는 이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해요. 기독교 공동체에 몸담아야 하는 일곱 가지의 이유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첫 번째,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됐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예배는 기독교인을 바른 방향으로 인도해주는 나침반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 지체들과 어울리는 것은 영적 성장의 수단이며 성공적인 사역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일부가 되라고 명령하셨고 예배를 통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죠. 또한 교회 출석을 통해 이기적인 개인 중심주의 사고를 극복하면서 마지막으로 공동체 생활을 통해 주님을 높이고 말씀을 배우며

죄를 회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은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형제와 자매 한 지체인 줄 믿습니다. 교회란 단순한 종교활동 공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신 곳에서 주님을 믿는 지체들이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임을 기억하면서 이곳 남한에서도 또 북녘 땅에서도 교회를 중심으로 주님의 귀한 사역에 더 함께하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주님의 역사가 오늘도 그 땅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사랑이 메마른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고 우리의 주변 사랑하는 이웃과 친구, 가족들에게 그 사랑의 보혈의 샘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주님의 빛의 사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복음의 빛 가운데 환한 오늘을 기대하면서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나누어 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의 빛을 구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두 번째로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느냐? 명절 때문에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이죠. 이튿날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오 하더라. 참 큰 모임에 사람들이 모이는데 서양에도 크리스마스 크리스찬이 있고 이스터 부활절 크리스찬이 있다고 하죠. 이들은 1년에 성탄절이나 부활절에 교회 나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크리스마스 크리스찬, 이스터 크리스찬. 중국에 가면 라이스 크리스찬이라 해서 쌀 배급 받으면 교회 나오고 명절에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은 계절이 바뀌면 예수를 외면합니다. 축제의 흥분이 지나면은 예수 따르던 사람들이 다 없어집니다. 먹을 게 많고 구호 물자가 많을 때 예수를 쫓던 사람들이 물자가 떨어지면 구호품이 떨어지면 신앙도 떨어진 적이 더러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많은 무리들이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셨다고 그랬죠.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셨지만은 병 고치는 것이 다 지나가면 그 군중들은 어디로 가는지 다 떠나가고 만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를 환영하던 무리가 환경이 바뀌면은 분노와 저주로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명절에 쫓았던 무리들은 급변합니다. 어제까지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무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것을 봤을 때의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변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어저께까지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니요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게 대중심리요. 변하지 않으려면 희생이 따라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희생이 있어야 열매가 있습니다.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서울 바합 창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올려드린 찬송은 이 세상 험하고 찬양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찬양 두 곡 더 올려드릴 텐데요. 찬양 후에는 매 주말마다 함께하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오늘의 기도 이어집니다. 좋은 이웃에 인내하신 구세주여 그리고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찬양사역자 소박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사야 61장 1절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나의 주 여호와의 영이 내 위에 임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나를 보내심은 마음을 상한 자를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죄수를 풀어주고. 아멘.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간구합니다. 성령께서 북녘 땅에 임하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여 주옵소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이 모든 억압과 속박에서 벗어나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북한 사회를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고 존중받는 사회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북녘 땅에 온전히 실현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임재청 씨였고요. 찬양 전에 올려드린 오늘의 기도 북한이 고향인 김성혁 형제의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찬양 전에 올려드렸던 그 간구와도 같이 공의의 하나님의 사랑이 북녘 땅에 가득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주님의 역사가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북녘 땅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이어지고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 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 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중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시편 105편 19절과 20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아멘.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단련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판에 꼭 새기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이 우리를 단련할 때 우리의 주 아버지, 이 땅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과 함께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북한어 성경으로 시편 105편 19절과 20절의 말씀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복음의 메아리 2부의 순서 문을 열어볼게요.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라. 여호와의 말씀은 그가 진실함을 입증하였으며 그때 임금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였다. 모든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한 후에 시편 105편 19절과 2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첫 찬송 올려드릴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

06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에 띄우는 편지. 북녘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북에 띄우는 편지. 오늘 이 시간에는 20여 년 전 북한을 떠난 고향 북한을 떠나야만 했던 순화자매가 전하는 조카 영희에게 쓴 편지를 함께합니다.
1: 북에서 살고 있는 사랑하는 내 조카 영희에게 영희도 이제는 어엿한 가정을 가지고 산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영희야, 아버지 어머니 품에서 걱정 없이 학교를 다니며 공부도 잘하고 학급에서 청업단체 위원장까지 하며 생활을 꽃피웠던 때는 어느덧 류수와 같이 흘러가고 가정이 한 분해가 되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나는 고난이 행군 3년 되던 해에 저국을 탈거하여 중국 땅에서 장가 못 가는 사람을, 말하자면 시기 말해서 모조리한테 팔려서 시집을 왔다. 사는 가정의 시련을 이겨내며 살다가 끝내 끝을 맺지 못하고 자리를 옮겼다. 살다 보니 다른 사람 소개로 하여 한국에서 운영하는 교회에 들어갔다. 교회는 아침 해돋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부터 시작한

0: 하는데 처음에 다른 목사님 설교에 북한에선 고생하던 내 일들을 생각하며 목사님 설교의 말씀이 가련한 내 인생과 어찌도 비슷한지 계속 울고 감옥에서 또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풀어가며 살아서 하나님 섬기는 자매가 되었다는 감동에 계속 눈물이 억수로 흐르는 것을 막지 못하겠구나. 그래 살면서 기도하고 하느님을 배우는 과정에 우리는 하느님과 한 선임을 절대 떠나서는 생활의 방식도 제대로 모르고 산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낀다.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구나 하고 생각한다. 생활이 어느 모퉁이나 말씀을 따라 움직이니 잘못된 일이라도 쉽게 풀리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니 안 되는 일 없고 모든 일이 즐겁고 다 풀려지는구나. 내 사랑하는 조카도 똑똑하니 꼭 우리 하느님을 영접하고 하느님을 따라가려고 소망해서 우리 다 같이 하느님 하늘 아래에 사는 성도가 되자. 이 길만은 우리에게 생활이 복음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너뿐만 아니라 너희 가정도 나가서는 또 하느님 복음을 전달해 주기를 믿는다. 나라와 정치를 관계하지 말고 하느님을 따라가는 선지자가 되어 기도하며 살기를 원한다. 그리고 조국 통일을 제쳐가여 우리 서로 만나서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서 하느님 세워주신 천국에 가기까지 복음 전달하자. 내 사랑하는 영의 몸 건강과 복음 전달을 기도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 남과 북이 주님 안에서 통일될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북녘에 있는 20여 년 전 헤어진 사랑하는 조카에게 전하는 순화자매 오늘의 북에 띄우는 편지 함께 하셨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오픈도어 선교회 장요샘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1: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장요샘 목사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5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로우신 대제사장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저자는 독자들에게 예수님을 큰 제사장, 즉 위대한 제사장으로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위대한 제사장인 첫 번째 이유는 승천하셨기 때문입니다. 승천하신이라는 표현을 직역하면 하늘들을 통과하여 지나가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하늘은 문법적으로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여러 차원의 하늘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먼저 구약의 성막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대제사장은 매년 속죄일에 온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들어간 것이죠. 이 장면을 예수님의 승천과 연결해서 보면 성소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간적인 공간, 즉 하늘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지성소는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참된 하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백성을 위해 성소를 통과해 지성소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늘을 통과하여 참된 하늘, 곧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승천은 구약의 제사장 사역을 완전히 성취하신 사건이며 이를 통해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성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권위와 자격을 가지셨다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이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두 번째 이유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저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적 지위를 가지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성육신하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과 시험을 직접 경험하셨지만 죄 없으신 분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영원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15절은 예수님이 성도의 연약함을 온전히 이해하고 동정하시는 대제사장이심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를 표현하기 위해 이중 부정을 사용해서 강한 긍정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동정하시 못하실 리가 아니요 라는 말은 곧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동정하신다는 의미죠. 여기서 말하는 동정은 단순한 감정적 공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돕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행동을 포함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이유는 단지 신적 주의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을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완전

불완전한 인간으로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신적 권세를 사용하시지 않으시고 오직 말씀을 통해 승리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성령이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충분히 신적 능력을 사용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인간의 상태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신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육체적 한계와 고통을 온전히 경험하셨습니다. 배고픔을 느끼셨고요. 피곤하실 때 풍랑 속에서도 주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극심한 고통을 견디셨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았도다 라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사건이죠. 결국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으로서 시험과 고난을 겪으셨지만 죄 없이 승리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이해하시며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참된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인간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죄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완전히 이기신 분으로 결코 실패하실 수 없었습니다. 반면 우리는 연약하여 쉽게 넘어지기 때문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권면합니다. 구약시대의 지성소에 들어가듯 하늘에 있는 완전한 지성소, 즉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당시의 유대 신자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민했을 것입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살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정말 내가 겪은 고통과 어려움을 이해하실까? 그들은 믿음을 지킬 것인가? 목숨을 지킬 것인가? 그 사이에서 고통스러운 선택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복음을 버리면 목숨은 지킬 수 있지만 끝까지 복음을 따르면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저자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시험과 고난을 겪으셨기에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고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대사장이신 예수님의 구속사역 덕분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직접 예배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현재적이고 실제적인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자비와 도우심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단락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아론은 구약시대 대제사장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사장을 가리킬 때 아론의 자손, 아론의 집 또는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아론 계열에서 세워지는 대제사장은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인간의 연약함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즉, 대제사장은 본질적으로 인간이어야 합니다. 인간 가운데서 선택된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속한 일을 수행하며 백성을 대신하여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들의 죄를 속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5장 2절에서는 대제사장이 인간의 연약함과 잘못을 이해하며 알지 못하여 죄를 짓는 자들과 잘못된 길을 가는 자들을 위해 기꺼이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대제사장 자신 또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는 백성을 위해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해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 제사의 순서는 인간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서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둘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합니다. 대제사장의 권위와 직분은 인간의 자의적 선택이나 세습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여 주신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원칙은 구약의 제사 제도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속사역

능력과 권위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저자는 1절에서 4절까지 구약시대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을 언급한 이유는 예수님께서도 대제사장으로서 완전한 자격을 갖추신 분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인간 가운데서 선택되어 백성을 대신해 속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역시 하나님께 임명받으신 대제사장으로서 인간의 연약함을 깊이 공감하시며 그들의 고난과 시험을 몸소 경험하신 분입니다. 저자는 시편 110편 4절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반차라는 단어는 차례, 순서, 서열, 혈통, 계통 등을 의미합니다. 시편 110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멜기세덱 계열을 따르는 제사장으로서 임명하셨다는 사실을 확인시키며 구약의 대제사장 체계가 아닌 새롭고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예수님께 부여하셨음을 보여줍니다.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등장하는 인물이죠. 이름은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그의 혈통이나 족보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마치 신적 존재처럼 나타냅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을 멜기세덱 계열과 연결함으로써 예수님이 인간적 혈통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영원한 대제사장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깊이 공감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앞두고 하나님께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습니다.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니 핏방울같이 되더라 라고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이 경험하신 극심한 위기와 고통을 보여줍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벗어나고 싶은 고난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예수님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예수님이 자기의 뜻을 고집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이 인간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직접 경험하셨지만 신적 권세나 특권을 사용하지 않고 인간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연약함과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예수님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동정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이 겪은 모든 고난과 시험을 직접 체험하셨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히 이해하시고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한편 7절 중반에서 나오는 소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직 신약 성경 중에서 이 구절에만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긴급하고 간절한 탄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절실하고 특별했는지를 보여주죠. 예수님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해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의 기도는 단순히 감정적 탄원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 하나님께 의지하며 드린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기도는 중언부언하지 않았습니다. 반복하거나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말을 사용하지 않으셨고요. 기도의 대상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확신 속에서 사명의 완전한 순종을 이루기 위해 집중적이며 단호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기도는 인간적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모범적인 기도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셨다는 점입니다.
본문에서 사용되는

경건이라는 표현은 문맥상 경외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경외의 기본 의미는 두려워하다, 떨다이지만 성경에서의 경외는 단순한 공포나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존중과 복종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직접 체험하시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경외와 순종은 단순한 감정적 표현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적극적 순종과 신뢰의 행위였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경외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응답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경외와 순종이 있었음을 알 수 있죠. 이는 신자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도 혼란과 시험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사는 상황은 더더욱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할 때 우리의 기도 역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에게 다양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성경은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여러 방면에서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에 응답되고요, 자손이 형통하고요, 영혼의 평안을 얻고요, 양식이 끊어지지 않고요, 범사에 형통하고 장수하고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천국에서 받을 큰 상급이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기도의 응답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내가 내 기도를 응답하겠다, 아니면 잠시 기다려라, 아니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세 가지 모두 하나님이 주신 응답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첫 번째 응답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사실 거절이나 지연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며 우리가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그 응답 속에서 신뢰와 순종을 할수 있게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적 지위를 가지신 동시에 인간으로서의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단순히 십자가의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역시 생애 전체에 걸쳐서 겪으신 모든 어려움과 시험을 포함하죠. 예수님이 이러한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셨으며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지니신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배우셨다는 사실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서 모든 고난과 시험을 직접 경험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구하며 순종하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온전하게 되셨죠. 여기서 온전하게 되셨다는 뜻은 예수님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완전해졌다는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로서 이미 완전하신 분인데 그 완전하심 속에서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예수님은 모든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을 충족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직접 경험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순종을 배우시며 그 결과 성도들을 위해 온전히 중보하실 수 있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시험을 온전히 이해하시며 모든 상황에서 도움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도 온전한 인간으로서,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셨음을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하셨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한 대제사장이심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자들이 되기를

0: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오픈도어 선교회 장요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가운데 주신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새벽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6월 21일 주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제기 대체로 흐리면서 곳곳에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최저 기온은 광주와 벅포, 여수와 부산이 21도, 신의주와 서울, 대구, 제주가 20도, 평양과 개성, 대전이 19도로 보이고요. 춘천과 강릉이 18도, 강계와 함흥이 17도, 해산과 청진이 15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서울과 광주, 여수가 29도, 개성과 대전, 대구가 28도, 평양과 춘천, 부산, 목포가 27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제주가 26도, 강계 25도, 함흥과 강릉이 23도, 해산이 21도, 청진이 20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종일 날씨가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의 파도는 1에서 1.5m 사이로 일겠는데요. 동해 북부 먼 바다의 파도는 2에서 최대 4m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었던 우리 목사님 통해 주신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역사의 한장 가운데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주일 보내시길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98.1MHz, 진주중계소 92.5MHz, 출력 5kW, 호출부호 HLDD로 방송되는 FEBC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147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불모산에, 진주중계소는 월화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창원극동방송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경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창원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창원극동방송입니다. HLDD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앤중앙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미국의 백만장자였던 제이 굴드는 세상을 떠나던 날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나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바보였구나. 영국의 시인 바이런은 자신의 마지막 생일날, 나의 인생은 말라버린 노란 낙엽 같구나. 내게 남은 건 오직 슬픔뿐이구나 라고 비통해했습니다. 또 당대 최고의 권세를 풍미했던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유배지인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알렉산더 시저, 그리고 나는 힘으로 대제국을 건설했다. 하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사랑으로 제국을 세운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은 영원히 온 세상에 빛나고 있구나 라고 말이죠. 이렇듯 백만장자도 유명한 작가도 대제국을 건설한 장군도 자신의 행복을 찾지 못했습니다. 과연 인생에게 있어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요? 잠언 10장 22절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행복은 돈도 명예도 아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진정한 복은 우리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만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오는 행복한 상태를 말합니다. 동시에 건강, 성공, 장수와 자손의 축복까지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1편을 통해 우리가 참된 행복을 얻기 위한 열쇠를 주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 찬양이 있는 마을 듣고 계십니다. 매주 주일 이 시간에는 시편 묵상 시간으로 함께 하는데요. 아름다운 시로 가득한 성경 시편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찬양을 선물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신이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미국의 한 통계는 두 집안 사람들의 후손에 관한 내력이 대조적으로 나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맥스처스라는 사람의 가문과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의 가문에 대한 기록입니다. 먼저 맥스처스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신앙과는 무관하게 산 사람이었는데요. 그 자손들을 조사해 봤더니 그의 후손 1026명 중 감옥에 갇힌 자가 300명, 창기가 된 사람이 160명, 알코올 중독자는 100명이나 있었습니다. 또 그의 가족 중 가난한 사람들 때문에 정부가 600만 불이나 되는 국고를 손해봤다고 말합니다. 반면 조나단 에드워드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의 후손 729명 가운데 목사가 300명, 대학교수가 65명, 대학총장이 130명, 저술가가 60명, 국회의원이 3명, 부통령이 1명 나왔다고 합니다. 이렇듯 사람의 일생에 부모가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더욱이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끼치는 정신적인 자산은 어떤 물리적인 유산보다 값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잘 양육된 자녀는 도덕과 윤리를 존중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알며 사랑이 풍부한 사람으로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가치는 돈이나 세속적인 명예 따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진실로 행복한 사람이 될 때 우리네 자녀와 자손들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확실히 알겠습니다. 주께서는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고 누구도 그 무엇도 주님의 계획을 망칠 수 없습니다. 욥기 42장 2절. 하나님은 확실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약속에 믿음을 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것이고 하실 수 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당신과 모든 창조 세계를 위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망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확신이 있다면 믿음이 조바심을 항상 이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걱정들을 이긴다는 믿음의 기반을 단단히 다지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도 결코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나의 말들은 내가 계획한 일을 이루며 내가 맡긴 임무를 완수한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당신에게는 그분의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을 굳건히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서 하시리라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확신 가운데 제가 어떻게 성장해 갈지 알려주십시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주님의 계획을 망칠 수 없습니다.

오래전 영국의 한 가난한 마을에 평생 침대 위에서만 지냈던 몸이 불편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그 아이를 참 안타깝게 바라보곤 했는데요. 하지만 이 소녀는 매일 아침 창밖으로 지나가는 이웃들을 향해 세상에서 가장 밝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지치고 힘든 출근길마다 이 소녀의 환한 얼굴을 보며 위로를 받고 다시 일어설 새 힘을 얻게 됐는데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연약한 아이였지만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온 마을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축복이 됐던 겁니다. 이렇듯 성경이 말하는 진짜 축복은 남들보다 더 많은 물질을 가지거나 높은 자리에 오르는 성공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내 작은 미소를 통해 이웃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진짜 복인데요.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나만 복을 누리는 것에 멈추지 않고 내 존재가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축복의 통로가 됐으면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쁘게 흘려보낼 때 우리의 삶을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생애 처음으로 예수님 이름을 듣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차 안에서, 라디오에 가만히 귀 기울이는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창원 극동방송은 오늘도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소리는 공중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말씀은 한 사람의 마음에 조용히 심겨집니다. 오늘 뿌려진 그 한 알이 내일의 믿음이 되고 한 생애의 구원이 됩니다. 이것이 창원 극동방송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창원 극동방송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방송에 헌금을 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분들, 묵묵히 창원 극동방송에 복음 30년을 함께 해주신 분들, 그분들이 계시기에 순수하게 복음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얼굴아, 내가 새 이름 항아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6월을 빛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가장 낮이 긴 날 하지가 6월에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이 24절기 중에 10번째 절기인 하지입니다. 하지는 태양의 고도가 가장 높은 날입니다.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요즘 새벽 5시경이면 해가 뜨고 저녁에는 거의 8시에 해가 집니다. 낮의 길이가 5시간 30분 정도나 더 길어요. 낮이 길다는 것은 그만큼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많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나에게 주신 시간들을 정성을 다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빛은 사람의 마음을 밝고 명랑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셨죠. 오늘 주일도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국립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로마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주님께 속한 사람,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한국에서 세계 기독교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인 적이 있었습니다. 기독교라는 이름을 달고 활동하는 사역자들이 세계적인 현안을 놓고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개회 예배를 마치고 사회자가 돌아가면서 참석자들에게 자신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속한 교단과 나라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왔고 어느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저는 유럽에서 왔고 어떤 회의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한국인 참석자가 다음과 같이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한국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는데 자신도 모르게 나라와 교단 등으로 서로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한 한국인 사역자의 진정어린 고백이 끝나고 다음 인사 차례를 맞은 사람들은 나도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고 하나같이 고백했다고 합니다. 외모가 달라도, 인종이 달라도, 나이가 다르고 생각이 달라도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한 형제 자매입니다. 주님이 나를 용납하신 것처럼 같은 형제 자매도 용납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품으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주님을 구주로 믿는 주님 안의 형제 자매들을 귀히 여기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 안의 형제 자매들을 차별하지 말고 주님의 기준으로 존귀하게 여깁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목양교회 샬롬 찬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아침 해가 돋을 때 테너 박인수 씨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일 드라마 사도 요한 시리즈 일곱 번째 시간 두 번째 바람. 오늘 이야기는 보잘것없는 배경을 가졌지만 당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 중 한 명이 된 사도 요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눈에 띄지 않고 항상 조용하게 다른 사람들을 따르기만 하던 어부 출신 청년이었지만 중요한 순간 갈 곳을 잃고 갈팡질팡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던 요한은 어느 순간 교회의 지도자로서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던 요한은 어느 순간 교회의 지도자로서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사도 요한 시리즈 그 일곱 번째 이야기를 지금부터 같이 들어보시죠.

0: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천사 미가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열한 제자들을 남겨두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는 숙제가 남겨졌죠. 그 후 20여 년 동안 요한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중 한 명으로서 수천 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도우며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라 하셨기 때문에 박해를 피해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먼 길을 떠나게 됐죠. 그 후 여러 해 동안 요한과 마리아는 안전한 곳을 찾아 북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결국 예루살렘 성전 지도자들의 손이 닿지 않는 갈라디아 지방에 정착하게 됩니다. 아무도 이들이 누군지 모르는 그곳에서 그렇게 조용히 살고 있었죠.
1: 이미 오래전에 집으로 모셨어야 했어. 노년을 고향에서 친구들, 친척들과 함께 지내시도록 했어야 했는데 그러다 남편 곁에 묻어드렸어야 했어. 자식들이 마지막 임종을 지킬 수 있게 내가 그랬어야 했어. 제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왜 여기까지 모시고 와서

0: 이렇게 외롭게 가시게. 이제 됐습니다. 이제 그만하시고 돌아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 혼자 있고 싶네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제 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 해를 여기 숨어서 예수님의 어머님을 돌보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제가 할 일이 없습니다. 이제 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루살렘도 이젠 없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떠나오지 말았어야 했습니까? 거기서 다른 형제 자매들과 같이 죽어야 했습니까? 하지만 이젠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높으신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전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비를 베푸셔서 부디 저도 지금 내려가 주십시오. 돌아가 주십시오. 더 이상 곡 안 해주셔도 됩니다.
1: 요한, 문을 열어라.
0: 누구신가요? 저를 아십니까?
1: 날 기억 못하겠구나. 날 본 게 이미 오래전이니. 들어가도 되겠나?
0: 예. 죄송합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이쪽으로 앉으시죠. 근데 죄송하지만 제가 기억이...
1: 내 이름은 미가엘이다. 수년 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날을 기억하나?
0: 그 어떤 기억보다도 생생합니다. 그날의 냄새, 예수님을 덮었던 천만 남겨져 있던 광경, 모든 게 아주 생생히 기억납니다.
1: 무덤에서 있었던 다른 일은 기억나는 게 없나?
0: 무덤은 비어 있었고 거기에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1: 그래.
0: 그분이 거기에 계시던 바로
1: 그래. 내가 거기 있었다.
0: 그러면 대체 당신은 누구신지?
1: 난 미가엘이다. 그보다 넌 여기에 왜 왔나?
0: 저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이곳에 왔습니다. 바퀴로부터 피해 숨어 있었죠. 전 보호해드리려고 한 결정이었지만 결국 어머니를 노년에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떨어뜨려 고립시키고만 꼴이 됐죠.
1: 이곳에 살면서 친구들은 사귀지 않았나?
0: 예, 몇 안 됩니다. 제가 사람들을 가능한 가까이 안 하려고 했으니까요.

0: 전혀 생각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1: 무슨 말씀이십니까?
0: 여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회당이 자리 잡을 수 있게 도와주지 않았나

0: 걸로 아는데.
1: 저보다 저를 더 잘 아시는 것 같네요. 근데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겁니까?
0: 여기 이방인들 사이에서 살던 시간이 부질없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요한, 넌 비록 동역자를 떠나보냈지만 이곳에서 너의 사역은 이제 시작이다.
1: 무슨 뜻인지...
0: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와서 보라.
1: 이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다 누굽니까?
0: 양들이다, 요한. 목자 없는 양들이다. 영적 아버지가 필요한 영적 아기들이다.
2: 요한 선생님, 저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0: 요한, 어서 나가 얘기를 좀 들어보라.
1: 제가 뭘... 전 그냥...
0: 가라.
3: 말씀해 보십시오.
2: 우선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것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3: 예, 감사합니다.
2: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어머님에 대한 의무를 다하셨으니 이제 저희를 가르쳐 주십시오.
1: 미가엘, 들으셨어요? 저분들이 아시는 것 같아요. 미가엘, 어디 계세요?
2: 누굴 찾으십니까?
1: 여기 계시던 분이요. 여기 바로 제 옆에.
2: 지금 저희 중엔 그런 사람이 없는데 좀 흩어져서 찾아볼까요?
1: 아니요, 아닙니다. 소용없을 것 같네요. 저희 집이 작고 누추하지만 좀 들어오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아들을 낳은 위대한 어머니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4: 자, 들어갑시다. 자.
0: 다행히 요한은 그를 이방인들 사이에 두신 뜻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 후 3년 동안 그들에게 나사렛 예수님에 대해 가르치고 구세주 예수님 안에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죠. 그 후에는 말씀이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가면서 서머나, 사데, 두아디라, 그리고 에베소 주변의 마을 곳곳에 교회들이 들어섰습니다. 이런 부흥이 일어난 것은 사울이 에베소에 와서 오랫동안 예수님을 전하며 복음이 산불처럼 번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지역 일곱 교회의 간청으로 요한은 갈라디아를 떠나 서쪽으로 목자 없는 양을 찾아 나섭니다.
5: 선생님, 그분들 성함이 어떻게 된다 하셨죠?
1: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이렇게 둘은 형제고 나랑 또 야고보가 형제고.
5: 네 분 모두 어부였다는 거죠?
1: 그랬지. 갈릴리에서 같이 고기를 잡으며 살았고, 필립이랑 그 친구 나다니엘, 그리고...
5: 이제 열둘 다 됐어요. 대체 구세주와 함께 걷는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요?
1: 그저 놀라움의 연속이었지. 근데 그때 우리 중 단 한 사람도 그분이 누구신지 몰랐었네.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는 걸 보면서도 대체 어떤 분이신지 놀라며 궁금해할 뿐이었지. 예수님은 항상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셨어.

0: 놀라시는 일이 없었고 실수도 없으셨지. 폴리캅, 이제 우린 어디로 가는 건가? 이 길은 처음인 것 같은데.
1: 라오디게아로 갑니다.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이틀 정도 걸으면 있는 곳이죠.
0: 오, 그래? 거긴 어떤 곳인가?
1: 좀 큰 도시입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은 다 부자예요.
0: 다?
1: 거의 다요. 은행들이 많거든요.
0: 은행?
1: 네. 돈 바꾸고 돈도 모아놓는 곳이요. 로마 사람들도 이곳에 와서 은행을 열어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울도 여기서 나죠. 게다가 의술을 가르치는 유명한 학교도 있고 온천도 있어요.
0: 온천은 또 뭔가?
1: 네. 모르세요? 기포가 막 올라오면서 뜨끈하게 몸을 담글 수 있는 여기 온천이 엄청 유명해요.
0: 아, 그래, 그래. 폴리캅, 이 라오디게아 부자들한테 왜 내가 필요하다 생각하는 건가?
1: 요한 선생님, 당연히 부자들도 가난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 테스트하신 거죠?
0: 아니네. 잠시 필요한 게 없는 사람들처럼 들려서. 그래, 그래. 내가 생각이 짧았군. 지금처럼 우리 사도들은 항상 실수를 했지. 예수님과 달리. 자, 이제 다시 서둘러 가보자.
2: 그렇게 8년 동안 요한은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며 아시아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나이에 힘겨운 일이었지만 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어 발걸음은 오히려 더 빨라졌죠.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요한의 젊은 동역자 폴리캅과 앉아 예수님과 함께하며 경험했던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일을 빼먹지는 않았습니다.
1: 그래서 광야에서 세례 요한과 계실 때 예수님을 만나실 거예요?
0: 아니, 그건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야.
1: 잠시만요. 좀 천천히 얘기해 주세요. 적어야 하니까.
0: 다음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걸 보고 말씀하셨지.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1: 아, 저 선생님도 거기 계셨던 거잖아요. 정말 대단해요. 이걸 전부 기록해야겠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돌리는 거죠.
0: 이걸 다 쓴다고?
1: 네, 전부 다요.
0: 폴리캅,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신 일은 너무나 많지. 그걸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한 책들을 다 담아두기엔 부족할 거야.
1: 그럼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만 기록해야죠. 이 책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될 거예요.
2: 그렇게 요한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기록하게 됐고 교회들에 보내는 편지도 쓰게 됐습니다. 그 글들은 희망과 빛과 생명으로 가득 차 있었죠. 사람들은 그것을 옮겨 적어 아시아와 갈라디아를 넘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이는 곳 어디서나 듣게 하여 교회들이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읽는 사람들 모두가 믿음이 강해진 것은 아니었죠. 그 말씀이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의 손에 들어가자 그는 예수님을 직접 본 증인이 남아있다는 것에

0: 분노했습니다.
1: 황제표야, 부르셨습니까?
2: 그 자를 찾았나? 아,
1: 그 자라 하시면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지...
2: 사도 말이다! 마지막 사도를 찾아냈냔 말이다! 소문이 사실인지 알아보라 했잖나? 근데 아직도 살아 돌아다니며 어딘가에서 그 예수를 전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나?
1: 아, 예, 저, 그게...
2: 당장 나가! 당장 나가서 그 사도를 찾아 끌고 오기 전에 돌아올 생각하지 마라! 알아들었나?
1: 예, 알겠습니다, 폐하.
0: 마지막 남은 예수님의 사도를 찾는 수색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드로아에 도착한 아펠레스는 버가모에서 그 노인을 아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보지만 그가 서모나로 갔다는 얘기를 듣게 되고 서모나에서 다시 에베소까지 쫓아가죠. 그곳에서 요한은 결국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짓밟으려 했던 도미티안 황제는 결국 수천 명의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들의 죄목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요한 역시 온 마음을 다해 이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수년 동안 그를 변화시키셨기 때문에 로마에 잡혀와서도 담대하고 평안할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도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요한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며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죠. 이제 제가 짧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듣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의 구원자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또 기쁘게 맞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드라마 사도 요한 시리즈 7번째 시간 두 번째 바람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한 영혼을 향한 눈물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영남권 전도대회를 통해 맺어진 아름다운 열매를 소개합니다. 복음이 선포되던 그 뜻깊은 현장에는 전도자의 간절한 손길이 있었고 그 손을 잡고 주님 품으로 걸어 나아온 귀한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순복음 대구교회 나정희 권사님 그리고 권사님의 전도로 예수님을 만난 최한규 성도님의 감동적인 고백입니다.
1: 저는 순복음 대구교회 나정희 권사입니다. 이번에 국동방송에서 영남권 전도대회를 해서 몇 분 모시고 가고 싶은 생각이 나서 권한이 선뜻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며 찾아가고 전화도 하니 당일에 다섯 분 함께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중 한 분을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성함이 최한규시라고 남자분인데 그날 날씨가 엄청나게 더워가지고 끝까지 땡볕에 앉아 공연과 예배를 드리고 일어서서 영접기도도 했어요. 처음 예배 드리러 왔다가 더위로 고생해서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나 엄청 걱정을 했는데 전도대회 참석해서 그 뒤 우리 교회에 등록하여 지금까지 잘 정착하고 안 빠지고 교회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 저는 최한규 성도입니다. 극동방송 영남권 대회에 참석하였는데 그곳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날씨는 많이 더웠지만 노래와 태권도 등 볼거리도 좋았고 외국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신기했어요. 예수님 누구신지 궁금해 주말마다 열심히 교회에 나와 말씀을

0: 듣고 있습니다.
1: 영남권 전도대회 현장을 가득 채운 복음의 열정이 결국 한 영혼을 교회로 그리고 구원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 복음의 기적이 이 땅에 날마다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순복음대구교회 나정희 권사님, 최한규 성도님의 간증이었습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FM 98.1MHz 진지 FM 92.5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극동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대전 동행교회 위정원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역사 가운데 베풀어주신 은혜와 긍휼을 기억하며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잘못된 길로 갈 때에는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교만할 때는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의 모든 불의와 부패가 드러나 사라지게 하시고 정직과 청렴이 이 땅에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복음이 자유롭게 전파되고 교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며 열방을 축복하는 거룩한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목사의 시와 찬미. 극동방송 방송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목사의 시와 찬미 장유중앙교회 이경로 목사입니다. 네, 2026년 6월 21일 6월의 셋째 주 주일 아침이 이렇게 활짝 밝았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하며 이 시간 출발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으로 이 시간 열어갑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본을 보였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 본으로 번역된 헬라어가요. 휴포 데이그마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원래 동사 휴포 데이그니마에서 유래한 겁니다. 이 말은 밑에서라는 뜻인 휴포에다가 가르치다, 증명하다, 보여주다 라는 뜻을 가진 데이그니미에서 유래한 겁니다. 밑에서 가르치다, 밑에서 보여주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참된 본이라는 것은 밑으로 들어가서 묵묵히 섬김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본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밑으로 들어오셔서 몸소 참된 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지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그때 당시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선생이라 자처하는 자들의 본, 그때는요 파라데이그마입니다. 파라는 옆에서 가르친다는 뜻이겠죠.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옆에서 이웃을 가르치려 드는 모습, 형제자매를 마치 정죄하는 듯한 위로와 권면, 그리고 말하자면 나는 옳고 당신은 옳지 못하다는 이런 이분법적 사고가 막연하게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있지는 않은지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옆에서 가르치는 거죠. 그런 행위가 있다면 그것은 본이 되기는커녕 이웃을 두 번 죽이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옆에서 가르치려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래로, 당신의 아래로 들어가서 자신을 죽이면서까지 본이 되셨습니다. 이런 섬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 즉 보는, 어떻게 가르친다는 표현보다는 손수, 헌신과 섬김의 도를 보여주셨던 것, 그래서 말 그대로 휘포 데이그마 아래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내신 것이죠.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것조차도 아래로 오셔서 증명하신 거잖아요. 뭘요? 하나님의 사랑을요.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친히 보여주신 것. 그것이 본이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야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하나님이 원하고 하늘나라를 땅에서 경험하는 삶이야 하고 친히 섬김의 자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님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모습을 이웃들에게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옆에 서서 가만히 평가하고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본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감한 살 뿐이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섬김의 도를 보일 때 이때 진짜 본이 거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대가 그렇게 이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밑으로 휘포, 대이그마 증명하는 사람, 아래에서 증명해내는 사람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는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 이 아침에도 또 저녁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신 나의 참 신이십니다. 나의 무엇으로도 주님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오늘도 나의 신앙 고백이 더 분명해지게 하소서.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명을 가진 삶을 살게 하소서. 그래서 오늘 큰 일도 작은 일도 웃어넘길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은 집착이 아님을 실천하게 하소서. 천국까지 멀리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나의 마음이 넓고 높아지게 하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관대하고 포용 있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의 참 보호자이시라는 고백 때문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소서. 아침에 찬양합니다. 돌아올 저녁에 찬양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가슴 뛰는 이야기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박희석 목사님의 은혜는 내일 오지 않는다. 은혜는 내일 오지 않는다라는 책의 한 대목입니다. 아버지와 꼬맹이 아들이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아들이 발을 헛디뎌 30m쯤 아래 덤불에 굴러 떨어졌습니다. 다리가 까져서 피가 흐릅니다. 겁이 난 이 소년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나 어디선가 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와주세요. 놀라서 어리둥절한 소년이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그러자 또 누구세요? 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소년은 은근히 부하가 치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외칩니다. 너는 겁쟁이야. 그랬더니 너는 겁쟁이야 하고 들려옵니다. 너는 바보야. 했더니 너는 바보야 하고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때 아들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아버지가 아들을 덤불에서 빼냈습니다. 소년은 아버지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나랑 똑같이 따라하는 저 사람은 누구예요? 그러자 아버지가 껄껄 웃으면서 말합니다. 그건 메아리란다. 메아리의 또 다른 이름은 인생이지. 그러면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너는 큰 용사야. 그랬더니 또 들려옵니다. 너는 큰 용사야. 아버지가 다시 목청껏 외쳤습니다. 너는 뭐든 할 수 있어. 그랬더니 너는 뭐든 할 수 있어 하고 들려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자기 인생을 스스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인생이 재구성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봐야 합니다. 비록 나는 두려움이 많은 겁쟁이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무능한 사람이고 결함도 많은 무자격자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큰 용사로 부르시니 날마다 외치는 것입니다. 나는 큰 용사다. 비록 나는 보잘것 없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나는 크게 쓰임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이죠. 네, 아 박희석 목사님의 아주 인사이트 넘치는 그런 말씀 아주 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이렇게 비하하고 천대해야 될 정도의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작품입니다. 그 존재, 그 작품됨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왕의 자녀가 왕인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해야 왕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로 세우신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지금의 내 모습이 그저 그럴듯해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뭐 아들이 딸이 대단한 업적을 쌓아서 부모님께 사랑받습니까? 그냥 존재 자체로 사랑의 대상인 거죠.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우리는 왕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귀한 존재예요. 세상 가운데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인정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이 다르게 펼쳐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0: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도록 주여 있시오다. 할렐루야.
1: 네, 이제 궁금해요. 함께 하실까요? 우리들의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 오늘의 궁금증은 이런 겁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형님 얼굴이 하나님 얼굴 같아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렇게 왔어요. 창세기를 읽고 있습니다.

고비 형 에서를 만났을 때 형님 얼굴이 하나님 얼굴 같다고 했는데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하는 질문. 네. 야곱은요, 이삭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죽기까지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냈죠. 야곱은 출생부터가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서 장자의 명분을 붉은 죽으로 사는가 하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가 받는 복을 받게 되죠. 그 후 형의 증오를 피해서 하란 도피길에 오르고요. 베델에서 그 유명한 사닥다리 계시를 받게 됩니다. 하란에 머무는 동안 야곱은 엄청난 부를 이루게 되지만 그의 바람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죠. 근데 문제가 있죠. 바로 에서 형님 문제입니다. 야곱이 가족과 짐승 떼를 이끌고 귀향한다는 소식을 접한 에서는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야곱을 처단하기 위해 마주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야곱은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한편 자신의 지혜를 동원하여 에서를 맞을 준비를 합니다. 그는 가족들을 떼로 나누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형의 환심을 사기 위해 예물을 준비합니다.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야곱의 예물은 시가로 8억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한 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문제를 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에서를 주라고 부르는가 하면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호칭을 위기 모면을 위한 과장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브니엘 씨름 이후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한 것처럼 증오와 복수로 가득했던 에서의 마음과 얼굴도 변했고 그것을 봤기 때문이라고 성경학자들 중에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해부 장면이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죠. 그러나 에서의 얼굴이 곧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증오로 일그러져 있어야 할 에서의 얼굴이 부드러운 화해자의 얼굴로 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분열 사건 이후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 표정과 언행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형님 얼굴이 하나님 얼굴 같다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렇게 말이죠. 이 말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깨다라는 뜻의 헬라어가 에게이로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건 단순히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는 것, 그 잠에서 깨어나는 것, 그 기상하라 할 때 기상, 그런 것을 넘어섭니다. 이건요, 죽음과 같은 그런 무기력한 상태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이 이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언제 쓰냐면 예수님께서 무덤을 박차고 부활하셨을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난다는 것은 작은 부활 사건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헛된 욕망에 취해서 잠들어 있던 옛 모습에서 벗어나 예수님이 주신 부활의 생명으로 힘있게 일어서는 모습, 이거는 작은 부활인 거죠. 밤이 깊고 구원의 낮이 가까워지는 그 순간 우린 더 이상 세상의 어둠 속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영혼을 깊은 잠에 빠뜨리는 영적 게으름이나 이기심, 미움이 자리하고 있다면 단호하게 떨쳐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생명력 넘치는 모습으로 다시 일어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뜻을 향해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이제 저는 물러갑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승리를 누리시기를 바라고 세상에 평강의 복을 흘러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원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목사의 시와 찬미, 진행을 맡은 장유중앙교회 이경로 목사였습니다. FEBC.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목포극동방송 청취자분의 사연입니다.
1: 내가 한 교회를 한 5년 쉬었어요.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방학했죠. 5년 동안 어떻게 내가 생활했을 것 같습니까? 국정방송 들으면서 믿음 생활했어요. 교회에 못 나가고. 근데 계기가 된 게 새끼라 방학한 사람들 빨리 교회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더만 이런 코너도 있네 하면서 이제 그분들의 사연을 은혜 받으면서 울기도 하고 막 그 계기를 통해서 나도 이제 마음을 먹고 내년에는 무슨 교회를 다녀야겠다 하고 이제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새끼라를 통해서 더 마음이 네, 그래, 빨리 이제 결단을 해야지 하면서 다시 교회 나가게 되죠.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고통방송 아니어서 내가 교회 방학 5년 동안 어떻게 생활했겠어요? 교회 안 다니는데. 고통방송이 내 믿음에 진짜 저축이었죠, 한마디로. 그래서 그런 고통방송에 나에게는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0: 말씀과 찬양이 흐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부르십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주님을 만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극동방송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된 목포극동방송 청취자분의 사연 함께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됐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매일과 주리가 맞이하는 하루, 그 하루의 시작을 아름다운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시간, 아침의 노래 박보민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큰 이유는 잘못된 기대와 준비입니다. 잘못된 기대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기초한 기대가 아니라 각자가 원하는 기대, 욕심에서 나온 기대입니다.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했으나 광야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불만과 자신들의 연약함에서 오는 두려움으로 그들 스스로 광야에서 힘든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잘못된 기대는 하나님보다 그들이 앞서가는 오류를 낳았고 준비되지 않은 삶은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하였습니다. 흔히 광야를 이 세상에, 가나안을 천국에 비유하기도 하지만 광야를 불신의 삶을 사는 삶, 가나안을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의 삶에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이기도 했지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대부분이 했던 잘못된 기대는 가나안 땅으로 쉽게 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대감은 그들이 출발하자마자 홍해 앞에서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쉽게 갈 수 있는 길이었지만 믿음이 없으면 첫 출발부터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자 했던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먼 선조 아브람 때부터 약속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은 그 약속된 땅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불신앙은 어떤 삶을 살게 하였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 10절.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러한 모든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후세에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본보기가 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이 준비된 자들에게 유효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들어가자마자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 전투를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그들이 차지할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불신앙과 불순종은 약속된 땅을 차지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첫 번째 전투를 벌였던 여리고성은 순종함으로 그들이 큰 전투를 치르지도 않았는데 그들보다 강한 성을 쉽게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기에 연약한 성,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그들만의 힘으로도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 아이성에서 그들은 처참한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이 불신앙으로 살았을 때가 광야라고 한다면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삶을 가나안의

비유할 수 있습니다. 가나는 살기 좋은 곳이었지만 믿음과 순종으로 전투를 하며 차지할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성도가 되었다고 천국이 우리에게 바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가나안과 같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영적 전투를 벌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전투를 벌여야 했다면 성도들은 악한 영적 존재와 전투를 벌여야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신명기 6장 12절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전보다 풍족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의 모든 정탐꾼들이 인정하였던 것처럼 광야와 비교되지 않는 좋은 땅으로 온갖 과실들과 농작물들, 가축들이 풍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발전된 건축물들과 물건들, 무기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을 잊고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였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되풀이되는 역사가 사사기에 기록된 역사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자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스다롯 같은 가나안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연히 가나안에 잔인하고 음란한 종교의식을 달았고 그들의 타락한

문화와 행위들을 본받았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였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지 않고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았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이런 일에 대하여 경고하였지만 그들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렸기에 가나안 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 신들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섬겼습니다.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과 말씀을 기억하는 조심스러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야 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 예수님을 항상 기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노래 박보민이었습니다. FEBC

0: FEBC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주일 이 시간은 창원 세광교회 황은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 137절부터 144절까지를 본문으로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18번째 연은 여러분 137절이 아주 핵심 주제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호와여 주는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님이 옳습니다. 그 말이죠. 주님이 옳고 또한 주의 판단도 주의 말씀도 옳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의롭다라는 이 말이 계속해서 이 연의 전체적으로 강조되어지는 그러한 단어라는 것도 지난주일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때 어렵다, 한순간은 옳다가 아니고 사실은 주의 말씀은 영원한 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42절입니까?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의가 되

되시고 주의 말씀은 이제 영원한 진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언제든지 그런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무엇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아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참된 진리는 말씀밖에는 없다. 그런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140절에 보면은 그 말씀은 순수하다. 그래, 순수하다. 순수하다 하는 거는 여러분 그냥 그 깨끗하다 뭐 이런 뜻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순도가 좋다, 물론 그런 의미도 됩니다만은 이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하면은 충분히 시험된, 철저히 검증된. 그래서 지난 주일날 제가 시편 12편 6절을 예를 들어 드렸는데,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같은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한데 그것을 표현하기로 흙 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된 은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단련되어서 나온 은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는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다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거예요. 옳다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경험상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니까 세상의 것들은 다 믿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만은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의 기준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시는 어떻게 깨달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의지로, 내 실력으로, 내 노력으로 깨닫게 되나요? 쉽지 않아요. 사실은 불가능해요.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은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교회 오늘도 나왔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은혜 없이 겉으로는 몰라요. 은혜 없이 찬양할 수 있고, 은혜 없이 기도할 수 있고, 은혜 없이 예배할 수 있고, 은혜 없이 얼마든지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허당이라는 거죠. 진짜는 우리가 은혜에 잠길 때예요. 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는 목사님은 뭐 그냥 목사 하루 이틀 했나? 예? 그러니까 강단에 그냥 서기만 하면은 그냥 설교는 줄줄줄줄줄 나오겠지. 그런데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고 목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분석하고 성경을 전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엉터리라는 거예요. 늘 목사의 고민은 거기에 있는 거죠.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쳐 주십시오. 먼저 이 말씀에 내가 잠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부족하지만은 목사의 입술을 통하여서 전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또한 성도님들의 심령, 각 심령을 넘치는 은혜로 채워줄 때에, 야,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순수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참되구나. 그렇기 때문에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140절 하반부에 보면은 주의 종이 이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이게 맨정신으로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은, 아니 119편이 아니라 시편 1편만 가지고 1년 내내 설교해도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나요? 여러분, 140

없을 때가 있나요? 우리는 사실은 고난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난만 없어지면은요, 하나님 내게 평안의 날, 쨍하고 해뜰 날만 주기만 한다면은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도 저랑 동일할 거예요. 저의 경험을 가만히 돌아보면요. 제가 연초에 저기 양산 쪽에 있는 그 기도원을 갔었어요. 주변에 기도원도 들어 꽤 있는데 왜 그 기도원을 갔을까? 그 기도원은요, 제한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기도원이었어요. 제가 미국에 있다가 장원생학교에 와서 설교를 한번 했어요. 목사님이 됐다마 후임으로 오면 된다, 이사해라. 저는 목사님 말만 듣고 가서 이사했어요. 근데 목사님 오지 말래요. 저는 한국에 왔는데 목사님은 오지 말래요. 제가 정말 힘들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그럼 장원생학교에는 포기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소천하신 목사님, 김 목사님께서 저게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럼 제가 너무 그래도 뭐 어쨌든 선배님이 그런 기회를 줬으니까 고마워서 목사님 제가 인사하러 한번 그럼 마무리로 인사하러 한번 목사님 찾아뵙겠습니다. 안 와도 된다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왔어요. 그리고 갔던 곳이 그 기도원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군목으로 또 15년, 또 미국에 한 5년, 한 20년 동안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목회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45밖에 안 됐어요. 내가 지금 갑자기 임재가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 이 나이에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제게는 여러분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또 어떻게 은혜 가운데 불러주셔서 다시 또 세상교회로 왔잖아요.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세상교회로 와서 이제 20몇 년 동안 제가 지금 있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 제가 돌아보니까 공고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게 되더라고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인간은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뭔가 내 뜻대로 될 때 아니에요. 공고할 때에 말씀이 있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기도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연초에 제가 거기 기도원에 가서 제가 머물렀던 그 방에 가서 한 주간을 보내고 감사함으로 돌아왔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돌아보면은 환난과 우환이 그 순간에는 너무 힘들어요. 누구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게끔 빚어가시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시인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나의 즐거움이었습니다.

즐거움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이건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 감사합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감사해야 됩니다. 보고만 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를 의롭다 하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가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은 어디를 향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다는 것. 여러분, 허접한 존재의 자녀가 아니라 영원하시고 참되시고 불변하시고 그 선하심이 무한하신 영광스러운 만왕의 왕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제임스 베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는 의식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는 의식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라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말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사실이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거 대박인 거라. 예. 우리 인생을 살아보신 최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 들리십니까? 그거 빼고 나면 없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로또 맞는 거에 대박 아닙니다. 인생에 뭐, 제가 2부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시장되는 거 귀한 일이지만은, 시장되는 거 그것보다 더 대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내가 오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시장 안 되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시장 못 되어서 그런 게 아니고, 진짜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런 자녀식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만 있는데 그것만 있으면은 어떠한 환난이나 어떠한 우환이 내게 미친다 하더라도 여러분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즐겁다. 우리말 성경에는 고난과 번민이 나를 사로잡아도 주의 계명은 내 기쁨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번민이 여러분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우리를 옴짝달짝 못하게 할 때가, 사방으로 우리를 우겨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많습니다. 때때로 인생은 더 이상의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을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런 암울한 가운데에서도 주의 계명만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암울할 때라 하더라도, 아무리 숨이 탁탁 막힌다 하더라도 주의 말씀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환경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게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미래의 만물

목이 펼쳐지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다른 반응을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였던 말틴 루터도 정말 이 고난이 그에게 많았습니다. 그 고난이 특별히 그가 복음을 깨닫기 전에 보다는 고난을, 복음을 깨닫고 난 뒤에, 다시 말하면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고 일어난 뒤에 그는 고난이 훨씬 더 컸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고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고난의 훈련은 온 세상의 부요와 종기 전체보다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 이런 가운데서 믿음으로 인내하면 평안하게 탐닉에 빠져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존귀하게 해드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더 큰 유익이 된다. 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말틴 루트의 말을 곰곰이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안하게 탐닉에 빠져 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떠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것이 과연 유익하다고 이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유익하다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리 사로잡혔다 하더라도 때로는 육신의 위안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는 말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언제나 주의 말씀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위안이 되지 못할 수 있지만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좀 걸릴 수도 있을 겁니다. 왜? 내가 육신의 위안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세계에서 점점 느끼게 되는 것은,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상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것.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참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성실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즐거움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 여러분, 사도들이 주님을 따르다가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바울도 그러했고 그 모든 사도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이죠,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서 떠났다. 그러니까 예수 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그들이 능력당했다. 채찍에 맞은 거예요, 채찍에. 그런데 그 채찍에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뻐했다. 왜 그랬을까요? 채찍이 하나도 안 아팠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채찍은 거의 죽을 만큼 치는 채찍이에요. 고통 가운데 상고통이 담겨 있는 그런
채찍이에요. 그런 채찍을 맞아

고난당하면서 특별히요 여러분 고난도 저는 색깔이 다르다고 봅니다. 내가 잘못해놨고 고난당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당한 고난인 것처럼 할렐루야 기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진짜는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사도들이 그거 얘기하잖아요.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음을 기뻐했다. 십자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주님을 증거하다가 우리가 때로는 바보 취급을 당할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고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그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은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 확신만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철로 역정을 마칠 겁니다. 마치겠죠. 우리의 이 땅의 철로 역정이 마치고 천성문에 도달할 겁니다. 하늘문에 도착하는 그 첫 순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 겪은 모든 고난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받을 겁니다. 얻은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어지는 영광은 영원할 것입니다. 영원할. 잠시 잠깐이 아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바라보면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로마서 8장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잠시 그 환난은 가벼운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환난이 진짜 가벼워서 가벼운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비교해 보니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고난이 필수적이다 그 말이에요. 이 고난은 견디라 그 말이 아니고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고난의 의미를 역전시킬 수 있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144절에서 쓰이는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공동 번역에 보면은 당신의 언약은 언제나 공정하시니, 당신의 언약은 언제나 공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것을 깨우쳐 주시고 이 몸을 살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시인이 깨달았던, 시인이 고백했던 이 놀라운 말씀의 비밀을 나도 조금씩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간구하시지 않겠습니까? 깨닫게 되어질 때에 전에는 어떠한 해답도 보이지 못했던, 볼 수 없었던 내 인생의 퍼즐이 조각조각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의 완성된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놀라운 형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창원 세광교회 황은선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82-0574 창원 세광교회나 055-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금 70년 경남산 1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인 다음 사다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라디오 강단 라디오 강단 매주 주일 이 시간은 창원 왕성교회 양충만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나의 끝이 예수님의 시작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